맑고 시원한 바람 한 자락이 있는 듯한 음악이죠. 청성곡, 청성 자진한 입 들으셨는데요.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정승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그 답변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 있고 진정한 기쁨, 사랑, 행복을 느끼는 데서 온다 하는 내용이 대체적으로 많았고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나아가 인류에게 봉사하는 것, 아무리 작은 거라도 좋은 변화를 일으키려 노력하는 것이란 답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이들과 연결돼서 삶의 고난을 헤쳐가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 매 순간 진정성을 발휘하는 일, 부나 명성보다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시간을 버는 것, 지나간 건 내려놓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것, 자신을 초월해서 더 큰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의미 있는 답변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어느 불교 승려의 답변이 특별히 기억나는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삶을 온전히 살았는가, 놓아주는 법을 배웠는가 였습니다. 모든 답변들이 의미가 있어서 오늘 산책길에서 여러분께 그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대구 향재줄풍류 골랐습니다. 대구 향재줄풍류는 대구 지역에서 전해져 오던 줄풍류 영산회상을 말합니다. 줄풍류 영산회상은 원래 서울 지역에서 발생해서 지방 여러 곳으로 전파돼서 전국적으로 연주되던 음악인데요. 근래에 차츰 줄풍류를 연주하는 공동체가 약화되면서 지금은 구례나 익산, 대전 등 몇몇 지역의 향재 줄풍류가 명맥을 잇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 향재 줄풍류는 195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중후반까지 대구 지역에서 명맥을 이어왔는데요. 그렇게 명맥이 이어질 수 있게 한 분이 있습니다. 1903년에서 78년까지 살았던 서봉 허승구 선생입니다. 이분의 노력으로 대구 지역에서 줄풍류가 계속 전승될 수 있었는데요. 서봉은 대구 금호강변에 금호정을 세우고 그곳을 중심으로 당시 국악의 명인들과 교류하고 예인들의 후원자 역할도 아끼지 않았던 분입니다. 이분의 아드님들은 부친이 남긴 악보와 악기를 보관해 왔고요. 음악을 녹음한 음원도 남겨놓으셨습니다. 근자에 그 악기와 악보 음원을 국립국악원에 기증을 해서 새롭게 서봉국악보란 이름으로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이 바로 그 대구향재 줄풍류 영산회상을 악보 그대로 재현해서 연주한 음악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 첫 곡 볼령산 듣겠습니다. 고보석의 검은고, 김상준의 단소, 정택수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구 향재줄풍류 영산회상을 재현 연주한 음악이죠. 첫 곡 볼령산 들으셨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에 소속된 연주자들의 연주였죠. 고보석의 검은고, 김상준의 단소, 정택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국악원 전승의 상령산과 약간 다르다는 거 느끼셨겠죠. 들으신 음원은 2020년에 국악방송의 새 음원 시리즈의 하나로서 대구 향재줄풍류란 이름으로 제작한 음원이고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검고를 연주한 고보석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4년에 제6회 독주회 제너머 풍류란 음악회를 열었는데요. 이때 대구 향재줄풍류를 복원해서 연주한 바 있습니다. 8223님께서 전북 도립국악원 복각이 아니고 국립국악원인가요? 하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전북 도립국악원에서 발매한 음원은 서봉 허순구 선생이 녹음한 자료를 복각한 연주고요. 지금 들려드린 음악은 국립국악원에서 서봉 허순구 소장 악보를 국립국악원 연주자들이 재현해서 연주한 음악이었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음악이 일주일의 피로를 씻어주는 듯해요 하셨고요. 보뜰마을

님께서 배우고 나누는 귀한 삶의 자세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또 마들제 님께서는 제가 매일 다니는 병원에서도 역시 출석 반장이어서 간호사님들 이름을 불러줍니다. 갈 때마다 외워서 불러주려고 힘이 듭니다. 출석 반장님 여러 곳에서 하셔야 되네요. 저는 여기 병원에서 4시간 정도 치료를 받는데 그동안 국악산책을 이어폰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 생방송은 아예 병원의 배경음악으로 틀어달라고 하려고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출석 반장님이라 역시 바쁘시군요. 치료 잘 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윤혜성님께서 단오날 그네뛰기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저희가 춘향가 중에 그네뛰기 대목이 나오는 부분을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고 계면조 이수대엽 황산곡입니다. 가곡의 장단은 16박 한 장 둔단으로 노래하고요. 이수대엽은 가곡 중에 가장 느린 속도의 음악입니다. 오늘 들으실 시조시는 지난날 최고의 시인들로 평가되는 몇몇 시인이 노랫말 속에 등장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들이 누군지 놓칠 수가 있는데요. 북송대 사람 황정견, 당나라 시인 이태백, 동진 사람 도자함 이런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시조시 읽어볼게요. 황산곡 돌아들어 200화를 꺾어쥐고 도연명 찾으리라 오류촌에 들어가니 갈건의 술 듣는 소리는 새우성인가 하노라 이런 내용입니다. 황산곡은 황정견을 말하죠. 황정견을 이 하나의 골짜기처럼 표현했고요. 200화는 바로 이태백을 말하는데요. 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또 동진시대 인물 도잠, 도연명은 하나의 마을로 표현했는데요. 도연명이 집 주변에 버드나무 다섯 그루를 심어놓고 살았기 때문에 오류선생이라고도 불렀죠. 이 시조시에 나오는 오류촌은 바로 도연명이 사는 곳을 말합니다. 여러 시인을 만날 수 있는 노래,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황산곡 듣겠습니다. 조순자의 노래, 김중섭의 단소, 최충웅의 가야금, 정재국의 피리, 구윤국의 검은고, 김응서의 대금, 김종식의 해금, 김광섭의 장구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황산곡 돌아들어 입에 콰를 꺾어쥐고 도연명 찾으리라 오류촌에 들어가니 갈건의 술 듣는 소리는 새우성인가 하노라.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황산곡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조순자의 노래였고요. 김중섭의 단소, 최충웅의 가야금, 정재국의 피리, 구윤국의 검은고, 김응서의 대금, 김종식의 해금, 김광섭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북송대의 시인 황정견, 당대의 이백, 동진대의 도연명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갈건의 술 듣는 소리를 새우성이라고 했는데요. 비가 가는 비가 떨어지는 소리, 그 그윽한 소리에서도 시적 정취가 느껴지네요. 1007님께서 주말을 앞두고 한 주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들어요.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바쁘지만 한 주 계획표 세울 때 생각의 향기 들을 시간은 꼭 마련하려고 해요. 모두 한 주 수고 많으셨어요 하셨습니다. 오늘 생각의 향기에서도요 좋은 이야기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봄님께서 우리 태극전사들이 실력 잘 발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길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축구 2차전 멕시코와 함께하는 그 멕시코전 있는 날이죠. 오늘 축구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손흥민 선수, 황인범 선수, 이강인 선수, 또 육구라인의 김민재 선수 등 여러 태극전사들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하베르 아기레 감독이던가요? 시야가 넓은 이강인의 발을 묶겠다. 이렇게 자신의 제자의 발을 묶겠다고 꼭 집어서 얘기하던데 오늘 이강인 선수의 활약도 기대되고요. 우리 국악산책 시간하고 겹쳐서 저는 볼 수가 없지만 혹시라도 좋은 소식 들어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궁중정제 반주음악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율악 정제 반주음악인데요. 선율악은 평안도 지역에서 추워지던 춤이었는데요. 이 춤이 1975년 정조 19년 화성에서 있었던 해경궁 홍시 회가변 때 처음으로 추워져서 이후부터 궁중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지방에서 연행되던 춤이 궁중정제로 편입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 춤의 내용과 이 춤이 어느 절차에서 추워졌는지에 대해서 1795년에 편찬된 원행을묘정리의궤에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화려하게 채색한 배 한 척을 가운데에 두고 그 배를 둘러싼 무원들이 배에 연결된 줄로 배를 이끌면서 일정 대열을 이루어서 추는 춤이 선율악 정제입니다. 인원도 많고요. 규모도 큰 춤인데요. 배를 떠날 때는 집사의 호령에 따라서 굴례를 행합니다. 행선하오 하고 외치면 그리고 술령수 하고 부르면 예의 하고 답합니다. 또 행선하라 하고 호령을 하면 예의 하고 대답한 후에 설비너웅이 주포간하여로 시작되는 가사 어부사를 노래하는데요. 어부사를 부르면서 배를 타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춤 속에서 보여줍니다. 선율악 반주 음악 듣겠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음악의 변화에 따라서 춤 사위가 달라지는 것이 연상되셨으리라 봅니다. 원래 평안도 지역에서 추어지던 춤이었는데 1795년 정조 19년에 수원 화성에서 있었던 혜경궁 홍씨 회가변 때 연행이 돼서 처음으로 궁중정제로 편입된 춤이죠. 선율악정제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986년 9월 9일부터 10일 이틀 동안 있었던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문화예술축전 무용제 때의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공연된 실황자료였고요. 당시 국립국악원이 연주단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던 무렵의 연주였습니다. 화려한 춤 장면도 있었지만 볼 수가 없어서 아쉬웠는데요. 언제 이 춤을 국립국악원에서 공연할 때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향기, 발끝으로는 오래 서지 못한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동양의 고전 노자에 나오는 말을 읽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노자 제24장 내용인데요. 사람이 자연의 이치에 순응해서 사는 것이 도리이고 무언가를 억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자신만 높아지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억지로 노력해봤자 그런 건 힘이 들기만 할 뿐이지 그런 노력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잘난 체하는 이들은 마침내 오래가지 못하니 스스로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마치 먹다 남은 음식처럼 마치 음식 쓰레기와 같다 하고 노자는 과감하게 표현합니다. 도가 있는 사람, 도리를 아는 사람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노자 제24장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문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불립, 발끝으로 서는 자는 오래 서지 못하고 과자 불행, 가랑이를 욕심껏 크게 벌려 걸으려 하는 자는 잘 걷지 못한다. 자견자 불명,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는 자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자시자 불창,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는 빛나지 않는다. 자벌자 무공,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자긍자 불장,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 어렵다. 기재도야 왈 여식 최행, 그것은 도의 관점에서 보면 먹다 남은 음식이고 쓸모없는 행동이다. 불혹 오지 고 유도자 불처, 만물은 그런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도가 있는 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원문을 제외하고 번역만 다시 읽어볼게요. 발끝으로 서는 자는 오래 서지 못하고 가랑이를 욕심껏 크게 벌려 걷는 자는 잘 걷지 못한다.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는 자는 잘 드러나지 않고 스스로 옳다 하는 자는 빛나지 않는다.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 어렵다. 그것은 도의 관점에서 보면 먹다 남은 음식이고 쓸모없는 행동이다. 만물은 그런 걸 싫어한다. 그러므로 도가 있는 자는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 오래 서 있으려면 발끝으로 서서는 불가능하겠죠. 또 가랑이를 욕심껏 크게 벌려서 걷는다면 채 몇 걸음 가지 못하겠죠. 두 행동 모두 자연스럽지 못하고 우리 몸의 모양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이죠. 스스로 드러내고 스스로 옳다는 것보다는 주위에서 잘한다, 옳다라고 주위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진정 잘하는 거겠죠. 또 자신만 내세운다면 지도자가 되긴 어렵겠죠. 바로 그런 내용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오늘 노자 24장 함께 읽었습니다. 평시조 청산도 듣겠습니다.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라도 절로절로, 산 절로절로, 수 절로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절로,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평시조 청산도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노자 24장의 내용 만나보셨습니다. 발끝으로 서는 자는 오래 서지 못하고 가랑이를 욕심껏 크게 벌려 걷는 자는 잘 걷지 못한다.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는 자는 잘 드러나지 않고 스스로 옳다 하는 자는 빛나지 않는다.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 어렵다. 그것은 도의 관점에서 보면 먹다 남은 음식이고 쓸모없는 행동이다. 만물은 그런 걸 싫어한다. 그러므로 도가 있는 자는 그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노자 24장이었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우리도 산책길 길 동무들에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볼까요? 아니면 내 인생에서 국악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인생길이나 산책길이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길 동무들이 편지를 보내주면 제임스 베일리의 저서만큼이나 귀중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요? 하고 오늘 오프닝 관련 문자 주셨습니다. 네. 또 글동무님께서 잘난 척하는 걸 좋아해서 친구가 없었던 학창시절이 생각나서 부끄러워졌어요. 지금은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이에요 하셨습니다. 오늘 코너 듣고 이런 고백을 해주셨는데요. 고백이라서 더 좋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원장현유 대금 짧은 산조 골랐습니다. 원장현유 대금산조는 김동진의 가락과 한일섭의 구음을 바탕으로 배운 이 한주한유 대금산조 가락을 기반으로 하고 거기에 자신의 가락을 더해 완성한 산조입니다. 원장현은 10대 때에 신하위의 명인 오진석에게 신하위를 배우셨고요. 강백천의 대금산조를 배운 김동진에게 강백천 계열의 대금산조를 익혔습니다. 거기에 아쟁의 명인 한일섭의 가락을 더한 건데요. 한일섭은 한주한류 대금산조를 원장현에게 구음으로 전수해서 바로 그 가락들과 자신의 음악성이 녹아들고 융합이 돼서 원장현류 대금산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루어진 원장현류 대금 짧은 산조 듣겠는데요. 원장현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원장현유 대금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원장현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원장현의 대금 산조는 명인의 나이 30대 중반대 완성된 건데요. 1985년에 발표를 해서 당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꽹과리 시나위 준비했습니다. 꽹과리와 아쟁, 거문고, 장구, 징 이런 악기가 함께 어우러져 연주하는 특별한 시나위인데요. 원래 시나위란 음악에 꽹과리가 편성되진 않습니다만 아쟁의 명인 윤윤석에 의해 꽹과리 시나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윤윤석은 아쟁의 명인이지만 그의 꽹과리 연주도 특별합니다. 바로 그 연주 들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들어보시면 그 소리에 감동이 있습니다. 특히 꽹과리 소리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꽹과리 시나위 듣겠는데요. 윤윤석의 꽹과리, 윤석영의 아쟁, 김무길의 거문고, 김청만의 장구, 정도형의 징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마치 꽹과리가 시나위 편성에 원래 있었던 듯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참여한 꽹과리 연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꽹과리 시나위였습니다. 아쟁의 명인 윤윤석의 꽹과리 그리고 그의 아드님 윤석영의 아쟁, 김무길의 검은고, 김청만의 장구, 정도형의 징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5월 5일, 5월 단오날이죠. 우리 음악에서 단오날 하면 생각나는 중요한 사건이 있죠. 바로 춘향이와 이도령의 만남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담긴 음악, 단오날의 음악으로 이번에 골랐는데요. 춘향가 중에 춘향 추천 대목부터 산세 타령까지입니다. 추천은 그네 타기를 말하는데요. 광활루에 갔다가 춘향이가 그네 타는 모습을 발견한 이도령, 마침내 방자를 시켜서 춘향이에게 접근하도록 했고요. 그 둘의 만남이 바로 오늘 단오날에 이루어집니다. 부친을 따라 남원에 온 이도령이 방자에게 남원에 경치 좋은 곳이 어딘지 추천을 받은 곳이 바로 광활루인데요. 광활루는 이도령과 춘향에게 큰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죠. 그 장면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음악으로 듣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춘향 추천 대목부터
1: 좀 높아갈지 발 밑에 나는 뒤끄런 광풍을 쫓아 휘날리고 푸른 사이로 붉은 치마 바람결에 나붓기니 구만리 배운 가로 번개에 불이 흐르는 듯 꽃도 툭차 떨어지고 잎도 덥성 물어 보이니 이도령이 그 고동을 보시고 어간이 벙벙 흉중이 답답 훈훈이 깜깜정신이 아득 털숨날숨 꼼짝 탈싹을 못하고 사대삭신

방자를 불러 말을 허야 할 터인디 떨려 부를 수가 있나? 눈정신은 춘향이 있는 곳에다 쏘아두고 입만 딸싹거려 건성으로 부르던 것이었다. 예, 방자야, 예, 방자야. 예, 저 건너 화림 중에 울긋불긋 오락가락 언뜻번뜻 터는 게 저게 무엇이냐? 눈치 빠른 방자놈은 도련님이 벌써 춘향을 보고 정신이 잃은 줄 알았겄다. 도련님은 뭘 보고 그러시는지 소인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 부채발로 보아라. 저 건너 말이야. 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예, 네 눈에는 안 보이고 내 눈에만 보일진데 내가 탐심이 없으므로 금이 화하여 보이나 보다. 금이란 말씀이 당치 않습죠. 금이란 말씀이 당치 않소. 금은 예력을 하리리다. 금은 옛날 초한시 녹출객에 진 병리가 보.

그러면 그것이 귀신이란 말이냐? 백제천명 밝은 날에 무슨 귀신이 있소리까? 그러면 그게 무엇이란 말이냐? 답답하여 못 살겠구나. 좀 건너가 보고 오너라. 예, 방자 충충 갔다 오더니 건너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 그게 무엇이든고? 그게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골 퇴기 월매의 딸이온디. 오늘이 단오일이라 몸종 향단이 다리고 나와 추천하는 모양이옵니다. 예, 그게 사람이란 말이냐? 아, 사람이고 말고요. 이 골서 천상개화라 부르는 춘향이옵니다. 그 천상개화라고 할만하구나. 예, 방자야, 너 지금 건너가서 잠깐 좀 불러오너라. 아이고 도련님, 그렇게 임의로 부르지 못합니다. 지가 퇴기의 딸이라면 내 저 한번 못 불러볼 게 무엇이란 말이냐? 불러오너라. 안 될 내력을 소인이 아래 없죠. 좋은 향의 설부하용 남방에 유명하여 감사 변사 목부사 군수현감 관장님 내 무소히 보려 얻을

네 말이 무식하다. 형산 백국과 여수 황금이 물강유주라. 임자가 각각 있는 법이니 잔말 말고 불러와 이놈아. 예. 방자 하리랄시 춘향 부르러 건너간다. 뱁수 있는 처방자 대도 좋은 처방자 광풍에 나비 날때 종종 어리고 건너가 춘향 조전 하는 앞에 빨드드드득 들어서며 하나의 깜짝 놀래 그네 아래 내려서며 아이고 깜짝이야. 예,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지르느냐? 조금 더였으면 낙상할 뻔하였다. 하하, 세상이 어떻게 되었간디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낙태했다네. 내가 낙상이랬지 언제 낙태라고 하더냐? 그건 우스갯소리로 돼. 춘향아, 딱한 일이 있어왔다. 무슨 딱한 일이란 말이냐? 사또자리에 도련님이 광한루 구경 나오셨다가 너 노는 거동을 보고 불러오라 허시기에 할 일 없이 건너왔으니 어서 바삐 같이 가자. 인제 오신 도련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서 춘향이가 어떠니 춘향모가 어떻다느니 종알 종알 죄 까바쳤지? 어? 이게 제 행신 그런지는 모르고 날더러 까바쳤대. 내가 행실 그런 게 무엇이란 말이냐? 그러기서 그러지. 네. 내 그런 내력을 들어봐라. 내 그런 내력을 들어봐라. 계집어의 행실로서 여봐라 추천을 허량이 면헌 네 집부의 그네 아래 내려서며 아이고 깜짝이야. 예.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지르느냐? 조금 더였으면 낙상할 뻔하였다. 하하, 세상이 어떻게 되었간디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낙태했다네. 내가 낙상이랬지 언제 낙태라고 하더냐? 그건 우스갯소리로 돼. 춘향아, 딱한 일이 있어왔다. 무슨 딱한 일이란 말이냐? 사또자리에 도련님이 광한루 구경 나오셨다가 너 노는 거동을 보고 불러오라 허시기에 할 일 없이 건너왔으니 어서 바삐 같이 가자. 인제 오신 도련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서 춘향이가 어떠니 춘향모가 어떻다느니 종알 종알 죄 까바쳤지?

이게 제 행신 그런지는 모르고 날더러 까바쳤대. 내가 행실 그런 게 무엇이란 말이냐? 그러기사 그러제. 내그른 내력을 들어봐라. 내그른 내력을 들어봐라. 계집어 행실로서 여봐라 추천을 허량이 면은 네 집 부원에다 그네를 메고 은근히 뛰는 것이 옳지. 방할로 머지않은디 이곳을 논지하면 녹음은 우거지고 방출은 부르러 앞내뻐들은 조록장 부르고 뒷내뻐들은 정포장 불러 한 가지는 찌어지고 한 가지는 늘어져 광풍이 불면

0: 부처님이 보시고 너를 부르셨지 내가 무슨 말을 하였단 말이냐 잔말 말고 건너가자 못 가겠다 아니 양반이 부르시는 뒤 천연히 못 가겠다 야? 도련님만 양반이고 나는 양반이 아니란 말이냐 너도 회동성참판의 따님이라 양반은 양반이지만은 너는 절름발이 양반이라 쓸데없는 말이니 어서 바삐 같이 가자 양반이든 아니든 나는 못 가 그렇다니 더 말 않겠다
1: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춘향 추천 대목부터 산세타령 뒷부분 좀 마무리 일찍 했는데요 능청스런 방자와 새초로만 춘향의 대화가 팽팽하네요 정복원의 소리 김한샘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우리 음악에서 오늘 단오날에 가장 의미 있는 만남 하면 바로 춘향이와 이도령의 만남이 아닐까 해서 단오날 풍경으로 감상하기에 좋은 음악, 이 둘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그 춘향가의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조금 일찍 내렸습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5월 5일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 단오날이라서 전국 여러 곳에서 단오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우리 여인들이 창포물에 머리 감기를 했습니다. 또 익모초를 채취해서 더위 먹지 않도록 그 쓴 물을 마시기도 했고요. 추천 그네뛰기도 했습니다. 이도령이 춘향이의 그네뛰는 모습을 보고 인연이 된 것도 바로 오늘 단오날입니다. 뭔가 즐거운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즈음인데요. 무엇보다 단오는 다가오는 더위에 대비하는 날이니까요.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캠

노인이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착각이야.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야. 다만 신중해질 뿐이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첫 곡으로 정미라의 말의 이해 듣고 왔습니다. 천천히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하게 될 때가 있는가 하면요. 일단 말하고 난 뒤에 생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정말 아주 높은 확률로 후회가 함께 밀려오면서 이불킥을 하게 되죠. 자, 조금만 더 느리게.

조금만 더 신중하게, 조금만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그리고 역사학자 계승범 교수님의 신간이죠. 상놈과 국왕. 이 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해군과 후금 사이 외교 현장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외교관 하서국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서인데요. 사연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두 분 선정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된 분들은 방송 이후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문화단신과 이지혜의 시네토크로 함께합니다. 음악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핫지와 에리의 노래 꽃들이 피웠네.

오늘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문화단신과 이지혜의 시네토크로 함께합니다. 음악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핫지와 에리의 노래 꽃들이 피웠네.

하지와 에류의 노래 꽃들이 피웠네 함께 들었습니다. 3198번 쓰시는 분, 나이 들수록 신중해지고 겸손해지는 지혜로운 삶이 좋아요. 100세 청춘 인생에 신중함과 지혜로움이 겸해져 슬기로운 인생 사시길 파이팅 외쳐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9832번 쓰시는 분, 오늘도 문화시대 출첵합니다. 저는 지금 멕시코랑 대한민국 축구 경기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너무 바쁘시겠어요, 지금. 눈은 축구 봐야 되고 귀로는 또 문화시대 들으셔야 되고.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문화단신 소개해드릴게요. 제주 해녀의 삶과 공동체 정신을 기록해온 해녀 박물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동시에 올해는 제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한 전시가 오는 6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주도 해녀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특별전 제목은 순비소리 20년 바다의 기억을 담다입니다. 순비소리는 물질을 마치고 수면 위로 올라올 때 내쉬는 숨을 뜻하는데요. 이번 전시에는 박물관이 20년 동안 수집해온 유물과 사진 그리고 영상 자료를 통해서 제주 해녀의 삶과 문화, 미래 세대에 전해야 할 해녀 문화의 가치를 조명합니다. 단순한 직업인의 역사가 아닌 공동체, 생태, 또 여성의 노동이 쌓인 문화유산으로서 해녀를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전시장에서는 해녀들이 직접 기증한 사진과 문서, 일기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여전히 활동 중인 해녀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전시 개막일인 6월 24일 오후 2시에는 하도 해녀 합창단의 공연과 함께 젊은 해녀가 겪은 바다 환경 변화를 주제로 고명효 해녀의 강연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이 500권을 돌파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1998년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국내 출판사의 단일 문학 시리즈가 500권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그동안 독자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으로 2000년 출간 이후 약 81만 3천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2위는 J.D.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3위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 4위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그리고 5위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 차지했는데요. 10만 부 이상 판매된 작품도 50종을 넘겼다고 합니다. 민음사는 100권 단위로 책이 출간될 때마다 한국 작품도 배치했는데요. 100번째 책은 춘향전, 200번째 책은 홍길동전, 300번째 책은 이상소설 전집, 400번째 책은 김수영의 시여 침을 뱉어라 였습니다. 이번에 500번째로 출간될 작품은 독일로 망명한 이미륵 작가의 자전적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 인데요. 3.1운동 이후 조국을 떠나야 했던 한 청년의 삶과 식민지 조선의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디아스포라 문학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민음사는 500권 출간을 기념하면서 7월 8일부터 문학 특강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민음사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30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7월 2일부터 12일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열립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공포, 판타지, SF 등 장르 영화를 중심으로 한 영화제인데요. 올해 3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1997년 시작돼서 장르 영화의 저변을 넓히면서 이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장르 영화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30회다운 스케일을 갖추기 위해서 상영 편수와 상영 회차도 크게 늘렸는데요. 50개국 320편의 영화가 관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개막작은 매트릭스 3부작과 와호장룡 액션 연출을 맡았던 위안 허핑 감독의 표인 풍기 대막으로 중국 수나라 시기에 사막에서 벌어지는 무림 고수의 대결을 담았습니다. 액션 배우 이연걸의 복귀작으로도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해요. 그 밖에도 관객과의 대화, 또 마스터 클래스, 메가토크,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천시 전역을 무대로 펼쳐지는 찾아가는 영화관을 통해서 대중과의 접점을 늘릴 계획입니다. AI 프론티어 섹션을 신설해서 AI 영화의 지평도 넓힐 예정인데요. 자세한 상영작 리스트와 또 티켓 예매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장르 영화가 궁금하신 분들, 올여름 부천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0: 이지혜의 시내 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 일주일도 잘 지내셨죠?
1: 네, 이제 뭐 여름이 완연하게 와서 예. 저는 더운 걸 좋아해서 되게 기뻐하고 있는데 저도.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0: 여름 사람들은 또 네. 이 시기가 또 가장 활기차긴 한데
1: 맞습니다.
0: 네, 또 이 더위를 아 올해는 진짜 지금 6월 이제 중순 막 지난 건데 이렇게 한여름 같아서 얼마나 네. 더울까 하는 조금 걱정은 되긴 합니다. 자, 옛날에 우리가 이제 영화관을 한참 자주 가던 시절에 영화 흥행기, 전성기 요럴 때는 영화를 소개해주는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영화 잡지
1: 맞아요.
0: 이런 거 꼬박꼬박 챙겨봤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 이번 주 신작 개봉작은 이거야 나는 꼭 이걸 볼 거야 하고 예매를 해두었었는데 네. 요즘은 뭐 제작비나 홍보비가 많이 투여돼서 언론이나 SNS에 홍보를 많이 하는 영화를 빼고는 네. 무슨 영화가 있지?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관객의 입장은 그런데 전문가

0: 영화 저널리스트나 영화 기자들은 어떻게 그 영화 정보를 얻게 되나요?
1: 일단은 메일이 가장 크죠. 그 한국 영화 이제 홍보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그 언론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각 영화사, 제작사, 배급사에서 개봉을 앞둔 영화들의 소개 자료를 계속해서 보내요. 보통 개봉하기 뭐한 두세 달 전부터 계속 홍보 메일을 보내고 이제 시사하기도 전에도 계속 메일을 보내서 또 시사 메일을 이제 챙겨보려고 그 메일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럼 이제 시사회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께 영화를 소개해주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보통
1: 네.
0: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몇편 정도 영화 시사를 보시는 편이에요?
1: 시사는 매일 하루에 두 편씩
0: 하루
1: 있거든요.
0: 두 편이요?
1: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세네 편 있을 때도 있는데, 보통 이제 영화 언론 시사의 시간이 2시, 그리고 4시 반, 아니면 또한편더 추가된다고 하면 오전 10시 반. 이렇게 두세 개가 매일 시사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로 따지면 많으면 뭐, 15편 정도 되기도 하죠. 네.
0: 그뭐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부러운 시선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1: 네.
0: 또 직업으로서 보는 거는 굉장히 또 의무감이 들 테니까
1: 다 챙겨보지는
0: 그럴 것
1: 못하고요. 이제
0: 같네요.
1: 중요한 영화들은 다 보려고 하죠.
0: 자,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 우리 이제 영화 저널리스트가 있어서 신작 영화 정보를 바로 알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신작 영화 소개 함께 알려주시겠다고 해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개봉작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아주 큰 영화 두 편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디스클로저 데이라고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인데요. 외계인을 등장시킨 영화로 따지면 이제 우주전쟁 이후에 20년 만에 신작인 거죠. 스티븐 스필버그의.
0: 그렇게 오랜만이에요?
1: 네, 스필버그 하면은 ET를 시작으로 이제 뭐 미지와의 조 같은 이제 SF 외계인을 다룬 영화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제 오랜만에 나왔어요.
0: 그러네요.
1: 근데 기대감을 더욱더 높였던 것이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영화 개봉 전에 홍보 인터뷰들에서 나의 그동안에 이제 70여 년간의 그 SF 영화 제작자로서의 그런 어떤 커리어를 집대성하는 영화다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신
0: 본인이
1: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얼마나 기대를
0: 대작인가.
1: 하겠어요.
0: 와.
1: 그랬는데 점점점.
0: 어머, 그랬는데야. 어떻게 그 다음 기대하고 있었는데.
1: 네.
0: 아니, 그러니까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이고.
1: 네.
0: 이 70년간의 나의 이 SF의 이 세계관을
1: 네.
0: 집대성한 작품이라고까지 얘기했고,
1: 네.
0: 뭐, 에밀리 블런트의 무슨 콜린 퍼스의 이
1: 아,
0: 유명한 배우들이
1: 네.
0: 진짜 짱짱하게 등장하는데, 점점점.
1: 네.
0: 자, 줄거리부터 그러면 일단 들어보죠.
1: 디스클로저 데이라는 말 그대로 폭로의 날을 향해서 영화는 달려가요. 어떤 폭로이냐? 미국에는 워덱스라는 비밀 기구가 있는데 미 정부의 최고 등급의 보안 기록들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느 날 요원 12명이 비밀 기록을 가지고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 워덱스의 수장이 이걸 다시 회수하려고 직원들을 찾아다니는데 이들이 감추고 있었던 그 기록이 뭐냐면 외계인에 대한 기록이에요. 인류가 이미 외계인을 오래전에 접촉을 했고 그들로부터 기술을 빼내서 역설계로 각종 기술들을 소수의 권력이 독점하고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외계인들을 고문으로 실험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제 끔찍한 사실인데요. 이것을 폭로하는 쪽과 막으라는 쪽이 계속 추격전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0: 재밌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서사 라인은 나름대로 탄탄해 보이기는 하는데, 자, 그럼 왜 이게 호불호가 갈리고
1: 네.
0: 점점점이라고 표현해 주셨는지 어느 부분이 그런 건가요?
1: 일단 집대성은 맞아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제 미지와의 조우를 시작으로 항상 가져왔던 외계 생명체, 외계 존재에 대한 입장은 우리가 만나면 같이 공존할 수 있고 그들이 가진 가치와 우리가 가진 가치를 함께 읽어 나갈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쪽이죠. 물론 우주전쟁 같이 외계인에 대한 침략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서도 그걸 계기로 한 가족이 다시 똘똘 뭉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친외계인적인 시선을 가진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의 그런 생각들이 이 영화에 다 담겨 있어요. 그의 생각이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우리가 흔히 음모론이라고 불리는 외계인

0: 관련 이론들이 있잖아요.
1: 네.
0: 미국의 로즈웰 지역에서 이제 정체불명의 잔해가 발견됐는데 그게 UFO였다라거나
1: 네.
0: 아니면 뭐 크롭서클처럼 뭐 농작물의 작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1: 맞아요.
0: 눕혀서 생긴 문양이 외계인이 만든 것이다. 또 뭐 외계인의 조회에 관한 증언이나 CIA의 초능력 감시 연구 같은 것들이 이제 음모론이라고 이제 치부를 하는데
1: 네.
0: 이 모든 것이 진실이었다.
1: 아, 음모가 아닌
0: 네,
1: 진실이었고 사실이다. 예.
0: 이것을 이제 12명, 여기서부터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드러나죠. 성경 중심적이거든요. 12사도를 이제 상징을 하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외계인은 일종의 신 혹은 신과의 매개자 로 이게 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들을 이제 폭로하는 그 무대가 되는 것도 그 지금으로 따지면 올드 미디어죠. 이제 방송국에서 라이브로 이제 전 세계에 송출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약간 좀 현실에 대한 어떤 좀 시대착오적 좀 올드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감독님의 그 현실 인식이.
1: 네.
0: 지금 이 폭로가 준비되는 시기가 제3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전 지구적 불안이 감돈 시기예요.
1: 네.
0: 그런데 그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는 주체가 누구냐? 북한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영화 안에서 한국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1: 아, 그래요?
0: 사실 너무 황당한 일이죠.
1: 네.
0: 지금 세계 정세상 그 가장 불안을 유발하는 나라들은 패권 국가들인데
1: 네.
0: 갑자기 북한이 이것도 약간 좀 현실 인식이 떨어지고 외계인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도 많은 관객들이 가장 실망한 부분은
1: 네.
0: 그레이 외계인을 등장시킨 점이에요. 이 그레이 외계인이 뭐냐면 외계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마치 이티와 닮아서 회색 몸뚱이에 머리는 크고
1: 그렇죠.
0: 눈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팔다리는 가는 우리가 정말 70, 80년대 아주 오래전에 상상했던 외계인의 모습이잖아요.
1: 그 모습 그대로예요? 설마?
0: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1: 아.
0: 그러니까 온갖 수많은 새로운 외계인들의 를 보는 재미에 익숙해져 있던 관객들 입장에서는 저게 뭐지? 이렇게
1: 저게
0: 되기가
1: 뭐지?
0: 쉽죠. 근데
1: 네.
0: 물론 영화 안에서는 그 그레이 외계인을 등장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1: 아.
0: 영화를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1: 네.
0: 어쨌든 비주얼적으로 조금 더 새롭고 참신함을 기대했던 이제 영화 팬들에게는 좀 당황스러운 요소로 작용을 한 거죠.
1: 너무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제 과거의 그 영광에 머물러서 서사를 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라는 걸까요?
0: 약간 그런 면도 있고요. 이야기를 짜는 데 있어서 이 절대자로 두고 있어요, 외계인에.
1: 네.
0: 그래서 성경적인 요소가 계속 나오고 신처럼 두고 있는데 이것이 폭로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80월 인류가 혼란스러워할 것이다가 영화의 대전제예요.
1: 네.
0: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근데 이것이 설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굉장히 힘들겠죠. 신의 자리를 외계인이 대체해야 하니까.
1: 그렇죠.
0: 하지만 진화론을 믿는 제 입장에서는 전혀 당황스럽지 않거든요.
1: 네.
0: 외계인이 있을 수 있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온도를 지닌 관객들을 모두 설득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대전제라는 게 영화를
1: 네.
0: 보면서 계속 좀 걸렸던 것 같아요.
1: 네. 하지만 여전히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를 사랑하시는 관객이라면
0: 저도 너무 사랑합니다.
1: 네. 네. 지금 20년 만에 이렇게 SF 대작을 또 냈다고 하니까요. 한번 현장에 가서 직접 평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편의 신작은 토이스토리 5요?
0: 네.
1: 와, 벌써 다섯 번째입니까?
0: 네.
1: 어떻게 펼쳐지나요?
0: 벌써 다섯 번째입니까라는 이제 말답게
1: 예.
0: 이 1편이 나온 게 95년도거든요.
1: 와.
0: 그러니까 이 영화를 봤던 어린이들이 지금 이제 자녀를 둔 부모가 됐다고
1: 진짜요.
0: 생각해도 어색하지 않은 시기가 지났죠.
1: 네.
0: 그래서 영화 안에서는 그런 관객들을 좀 연두에 둔 것 같은 설정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제는 그 장난감 친구들이 새로운 이제 주인과 함께 생활하고
1: 네.
0: 있죠.
1: 네.
0: 앤디는 대학생이 되어서 집을 떠나면서 옆집에 보니, 8살 보니에게 이제 장난감을 물려주죠.
1: 네.
0: 그래서 보니와 함께 이제 행복하게 제시가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 친구가 집에
1: 네.
0: 옵니다.
1: 네. 아, 이제 바로 시작이 되네요.
0: 릴리패드라는
1: 네.
0: 스마트 태블릿이에요.
1: 어머머.
0: 큰일 났습니다.
1: 아, 인형이 아니고
0: 네.
1: 스마트 패드가
0: 네.
1: 경쟁자네요.
0: 이걸 받자마자 본인은 장난감은 쳐다도 보지 않아요. 모니터에 이제 고개를 받고 릴리패드와만 시간을 보내는데
1: 네.
0: 제시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거예요.

0: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저거에 빠져서 보니가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보니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릴리패드를 이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릴리패드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스마트 태블릿입니다.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장난감 친구들은 역부족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장난감들은 뒷전으로 미뤄지고 그 과정에서 제시가 다시 친구들과 함께 보니에게 친구도 만들어주고 다시 장난감도 가지게 놀게 하려고 고군분투합니다.
1: 진짜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고 현실 반영된 토이스토리 5네요. 아니, 어떻게 뭐 장난감이 또 다른 장난감, 또 다른 매력과 개성 있는 장난감과 경쟁하는 것은 정말 너무 아름답고 귀여운 스토리였는데 세상에 우리가 이제는 스마트패드와 경쟁을 해야 된다니. 아니,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인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습이나 그 감성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등장을 하겠네요.
0: 그 감성은 그대로 가는데 기술이 이제 그만큼 발전했다라는 게 많이 나타나죠. 그 릴리패드 같은 경우에는 릴리패드도 보니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보니를 위해서 만들어진 스마트 태블릿이니까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또 보니한테 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스마트패드 안에 공부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게임도 있고 또 주변의 친구들과 채팅을 할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친구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 줘요.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고 하지만 제시는 또 걱정이 되어서 릴리패드를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보니를 몰래 따라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착 보고 있으면 이 장난감과 릴리패드가 모두 부모님 같아요. 친구라기보다는 그 아이들을 대할 때 부모님의 자세처럼 보니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어느새 이제 자녀를 둔 부모가 됐을 그 관객들의 눈높이에 굉장히 맞춘 선택이고 요즘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바로 이 스마트 기기들의 사용이잖아요. 완전히 금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한정 허용할 수도 없는데 그 고민이 이제 릴리패드를 통해서 영화 안에서 잘 담겨 있고 또 릴리패드와 장난감들이 아이들을 본의를 위하는 마음으로 벌어지는 이제 갈등이나 나중에 화해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부모들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로 하여금 스마트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진 부모님들이라면 영화를 보시면 정말 절절하실 것 같아요.
1: 심지어 절절하기까지. 아니, 토이스토리는 늘 매번 실망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좀 기대가 되네요.
0: 기대하셔도 충분히 기대를 뛰어넘는 즐거움과 감동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1: 와, 우리 이제 기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면 기대하면서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듣고 두 영화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자, 이제는 오늘의 영화, 예, 만나볼까요? 어떤 작품이죠?
0: 오늘은 토이스토리의 날입니다. 제가 또 다른 토이스토리를 준비해왔는데요. 바로 토이스토리 2입니다.
1: 토이스토리 2, 99년도 개봉작이네요.
0: 아마 내용이 좀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1편에서 이제 갈등을 벌이던 버즈와 이제 우디가 함께 이제 친구가 되고 2편에서는 외부의 위기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앤디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어머니가 벼룩시장에 뭐 장난감을 내놔요. 근데 우디는 앤디가 제일 아끼는 아이니까 안 나가는데 우디의 친구인 다른 장난감이 거기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구해주려고 우디가 나갔다가 우연히 장난감 수집가한테 눈에 띄어서 납치당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버즈와 다른 장난감 친구들이 우디를 구하려고 모험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그 사이에 우디는 그 장난감 수집가가 그 모아놨던 그 컬렉션에 합류하게 돼요. 거기에 원래 자기와 팀을 이뤘던 친구들을 만나요. 고전 장난감인 거죠. 그러면서 막 흔들려요. 어떡하지? 앤디한테 돌아가서 그럼 언젠가는 결국 버림받을 텐데. 어른이 될 테니까. 아니면 여기서 영원히 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까? 굉장히 고민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디가 선택을 하죠. 앤디가 아니라 다른 장난감 친구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함께 이제 시간을 보냈던. 그래서 다시 앤디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초대형 블록버스터 모험을 벌이게 됩니다.
1: 점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영화 스토리가. 자, 음악을 듣고 와서 토이스토리 2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음악은요, 영화 토이스토리 2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골랐습니다. 로버트 골렛의 노래예요. 아주 유명한 곡.

0: 꺼냈던 영화들을 분석해서 내놓은 수치이고 네. 그 결과에 따르면 가장 완벽한 사례의 영화가 바로 토이스토리 2인 거예요.
1: 아,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어요?
0: 네네. 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영화 토이스토리 2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1: 아니 왜 이 영화를 선택했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과학적인 분석을 해줄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자, 토이스토리 2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
0: 네.
1: 카우걸 제시죠.
0: 네.
1: 네. 최근 개봉한 그 토이스토리 5까지 출연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네. 어떤 서사를 가진 캐릭터인가요?
0: 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드의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는 네. 이제 카우걸인 우디의 그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는 카우걸인데요. 제시에게는 제시를 관통하는 가장 큰 키워드는 네.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1: 아.
0: 제시 같은 경우에는 에밀리라는 옛 주인이 있었는데 에밀리와 헤어지고 다시 이제 새로운 주인을 우편에서 보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또 네. 보니와도 이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친구예요.
1: 네.
0: 그래서 제시 같은 경우에는 우디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디가 앤디와 헤어지기 싫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에밀리나 앤디를 잊지 못하지만 걔들은 우리를 쉽게 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한 번 버림받은 경험이 있고 이제는 이제 박물관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디한테 아직 버림받았진 않았지만 너는 곧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흐르는 시간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1: 네.
0: 이 모든 장난감의 운명을 이제 제시와 에밀리의 이별 유학본이 토이스토리 2에 등장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토이스토리 시리즈 전체를 좀 관통하는 정서에는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1편에서 우디는 새 장난감 버즈가 와서 앤디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0: 2편에서는 또 자신이 고장나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거든요. 2편 초반에 이미 팔에 부상을 입어서 팔이 떨어질랑 말랑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극심한 불안을 겪거든요, 우디가. 그리고 3편에서는 성장하는 앤디와 이별을 두려워하죠. 결국 그리고 이별하게 되지만 이제 4편에 이르러서는 보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을 이제 이뤄낸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우디는 이제 자신의 장난감으로서의 주체적인 삶을 찾아 떠나거든요. 주인에게 종속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5편에서는 제시가 다시 두려움에 휩싸이죠. 릴리패드로 인해서 또다시 버려질 것이다라는. 그걸 제시가 또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가 5편의 테마가 되는 거죠.
1: 우리 인생사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토이스토리 어떠할까?
0: 희노애락 인생사가 다 담겨
1: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데요. 진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두려움을 이렇게 장난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작품 토이스토리 2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진짜 사실 누구든지 살면서 어떤 이별이나 어떤 상실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영화에서는 그럼 이런 상처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가죠?
0: 장난감으로서의 소명의식을 일깨우면서 해소해 가는데요. 이 장난감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놀이의 어떤 요소로 생각하지만 장난감 입장에서는 아이와 노는 그 시간만이 살아있거든요.
1: 그러네요.
0: 그리고 토이스토리 세계관 안에서는 장난감들이 사람이 보지 않을 때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2 같은 경우에는 그럼 장난감은 언제 살고 언제 죽는 거지? 라는 의문을 품게 해요. 이 2에서 제시한 것은 장난감은 쓰레기통에 버려졌을 때 그때 비로소 죽음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렇다라면 살아있는 동안 특히 아이들과 노는 그 시간이 이 장난감들에게는 가장 클라이맥스 시간인 거예요. 가장 즐겁고. 그런데 어쨌든 그 시간은 언젠가 끝난다라는 것을 이제 장난감들도 잘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이별이 올 때까지 계속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야 하느냐, 제시처럼.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우디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장난감이 끝이 정해져 있는 사랑을 할지라도 함께 같이 놀고 사랑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시간이 가치가 있고 삶이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 주제가 계속 이어져서 이번 5편까지 연결이 돼요. 다시 이별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 이별을 다시 맞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이 나을까? 그 이별을 정면으로 맞이하는 것이 나을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1: 내 이야기 같고 막 옛날 이야기도 생각나고 막 사람들 고민도 생각나고 막
0: 맞아요.
1: 그런 영화네요. 근데 이 토이스토리가 좋았던 점은 진짜 이 토이스토리 한번 안 보고 어린 시절을 보낸 분은 없을 건데 그 어린 시절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뭐랄까요? 그 순수한 상상력이랄까요? 그
0: 맞아요.
1: 그냥 인간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가장 고귀하고 가치가 있다고 여긴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훨씬 많지만 어린아이의 시선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생명이 없어 보이는 것들, 잘 보이지 않는 것들도 그 색깔이 있고 향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느끼는 감각들, 그걸 다시 보여주는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토이스토리
0: 맞아요.
1: 시리즈는.
0: 그러니까 원시 신앙에서는 만물에 신이 깃든다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시간과 자신의 사랑을 쏟았던 사물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이 토이스토리가 그걸 굉장히 잘 차용을 했고 토이스토리 1이 나오고 나서 그 장난감들이 이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만 살아 움직이니까 아이들이 이제 밤늦게 불다 끄고 몰래 숨어서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장난감이 그걸 보려고 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제 수면 교육시키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라는 얘기가 있을
1: 너무
0: 정도로 정말
1: 귀여운데요,
0: 큰
1: 근데?
0: 영향을 끼쳤죠.
1: 너무 귀여운데요. 자, 버즈와 친구들이 이제 우디를 구출하러 가는 장면, 이 장면 또 굉장히 또 스릴 넘치잖아요.
0: 제가 초대형 블록버스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차에 액세서리 같은 거 다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다 보면은 요즘도 보이는데
1: 맞아요.
0: 이 버즈와 우디가 서로 손을 잡고 차에 매달려서 이제 추격전을 벌이잖아요. 그 인형을 이제 그대로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엄청난 이제 시그니처 액션 씬들이 많은데 뭐 도로 가로지르거나 뭐 공항 수화물 벨트에서 탈출하기도 하고 특히 이 구출전 장면에서는 토이스토리 2 자체가 굉장히 명작들에 대한 오마주가 많아요.
1: 그래요?
0: 뭐 스타워즈도 있고

0: 있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있고 정말 많은 영화들을 오마주를 하는데 이
1: 네.
0: 액션 장면에서는 이제 그 공룡 인형이 이제 뛰는 장면에서는 그 공룡이나 렉스가 나오는데 이건 주라기 공원에서 명장면이죠. 그 자동차 사이드 미러로 이제 쫓아오는 이제
1: 네.
0: T-Rex를 보는 그 장면으로 패러디 된다거나 또 버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우주전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스타워즈에 대한 오마주도 나와요. 버즈의 출생의 비밀.
1: 네.
0: 그 스타워즈의 명대사죠. 내가 네 아빠다. 대사가 활용되기도 하고
1: 네.
0: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꼼꼼하게 보시면 오마주에 대한 그 장면들로서 또 재미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 그러니까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뭐랄까요. 엄청난 세계관을 다 품은
0: 맞아요.
1: 그런 영화 같은, 네,
0: 네.
1: 토이 스토리는 그러네요. 혹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으시다면요?
0: 저는 이제 장난감 백화점 이제 주인 알의 캐릭터가 굉장히 좀 흥미롭게
1: 오,
0: 다가왔는데요.
1: 네.
0: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을 좋아하잖아요. 알도 장난감을 좋아해요. 근데 아이들과 좋아하는 이유는 달라요.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1: 그렇죠.
0: 장난감을 사랑하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이제 친구로 대하는 아이들과 다르게 자기한테는 이제 비싼 장난감, 희귀 수집품일 뿐인 거예요. 우디 같은 그런 장난감들이. 그래서 장난감을 대하는 어른과 아이의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인물인 동시에 이 토이스토리 세계관 안에서 장난감의 위치를 잘 보여주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1: 네.
0: 장난감이 아이들한테는 살아있는 친구가 되지만 어른들한테는 그냥 물건에 불과하잖아요. 그걸
1: 네.
0: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이 그런 사람이 이제 우디를 이제 납치해 와서
1: 네.
0: 우디에게 또 영상을 주죠. 우디가 팔이 이제 찢겨져 있어서 솜이 튀어나와 있는데 그걸 다 이제 고쳐주고 약간 좀 먼지 쌓여 있던 것도 다 털어주면서
1: 네.
0: 우디에게 이제 박물관에 모셔놔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이제 영생을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디가 그렇게 새로 얻은 몸과 영생을 거부하고 다시 이제 언제 버려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선택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1: 네.
0: 여기에서 이제 장난감의 숙명을 보여주는 거죠. 나에게 보장된 영생을 포기하고 아이들과 그 찰나의 놀이 시간을 위해서 다시
1: 네.
0: 돌아가는 이 장난감의 소명의식. 너무 멋있지
1: 아니, 저는 그 설명이 진짜 너무 빠져드네요. 막 장난감의 소명의식까지 우리가 토이스토리를 보면서 얘기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이 영화 제작에 관한 또 굉장히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꽤 많던데,
0: 네.
1: 제작 과정이 이렇게 쉽지 않았었다면서요?
0: 네. 이 토이스토리 1이 예상치 못하게 너무 크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1: 네.
0: 당연히 이제 두 번째 시리즈에 대한 압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준비하게 됐는데 사실 애니메이션은 작업 기간이 길잖아요. 한
1: 네.
0: 2년 정도 됐을 때 작업한 데이터를 모두 소실한 거예요. 실수로.
1: 아이고.
0: 그리고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1: 네.
0: 어처구니 없다고 여겨지는데 심지어 백업을 안 해놓은 거예요.
1: 어떻게
0: 이런
1: 합니까?
0: 거대한 대기업에서 그런 실수를 하다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1: 진짜 믿을 수
0: 그런데
1: 없네요.
0: 정말 천운으로
1: 예.
0: 이때 같이 작업하던 애니메이터 중에서 그 육아휴직을 내고 재택근무를 하던 직원이 있었던 거예요.
1: 네.
0: 그 직원이 데이터를 다 가져가서 그 직원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가 있었던 거예요. 2주
1: 다행이네요.
0: 전에 데이터가.
1: 예.
0: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부랴부랴 되살려서 다시 작업을 했던.
1: 와.
0: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믿겨지지 않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1: 토이 스토리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그 영생을 또 얻고 약간 그런 스토리하고 뭔가
0: 거기에서 또.
1: 출생이, 예.
0: 그러네요.
1: 그런 뭔가 연결 지점이 있어 보이는 이 비하인드
0: 네.
1: 스토리를 들으니까요. 자, 그러면 토이 스토리 2 전체적인 평을 이제 마무리로 해주신다면요.
0: 네. 이 토이스토리 감독인 존 라스터의 경우에는 1편을 만들 때에는 본인이 진짜 장난감을 수집할 정도로 매니아였어요. 그런데 이제 10여 년이 흐르는 세월 동안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지켜보는 이제 부모님이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그러한 시선이 이제 2, 3편에 걸쳐서 방영이 됐던 거죠. 그래서 2편에서는 이제 사실 이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이죠. 존 라세터가 자녀를 이제 대학 기숙사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너무 울었던 기억에서 출발한 게 3편이라고 한다면
1: 네.
0: 2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편에서 나올 주제를 이제 미리 관객에게 던져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물관에서 우디가 만났던 오래된 희귀 장난감이 입을 통해서 나오죠.
1: 네.
0: 앤디가 대학에 가

1년 중 푸른 대지 기운이 가장 뜨겁게 차오르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음력 5월 5일, 오늘은요. 1년 중에 양기가 가장 왕성하다는 우리네 명절 단오입니다. 예전에 추운 이북지방에서는요. 이때가 되어서야 날이 완전히 풀렸기 때문에 추석만큼이나 거하게 쐈던 축제의 날이기도 해요. 단오의 또 다른 이름인 수린날의 수린은 높고 신성하다라는 뜻을 가진 우리 옛말인데요. 말 그대로 1년 중 가장 높고 찬란한 하루라는 뜻입니다. 고단한 계절을 버텨내고 비로소 푸른 생명력을 터뜨리는 오늘. 여러분의 하루도 그 어떤 날보다 가장 높고 찬란하게 빛나기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신의 연주로 능계 첫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신의 연주로 능게 전해드렸는데요. 찬란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태평소의 기운이 가득한 곡으로 첫 곡 문 열어봤습니다. 1년 중 가장 빛나는 길일 오늘이 바로 단오날이에요. 옛날 그 단오날의 풍경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면 물론 이제 그림이나 사진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보게 된 경우지만 참 정겹죠. 창포의 짙은 향기로 나쁜 기운을 싹 몰아내면서 맑은 물에 머리를 감기도 했고요. 대궐에서는 다가올 한여름 무더위를 잘 이겨내라고 하얀 단오 부채를 정성껏 나눠 가졌다고 해요. 서로의 건강을 빌어주고 지친 마음을 보듬어주던 그 선조들의 마음이 느껴지죠. 임금님이 하사한 부채에 금강산 12,000봉을 그리면서 시원한 바람을 꿈꾸고요. 쑥으로 만든 작은 호랑이를 머리에 꽂아주면서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던 그 정성스러운 손길들. 참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다가올 뜨거운 여름을 버텨낼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았나 싶죠. 힘든 모내기도 합심해서 끝내고요. 잠시 숨 고르면서 다 함께 풍년을 기원했던 우리 선조들처럼 오늘만큼은요. 마음의 걱정과 재액을 훌훌 날려버리면 어떨까 싶어요. 초여름의 싱그러운 약동이 느껴지는 청량한 우리 소리들 함께 하시죠. 단오날 그네를 타는 처녀 춘향을 보고 반한 몽룡이 그 모습을 노래한 소리인데요. 백백홍홍 난만중 전해드립니다. 고영렬의 노래예요.

강무연

고영렬의 노래였어요. 백백홍홍 난만중 전해드렸는데요. 흰 꽃과 붉은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화려한 가운데 어떠한 미인, 바로 춘향이죠. 춘향을 보고 첫눈에 반한 소리를 재해석한 곡 전해드렸어요. 물론 춘향이도 예쁘지만 그 꽃잎 흩날리는 배경이 그 모습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줬을 것 같아요.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사랑에 빠질 때 갑자기 그 사람의 뒤로 막 꽃눈이 날리고 모든 게 천천히 슬로우로 움직이면서 그 모습이 환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정말 예고 없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두꺼비님께서 단오날이라 춘향이가 그네 탄다고요. 방자야 그네에서 안 떨어지게 잘 보살피거라. 그러니까요. 그 막 꽃잎 휘날리면서 춘향이가 그네를 타는 그 모습이 슬로우로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치맛자락 막 이렇게 날리면서 얼마나 예뻐 보였을까 싶네요. 네, 음악이 흐르는 바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변함없이 일부에서는 차 한잔하면서 감상하기 좋은 글과 음악으로 마음의 여유를 그리는 시간.

시간이죠.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스즈키 도시타카의 나에게는 새 말이 들린다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아시아 최초로 영국 동물행동연구협회 국제상을 수상한 작가가 들려주는 새 언어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에는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그곳 풍경을 보다.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명주동 골목으로 떠나볼게요.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문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현대 국악의 연주로 단오풍정 전해드려요.

답답한 마음에 아, 뭐 열난다, 덥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죠. 경기가 12시 되기 전에 끝났죠. 아, 그 전반전 진짜 팽팽하게 잘 맞서 싸워줬는데 후반 이제 들어서면서 아, 실수로 이제 그 한 점을 허용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1대 0으로 마무리가 되고 말았는데 아, 그래도 아, 잘 싸워줬습니다. 마지막까지는 수비도 잘했고요. 이제 다음 주도 목요일 경기 남아있죠. 그때까지 체력 잘 비축해서 또 그때 좋은 결과 또 승전보를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그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그냥 그 경기 보는 자체만으로도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니까요. 참 이것 또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죠.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하죠.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네도 타고 또 사랑의 설렘이 담겨있는 그 단오날의 풍경을 노래한 소리 휘어능청 준비했는데요. 이난초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만나보시죠.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나에게는 새들의 말이 들린다. 하늘을 나는 매, 땅에서 기는 뱀, 맛있는 나무 열매가 있는 곳까지 모두 새들에게서 배운다. 숲속을 걷고 있어도, 거리를 걷고 있어도 여기저기서 새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그것이 언어로서 이해되는 것이다. 나는 연구를 통해서 이 능력을 습득했다. 숲을 들락거리며 관찰과 실험을 반복하는 사이 어느새 나의 세계는 새들의 세계와 연결되었고 점차 그들의 대화와 생각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내 주된 연구 대상은 박새다. 일본 전역 도심에서 산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흔한 새이지만 울음소리의 레퍼토리는 놀라우리만치 풍부하다. 왜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내는 걸까라는 소박한 의문에서 시작된 연구는 설레는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고 정신이 들고 보니 18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있었다. 그리고 나는 밝혀냈다. 박새의 울음소리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있고 그 울음소리들을 조합해 문장까지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언어는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오늘날에 인간과 자연의 괴리가 생겨났다. 하지만 박새들은 그건 틀린 생각임을 가르쳐 주었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언어가 있듯 새에게는 새들의 언어가 있다. 인간의 언어는 동물 언어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자연을 올바르게 보는 눈을 잃었지만 새들은 다른 동물의 언어까지 제대로 이해하며 살고 있다. 동물에게 언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당시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무언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나는 동물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2000년 이상에 걸친 역사상 최대 오해를 풀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 인류를 구하기 위해 일어섰다. 나는 믿는다.

새들의 언어라는 새로운 세상을 알므로써 우리의 하루하루는 더욱 풍요롭고 다채로워질 것이라고. 우리 주변에 펼쳐질 들새들의 언어라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다.

iOS의 노래와 연주로 새 전해드렸어요. 내려오지 말고 날아올라서 넓은 세상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라는 이야기를 담은 곡 함께 듣고 오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스즈키 도시타카의 나에게는 새 말이 들린다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어요. 일종의 과학책인데요. 유쾌한 문체와 엉뚱한 에피소드들이 가득해요. 새들의 소리가 소음이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언어로 들리는 세상이라. 참 뭐 상상만 해도 또 황홀한 느낌이죠. 뭐 어떤 대화를 나눌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늘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으면서 숲의 소리, 바람의 목소리를 그냥 배경음악 정도로만 치부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18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작은 박새의 눈높이에 맞춰서 귀를 기울인 이 학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네요. 동물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착각 속에 갇혀서 어쩌면 우리 인간이야말로 가장 외롭고 좁은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가만히 귀를 열면 매일 걷던 출근길의 가로수 위에서도 아파트 베란다 창가에서도 수많은 작은 생명들이 각기 저마다의 언어로 말을 걸어오고 있겠죠. 먼저 관심을 갖는 것. 내 세상을 한 뼘 더 넓히고 하루를 풍요롭게 채우는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스즈키 도시타카의 나에게는 새 말이 들린다와 함께 해봤습니다. 궁중음악 수제천과 영산회상을 소재로 학의 우아한 모습을 담은 연주곡 만나보실까요? 앙상블 모르의 연주로 항무 전해드려요.

연주로 항무 전해드렸습니다. 4921님께서 반갑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폭넓은 지식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목소리 또한 너무 정확하고 또렷이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한옥 찻집 읽다 보면 뭐 잔잔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글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저 오늘 읽어드린 글 통해서는 참 그 각기 다른 생명체들의 특징이 신기하게 다가오죠. 새들은 저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고 멀리 날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부터 잠은 언제 잘까? 사람처럼 밤에는 잘까? 밤에도 날까? 다양한 궁금증들이 또 밀려오네요. 그래서 생명의 신비라고 하나 봅니다. 이어서 파르베의 노래와 연주로 지지지지 주지주지 전해드릴게요.

구나. 중림봉으로 올라가니 주작이 넘는다. 상이토 하이토 오작교 바라보니 오초동남 가는 배는 북을 둥둥 울리며 어기야 어기야.

거중에 둥둥 높이 떠 담대문 박성 내달라 7패 8패 창패 배달이 애고개를 얼른 넘어 동작한 월광 승방을 지내어 남태령 고길 넘어

0: 박씨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1: 파르베 노래와 연주로 지지지지 주지주지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끝곡은 세타령 만나볼 텐데요. 남상일의 소리 김덕수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아유, 가야금 선율이 너무 듣기 좋네요. 그냥 걱정, 근심 이런 거다 그냥 날려버릴 만큼 마음속에 온통 그 가야금 선율이 막그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것 같은 기분 좋은 울림을 주는 곡 오봉산 타령 2부 첫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금요일 2부의 문을 열었어요. 잠시 후에는 그곳 풍경을 보다 만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명주동 골목으로 여러분 안내할게요.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아, 김인설님께서 오늘 축구 아쉬워요. 우리 선수들 잘했는데 1대0으로 졌어요. 그래도 우리 선수들 잘했어요. 라고 하시고 두꺼비님께서도 아이쿠 저는 우리나라 축구를 제가 보면 지는 징크스가 있어서 안 봤는데 졌군요.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괜히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막 보는 내내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보고 있으면 해겨나 질까? 아, 내가 안 보면 이기려나? 그래서 진짜 안 본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생중계는 못 보겠다. 아, 이겨야 되니까. 나 하나 그냥 안 봐서 이길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안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뭐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 있잖아요. 잘 싸워줬어요. 또 남아있는 경기 잘하면 되니까요. 뭐 이게 끝이 아니니까. 뭐 오늘 졌다고 해서 이제 뭐 그냥 아예 끝, 뭐 탈락 이런 게 아니니까요. 기회는 또 있으니까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또 계속 응원하자고요. 아나야의 노래와 연주로 영산홍 전해드릴게요.

아나야의 노래와 연주로 영산홍 전해드렸습니다. 살구 하나 따서 입에 넣어보네. 구슬치기 하며 놀던 아이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지금 그집 살구나무는 저 혼자 피고 지겠지. 정아 시인의 시 살구가 익어가고 중에서 일부분 제가 읽어드린 건데요. 요즘에 길을 걷다 보면 잘 익은 살구 볼수 있죠. 도심 공원에도 이게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특유의 그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열매를 보면서 새삼 여름이 이만큼 와 있구나 싶어졌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고향의 이미지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낮은 담장 너머로 온갖 여름 열매들이 탐스럽게 익어가고요. 지나가던 동네 아이들이 탐내고 넉넉하고 풍요롭던 풍경이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요, 우리 마음속 고향의 이미지만큼은 결코 퇴색되지 않을 텐데, 어쩌면 그 팍팍한 삶 속에서 우리가 평생토록 온전히 간직하고 싶은 가장 순수한 풍경이어서 더 그리운 걸지도 모르겠어요. 살구며 자두며 붉은 복숭아가 익어가는 그 시골 마을의 작은 길을 천천히 걷고 싶어지는 날이네요. 루치 리듬의 노래와 연주로 걷다 보니 만나보시죠.

루츠 리듬의 노래와 연주로 걷다 보니 전해드렸어요. 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걷게 되는 길. 구름 속을 걷는 것처럼 참 기분 좋은 길이라면 얼마든지 걸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어서 그림의 연주로 은하수를 보던 날 전해드립니다.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산과 바다. 명승지와 고즈넉한 길 위의 풍경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단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있는데요. 오늘은 강원 특별자치도 강릉시 명주동 골목으로 떠나보시죠.

바다와 가까운 아늑한 땅이라는 뜻을 가진 통일신라 시대 강릉의 옛 이름 명주. 그 이름만큼이나 포근한 이 동네는 고려시대부터 강릉 대도호부 관아와 읍성, 그리고 얼마 전까지 강릉시청이 나란히 자리했던 천년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강릉시청이 이전을 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도심의 생기를 잃어가는 아픔을 겪기도 했는데요. 차가운 공백으로 남을 뻔했던 이 오래된 골목을 살린 건 다름 아닌 문화의 힘과 주민들의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지난 2006년 중앙관리들의 숙소였던 이명관을 복원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도시 재생이 시작됐는데요. 1958년에 지어진 낡은 교회 건물은 아담한 소극장인 작은 공연장단으로 변신했고요. 일제강점기에 적산 가옥들은 고즈넉한 북카페로 새 옷을 입었어요. 여기에 지난 2013년 지역 주민 23분이 모여서 작은 정원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삭막했던 골목길 공터와 텃밭에 꽃을 심고 예쁜 화분들을 조르르 배치하면서 생기를 잃었던 명주동이 비로소 다채로운 재 색깔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명주동 골목을 제대로 누리는 방법은 지도 없이 발길 닿는 대로 천천히 걸으며 골목에 숨어 있는 문화 공간들을 발견하는 재미예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나간 옛 명주 초등학교는 이제 콘서트와 전시가 상시 열리는 복합 문화 공간 명주 예술마당이 됐고요. 오래된 2층 주택을 아기자기하게 리모델링한 강릉 최초의 마을 박물관, 햇살 박물관에 들어서면 지역의 역사와 주민들의 빛바랜 생활 유물들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플리마켓과 커피 축제가 열리는 명주 사랑채를 지나 한 발짝 더 깊숙이 들어가면 1920년대부터 100년의 시간을 버텨온 고택과 목조 주택들이 타임머신을 탄 듯 밀려오는데요. 옛 방앗간 건물을 그대로 살린 장소나 귀여운 고양이 베롱이가 문 앞을 지키는 카페 같은 이색 공간들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젊은 여행자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감각적인 와인숍도 있고요. 무지개 벽화가 그려진 복개천을 따라 걷다 보면 주민들이 정성껏 가꾼 아기자기한 화단과 쉬어가기 좋은 나무 벤치들이 다정하게 말을 건네죠. 언제 와도 푸근하고 정겨운 골목 구석구석마다 우리네 추억이 새겨진 선물 같은 공간, 명주동 골목입니다.

모습을 그린 곡이었어요. 따사롭게 비추는 밝은 빛의 편안함을 담은 연주곡 함께 감상하고 오셨고요.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골목으로 한번 떠나봤는데요. 푸근하고 정겨운 바람소리가 좀 전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명주동은 요즘 레트로 여행지 혹은 감성 여행지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동네를 들여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골목 해설사 투어가 있어요. 이것을 신청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단오인 오늘부터 주말까지는 인근 남대천 일대에서 강릉 단오제의 신명나는 굿판, 대규모 난장, 탈놀이가 펼쳐지니까요. 이거 흔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더없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축제 흥겨움 속에 흠뻑 빠져보시다가 다리가 조금 고단해진다 할 때쯤에 이곳 명주골 골목으로 넘어오셔서 시원한 커피 한 잔, 음료 한 잔 드시면서 숨 고르시고 더없이 완벽한 단오 여행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와 예술이라는 고운 옷을 입고 찬란하게 되살아난 강릉 명주동. 이번 주말에는 골목 구석구석 숨어있는 그 보물 같은 풍경들 있잖아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또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주 찾아가는 그 친근한 풍경들. 그곳으로 가서 천천히 한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곳 풍경을 보다 오늘은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골목 풍경 전해드렸습니다. 강릉문화원의 음악인데요. 오색 달빛 강릉 야행 전해드립니다.

강릉문화원의 음악으로 오색 달빛 강릉 야행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에는 그 각 지역마다 야행 축제를 많이들 만들잖아요. 지금 딱 이 시기에 저녁에는 더위를 좀 피할 수 있으니까 또 여행할 수 있는 그 야행 문화 축제 같은 것들 많이 만들던데 아 강릉 야행은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이준호 작곡의 판노름 둘 준비해봤는데요. 국악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판노름 둘 전해드렸습니다. 4062님께서 새싹 문자로 찾아와 주셨어요. 여기는 포항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워킹맘인데요. 축구는 졌지만 금요일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후 보냅니다. 아유, 그럼요, 그럼요. 우리 또 금요일 축구는 졌지만 다음 경기 있으니까요. 또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6642님께서 천하의 춘향이는 이렇게 무더운 날도 그네를 타고 싶어 했을까요? 하셨는데. 아이고.

오늘 단오를 시작으로 내일 모레면 여름의 정점이라는 대절기 하지가 찾아옵니다. 새삼 시간의 흐름이 참 정직하고도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돌아보면 계절이 바뀌고 절기가 순환하는 것처럼 우리 삶과 살아가는 모습에도 다 때에 맞는 순리가 있는 것 같아요. 봄날에 분주했던 모내기가 끝나면 오늘 같은 단오의 쉼표가 찾아오고요. 또 뜨거운 하지의 태양 아래서 계절이 감자가 여물어

걸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묵묵히 흐르는 계절의 순리를 믿고 오늘 하루를 그저 즐겁게 지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계절도 가장 알맞은 때 꽃을 피워낼 거예요. 건강하게 여름날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말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6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관객들을 찾아가는데요. 더 임팩트는 청년 예술인들의 창의적인 작품과 무대를 소개하는 공연으로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두 팀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6월 27일 토요일엔 크로스오버 앙상블 비벤의 단독 공연 흥, 한, 멋이 펼쳐지는데요. 이 비벤은 국악과 클래식, 크로스오버 음악을 바탕으로 전통의 정서와 현대적인 감각을 함께 담아내는 청년 예술인 단체입니다. 이어 28일 일요일엔 거문고 연주자 박나해의 독주회 6줄의 작은 숲이 이어집니다. 거문고의 6줄에서 펼쳐지는 섬세한 울림과 깊은 음색을 통해 전통악기가 들려주는 또 다른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청년 예술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무대 2016 더 임팩트와 함께 주말 오후 색다른 음악여행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관람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 예술을 바탕으로 한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수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김이수 아트센터 스페이스1에서 2016 스페이스1 대관지원 6월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가는데요. 스페이스1 대관지원 사업은 전통 예술 예술가와 예술 단체들이 자신만의 창작 세계를 무대 위에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해석과 실험을 더한 작품들이 꾸준히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6월 24일엔 누보의 비움의 비상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밀도를 주제로 가야금과 아쟁 두 현악기의 음향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무대인데요. 전통 현악기의 새로운 매력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어 6월 27일엔 살롱드 파주의 전통의 숨, 오늘의 울림이 펼쳐집니다. 전통 성악과 기악 그리고 피아노가 함께하는 공연으로 익숙한 소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엔 빈빈정 세상 만물 이야기꾼의 악착동자가 이어지는데요. 전통 설화 악착보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판소리와 탈춤, 사물놀이, 신체 표현이 어우러진 복합 연희극입니다. 아,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열리는 공연이지만 음악과 연희, 창작극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담고 있어서 취향에 따라 이렇게 골라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통예술이 오늘의 감각과 만나 어떤 모습으로 확장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스페이스원 대관지원 6월 공연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파트의 상사되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1: 김봉영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서울 국악축제가 반포 한강공원에서 열리는데요. 올해로 벌써 8번째래요.
0: 그렇습니다. 카디 그리고 이태백 명인 그리고 김덕수 명인까지 오늘 서울 국악축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통 국악부터 K국악까지 한강에서 진짜 덩기덕쿵덕 소리가 울려 퍼질 것 같습니다.
1: 네, 한강에서 듣는 국악 너무 좋겠죠. 자, 한강뿐만 아니라 오늘 단오를 맞아서요. 전국에서 아마 국악과 함께 씨름부터 그네뛰기, 창포물에 머리 감기 등 다양한 세시풍습 체험 행사도 많을 거예요.
0: 그럼요. 모내기를 끝내고 또 풍년을 기원하면서 고생한 농부들도 좀 쉬

0: 쳐야죠.
1: 그렇죠. 네. 지역마다 특색 있는 단오풍습도 있는데 특히 제주에서는 이맘때 생기는 모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기 문자를 써서 문방이라는 걸 써가지고 기둥에 딱 이렇게 거꾸로 써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0: 입춘 때 입춘대길 건양다경 같은 입춘방을 붙였다면 단오 때는 모기 방지 문방. 예, 일본 내염주의보가 발령된 지금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자, 여름엔 모기 방지, 오후엔 졸음 방지. 자, 오늘도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오. 아, 이번에 자신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왜 막히지?
0: 창피하지 마세요. 밀고 나가세요.
1: 자, 졸음 방지 여러분들을 책임집니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김덕수 사물놀이패 레드선 그룹과 구준엽의 음악으로 Things Change 듣고 왔습니다.
1: 네. 아 멕시코전.
0: 아 오늘 아. 1대 0으로 대한민국이 패배를 했습니다.
1: 아까웠어요.
0: 저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전반만 봤는데.
1: 아 그랬었어요.
0: 전반 경기 운영이 정말 좋더라고요.
1: 그냥 그대로 됐으면 좋았는데.
0: 네. 아. 상대 전력을 잘 파악해서 우리 전략대로 잘 싸웠는데.
1: 네.
0: 아 우리 팀의 실수로. 실책으로 그러게요. 한 골을 먹혀버렸어요.
1: 아, 너무 안타깝지만 네. 또 다음이 있으니까요.
0: 네.
1: 다음에 남아공이죠.
0: 네. 3차전은 남아공과 네. 치르게 되고요.
1: 잘할 거예요.
0: 이번에는 뭐 48개국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1: 네.
0: 조별 예선 통과하면 이제 32강 진출이거든요.
1: 네네네. 네, 네.
0: 근데 우리가 체코전 일단 이겨놨잖아요.
1: 이겼죠.
0: 32강 진출은 그래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1: 좋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날이 더워져서 그런지 진짜 모기가 많이 생겼는데
0: 네.
1: 제주에서는 이맘때 등장하는 모기가 많이 생기지 말라고 모기 방지 문방을 써서
0: 네.
1: 거꾸로 붙였다라는 풍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모기가 많긴 많아요.
0: 많아요. 네, 네. 네 슬슬 이제 나타날 때가 됐고요. 사실 모기한테 이제 물리게 되면 침을 바르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 안 되죠.
1: 그거 안 되죠.
0: 안 되고요.
1: 네.
0: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손톱으로 십자가 형태로 막 이렇게 누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1: 드라큘라예요. 모기가
0: 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1: 아 그렇죠.
0: 예, 그것도 어쨌든 좋지 않고요.
1: 참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를 알면서도 슬쩍 뭐랄까 그래도 한번 해볼까 약간 미신처럼
0: 네, 어디 다치면 된장 바르는 그런 느낌
1: 그렇죠 요즘은 아니잖아요
0: 아유 약품들이 얼마나 잘 나와 있는데요
1: 네. 뭐 예를 들어서 현관문 열었을 때 거울 놓지 마라
0: 근데 그건 미신은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미신 중에 하나잖아요
0: 실제로 딱 현관문 열었는데 네. 사람이 딱 나타나면 놀라기 때문에
1: 그리고 그 신발 정리 잘해라.
0: 아.
1: 그래야 뭐 복 들어온다. 뭐 이런 것도
0: 다리 떨면 복 나간다.
1: 아, 그렇죠.
0: 이런 것도 있었고
1: 문지방 밟지 말아라.
0: 네.
1: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0: 네.
1: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조금 신경 쓰였던 생활 속의 미신들, 생활 속의 어떤 풍수지리들, 징크스들
0: 네.
1: 이런 걸 한번 문자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뭐 과학적으로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자는 건 절대 아니고요.
1: 네.
0: 우리 어렸을 때 막 어른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진짜 이러지 말아라 저러지 말아라
1: 그쵸.
0: 복 나간다 복 네.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들 들었던 이야기도 좋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셨던 이야기도 좋고
1: 네.
0: 그리고 아마 은근히 지금도 그런 걸 지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 은근히
0: 네.
1: 맞아요, 맞아요.
0: 아닌 줄 알면서도
1: 네네네.
0: 밤에 휘파람 불지 말라 그랬잖아요.
1: 귀신 나온다고
0: 네. 뱀 나온다고
1: 맞아 맞아 맞아
0: 뭐 그런 것도 있었고
1: 네
0: 그리고 장례식장 다녀오면 소금 뿌려라.
1: 그렇죠. 네, 귀신 따라 붙는다고.
0: 네. 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신경 쓰이는 슬쩍 신경 쓰이는 미신이나 풍수 지리 징크스는 무엇인지 문자로 남겨주세요.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바투의 상사대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0: 김유리 소울소스의 동해바다 듣고 왔습니다.
1: 자, 오늘은 재밌는 미신, 풍수지리, 네. 뭐 징크스 이런 신경 쓰이는 것들 이야기 한번 받아보고 있습니다.
0: 네. 일단은 8071님께서 안녕하세요. 아라몰라 최아라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하시면서 중간고사 기간에 바투 목소리 바투의 목소리를 출연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0: 그래서 오늘 기말고사를 봤습니다. 제가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7월에 첫 대회에 도전을 하거든요. 오. 응원해 주실 거죠? 하셨는데, 그럼요. 잘 될 겁니다. 네. 실력대로, 연습한 대로. 네. 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1: 연습 때까지는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욕심 다 내고 막 열심히 하지만 무대에 올라가면 사실 좀 대충 해야 돼요.
0: 살짝 반키 정도 내려가지고
1: 무대 위에선 욕심 부리면 그렇습니다. 꺾일 수가 있습니다.
0: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1: 무대 위에선 차분하게 편안하게
0: 파이팅입니다.
1: 결과 신경 쓰지 마시고 잘하고 오시고요.
0: 네.
1: 5698님께서는 다리 떨면 엄마가 때려요. 복 나간다고.
0: 맞아요.
1: 어머님들이 다 그랬었어요.
0: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좀 영향이 미치는 것 같아요. 괜히 다리 떨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1: 근데 혈액순환에 좋대요.
0: 그 다리 이런 거 다이어트 하신 분들 중에 다리 많이 떠시던데요.
1: 혈액순환에 좋대요.
0: 근데
1: 혈액순환에 좋다는 것보다 붓기를 빼준다.
0: 다리 다이어트 좋다. 그런 것 같은데.
1: 대신 이제 한 가지는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그 다리 떨 때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0: 아, 그래요?
1: 어디 막 부딪혀가지고 타타타타타타 이러면 신경 쓰이고.
0: 맞습니다.
1: 그리고 지하철 탔을 때 옆 사람과 붙어 있잖아요. 아우. 다리 떨면은 그거 다 그게 오잖아요. 맞아요, 진동이.
0: 맞아.
1: 그런 피해는 주지 말아야겠죠.
0: 3418님께서 30여 년간 가게를 오래 해서 나름 징크스가 있는데요. 아침에 개시가 좋아야 하루 종일 장사가 잘 된다. 또는 아침 개시에 만 원짜리를 받으면 침을 한번 퇴 뱉고 머리 위로 돈을 쓰다듬어서 넘기는 것. 이런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1: 본 적은 없지만 본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어디서 드라마에서 나왔었나?
0: 사장님들 그렇지 우리는 그렇지 우리는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었으니까.
1: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진짠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뭔가 의식 같은 거였겠죠. 네네네네. 그러면서 마음을 다시 다잡고 뭐 이런 의미이지 않았을까.
0: 선물 하나 드릴까요?
1: 네.
0: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맛있게 드세요.
0: 볼까요?
1: 그래도 30년간 가게 운영하셨으면 대단하시다 진짜. 한 업종을 30년이 뭐예요? 5년 이상도 사실 어려워요.
0: 버티기 어렵죠.
1: 근데 대단하십니다 진짜.
0: 그렇습니다.
1: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고요. 8920님 베개를 세우지 말라고 엄마한테 많이 듣고 자라서 그런지 실수로 베개가 세워져 있으면 찝찝해서 얼른 눕혀놔요. 왜일까요? 베개를 세우지 말라.
0: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
1: 그죠.
0: 문지방 밟지 말라는 거는 이제 저희 어머님은 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셔가지고
1: 목.
0: 이해를 했는데.
1: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딱 방문을 열었을 때 베개는 원래 뉘어 있어야 정상인데 이게 세워져 있으면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순간 사람인가 할 수도 있고. 그럼 불쾌감이 이런 말로 표현된 거 아닐까요?
0: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저도 왜냐면 어렸을 때 상공부를 갔다가 귀신을 봤어요.
0: 진짜로요? 실제로?
1: 귀신인 줄 알고 딱 깼는데 소리북을 쌓아놓은 거였어요.
0: 왜 그래요?
1: 소리북 쌓아놓은 걸 보고 사람인 줄 알고. 진짜.
0: 자기적이다.
1: 아니야. 정말 어떤 것도 지금 하지 않고요. 100% 진짜예요.
0: 소리북인데요.
1: 밤에 이렇게 딱 자다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소리북 세워져 있으면 진짜 사람 같아요. 순간 깜짝 놀라요.
0: 타이어 인간이에요?
1: 진짜 그런 느낌 있다니까요.
0: 진짜.
1: 공감 못 해요?
0: 상상이 안 가서. 다 이렇게 통짜 라고 인식을 할 것 같은데.
1: 안경 벗고 있었냐고? 예, 벗고 있었어요. 벗고 있었어요.
0: 진짜로요?
1: 예. 자면서 안경을 낀다.
0: 그러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약간 그런 류의 베개 세우지 마라. 이런 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재밌네요. 1407님. 이것도 약간 비슷한데. 사람 키보다 높은 화초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0: 그러게요.
1: 딱 들어갔는데 화초가 너무 커.
0: 키보다 높은 거 키우는 거 안 좋대요?
1: 약간 순간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불쾌감.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자 했던 거 아닐까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5914님께서 어렸을 적에 큰 집에 가면 큰 어머니께서 밤에 잘 때 북쪽으로는

0: 그거 진짜
1: 인형 그 나온 영화 있잖아요. 척키. 예, 척키. 그거 이후에 이거 생기는 거 아니에요?
2: 그건 모르겠고 인형이 어쨌든 사람 모형이잖아요.
1: 네네.
2: 군한테 신발을 선물하면 도망간다. 오. 이런 얘기 자주 들었습니다.
1: 군대 간 애인한테도 그렇고.
2: 네. 네. 우리 남편이 그래서 나한테 구두를 안 사줬나 하셨는데. 맞아. 그 신발 선물을 하면 도망간다.
1: 그런 얘기 있었었어요.
2: 있었어요. 안 도망가던데.
1: 아 진짜 사줬었어요?
2: 그러니까 아 여러 번 사줬죠.
1: 누가 사줬어요?
2: 제가 와이프한테.
1: 아, 봉영 씨가 네, 네. 송이 씨에게 신발을 사줬는데.
2: 네. 전혀 도망가지 않고.
1: 미신이네 미신. 그죠?
2: 아직 모르죠.
1: 아 뭘 또 뭘 몰라.
2: 아니 인생 끝까지 살고 나서 나는 그랬다더라 그래야지.
1: 왜 무리수를 져요?
2: 다 산 게 아니잖아요.
1: 네, 도연이도 있는데.
2: 아 뭐 어떻게 받아들이겠네. 농담한 거 농담한 네, 거예요.
1: 농담이죠. 네.
2: 떡 선물 드립니다. 6187님.
1: 맛있게 드십시오. 네. 5497님께서 눈, 코, 입이 있는 인형들이 집에 너무 많이 두는 거 아니래요. 귀신이 들어간다고.
2: 이거 다 저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소리부기.
1: 옛날에 보인다니까, 진짜. 인형 그 나온 영화 있잖아요. 척키.
2: 예, 척키.
1: 그거 이후에 이거 생기는 거 아니에요?
2: 그건 모르겠고 인형이 어쨌든 사람 모형이잖아요.
1: 네네.
2: 사람으로 인식했었을 때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그리고 어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아니네 했었을 때 귀신이 튀어나오는 거고. 소리북 치는 사람이 소리북을 이렇게 무서워하다. 진짜 무서웠어요. 저 밤에.
1: 아, 몇 살 때?
2: 중학생 때.
1: 아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 아기 네. 때니까.
2: 아 아니에요. 저 이제. 아 어렸을 때.
1: 그러니까 중학생이니까 그, 어리잖아요.
2: 네, 고등학생 때도 저 이제 집에서 버스에서 내리면 집까지 좀 걸어가야 되는데 네. 몇백 미터 네. 좀 어둡잖아요 시골이니까.
1: 그쵸?
2: 귀신 여러 번 봤어요.
1: 또 뭘 뭐 소리북이 또
2: 하나는 비닐이 막 필라고 펄럭거리는 거 보고
1: 또또또
2: 네?
1: 또.
2: 모르겠어요. 하여간 비 비료 쌓여져 있는 거 있죠.
1: 안경을 안 맞췄었어요.
2: 아니요 그때, 그때 안경 쓰고 있었어요. 네. 순간 이게 사람 모형처럼 보이면 네. 깜짝 놀라요. 진짜.
1: 아무튼 본인 키보다 높았겠네요, 그게.
2: 대체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큰 키는 아니니까.
2: 네. 네.
1: 알겠습니다.
2: 비등비등하잖아요, 저랑.
1: 조금 더 제가 작죠?
2: 다 거기서 거기죠, 뭐.
1: 자, 네. 음악 한 곡도 듣고 올까요? 안양년 오종숙 남해성의 휘어능청 듣고 오겠습니다.

0: 안양년 오정숙 남해성의 소리로 휘어능청 듣고 왔습니다.
1: 자, 미신, 뭐 풍수지리, 여러분들의 징크스 등등. 오. 아마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네. 내가 보면 꼭 골이 안 들어간다라든지
0: 그 있어요.
1: 그런 거 있잖아요.
0: 축구뿐만 아니라 뭐 국가대표 뭐 그 경기나 올림픽이랄지 맞아요. 괜히 보면 막 어?
1: 자기가 보면 진다.
0: 예.
1: 그런 분들은 꼭 끝나고 나서 지고 나면 아 미안해 내가 봐버렸어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징크스도 있을 것 같고요.
0: 5143님께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덕수궁 돌담길 있지 않습니까? 돌담길을 같이 걸으면 헤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저는 덕수궁 돌담길을 같이 걸었던 남자친구들과만 헤어졌어요.
1: 오, 그래요 진짜로?
0: 아, 진짜요?
1: 오,
0: 와.
1: 이유가 뭘까요?
0: 나는 인기 많으셨네 쪽으로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 네. 아 근데 진짜 왜일까요?
1: 돌담길 덕수궁에 뭐 관련된 어떤 설화 혹은 역사적 배경 뭐 이런 것들 때문일까요?
0: 그럴까요? 아니면 뭐 궁에 서린 어떤 그 기운이
1: 근데 궁에 가면 뭔가 기운이 다르기는 해요.
0: 좀 약간 음악이도 하고 좀 그렇지 않아요?
1: 약간 음해요.
0: 그렇죠. 그런 거 네. 약간 있죠.
1: 음한 기운이 있습니다.
0: 네, 네, 네.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1: 그래서 옛날 조선 왕들도 경복궁 같은데 별로 안 좋아했죠. 법궁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오히려 창경궁 네. 뭐 이런 데로 좀 가는 걸 좋아했고.
0: 옛날에 그 근처에 가정법원이 있었다고 하네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야.
0: 아 그래서 이혼하신 분들이
1: 거길 갈 수밖에 없구나.
0: 예예 예, 예. 그 앞을 지나가서
1: 갈 수밖에 없네.
0: 가정법원이 있었기 아하.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1: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아유 저요 법원 가는구나. 아, 뭐 이렇게.
0: 그래서.
1: 오호. 재밌네요 근데.
0: 합리적인 것 같아요.
1: 알고 나면 그러니까 뭔가 다 여기 안에 스토리가 있고
0: 그쵸, 그쵸.
1: 사람의 그런 어떤 정서들이 꼭 있습니다. 맞아요. 2867님 아침에 분뇨차 보면 재수 좋다고 복권사라는 말도 있었어요. 아.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있었죠. 또 그 비슷한 것도 있었는데 터널 지날 때 숨 끝까지 참으면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2: 분뇨차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걸 처리하는 업무잖아요.
1: 네네네.
2: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1: 왜 뭐 약간 그런 것 같아. 그 꿈에 네. 그 분뇨가 나오면 네. 뭐 오히려 재수 좋다고.
2: 아, 맞아 맞아 맞아.
1: 그러니까 약간 역으로
2: 해몽.
1: 예, 꿈보다 네. 해몽이라고 역으로 네. 생각하는 게 아니었을까?
2: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생각이 좀 듭니다.
2: 오, 그러네요.
1: 네.
2: 꽈배기님, 크크.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가족들과 야구장에 종종 가는데 우리 식구가 응원하는 팀이 점수를 못 내면 저는 화장실에 갑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면 꼭 그렇게 점수를 내서 이겼거든요.
1: 아, 좋은 친구시네요.
2: 그래서 진다 싶으면 애들이 엄마 화장실 안 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1: 아, 하셨어요. 그래요?
2: 놀라울 정도네요.
1: 신기합니다. 야.
2: 홈팬들이 막아야겠는데 이분. 어, 꽈배기님 나타났다. 막아 막아 막아. 못 보게.
1: 화장실 못 가게.
2: 아, 화장실을 가게.
1: 아, 아 그래. 3928님께서 새 차를 사면 고사를 지내는 것처럼 우리 집 식구들은 장거리 여행을 가기 전에 꼭 마음의 고사를 지냅니다. 무사하게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세요. 이런 고사를 지내시는군요.
2: 그렇죠. 장거리 다녀오는 동안 변수가 많이 생기니까.
1: 그렇죠. 네. 네, 위험하니까.
2: 맞아요. 483 하나님.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고 불지 말하며 어머니가 머리를 쥐어 박아온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아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네요 하셨어요. 지나고 나면 그런 것조차도 다 추억이죠.
1: 그렇죠.
2: 어머님이
1: 보고 싶고
2: 그 말씀하셨던 그 표정, 네. 정서, 느낌, 뉘앙스 이런 게 다 기억이 나죠.
1: 네네네. 네. 7444님께서 노래 입시 시험을 볼 때 꼭 밥을 많이 먹어야 되고 흰색 옷을 입어야 노래가 잘 되는 그런 징크스가 있습니다.
2: 그래요?
1: 그리고 무조건 청소를 깨끗하게 해놔야만 공부가 잘 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꼭 책상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하고 청소를 뭐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네. 남겨주신 것 같아요.
2: 노래 입시 시험을 보신다면 노래 쪽에 활동을 하시나 봐요.
1: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2: 맞아요. 이런 징크스 있잖아요. 그 속옷색도 나는 이런 색만 입어야 돼 하신 분도
1: 네네.
2: 계시고.
1: 특히 운동선수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2: 맞아요.
1: 루틴 같은 거.
2: 자기만의 징크스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네네네.
2: 그리고 이제 공부 전에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놓는 습관 좋죠.
1: 좋죠. 그렇지만 청소만 열심히 하다가
2: 하고 났다가 아유. 이제 좀 쉴까?
1: 그치. 그쪽 부류의
2: 예.
1: 봉영 씨도 그쪽 부류예요?
2: 아유 발등에 불 떨어져 봐요. 더럽든 깨끗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 아 그렇죠.
2: 네. 아직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저 정도면. 6565님 깨진 그릇 즉 이가 나간 접시를 사용 안 하기입니다. 집에 깨진 거 두면 안 좋다고.
1: 아~
2: 그렇죠. 이건 진짜 안 좋죠.
1: 그렇죠.
2: 물리적으로도 안 좋죠.
1: 네네네네.
2: 아이 국물 마시려다가 하고 빌 수도 있고 입술을.
1: 그렇죠, 그렇죠.
2: 네, 그렇죠. 설거지하다가 손 벨 수도 있고.
1: 맞습니다.
2: 깨진 그릇은 아깝지 않게 그냥 무조건 버려야 돼요.
1: 네. 네. 불현제 봉투에다가.
2: 네.
1: 5498님께서 잠자는 방에 화분이나 꽃을 두면. 나의 기운을 뺏긴다고 해서 저는 화분을 치웠습니다.
2: 아 그렇대요? 몰랐습니다. 그래요?
1: 화분 같은 거 이런 생화 이런 걸 놓으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몰라. 저도 처음 듣는데요.
2: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1: 기운을 뺏긴다. 야 세상에.
2: 이것도 자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어이 귀신인가 이거 아니에요?
1: 왜 혼자서 남양 특집을 하고 있어요?
2: 아니 왠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8412님
1: 네.
2: 할머니께서 생선 먹을 때 맞아 뒤집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디선가 배 뒤집힌다고.
1: 배가 뒤집힌다고.
2: 와 이유도 얘기해 주셨네 할머니는.
1: 통통 타는 그 배 말씀이신 거죠?
2: 예, 생선을 이제 나가서 잡잖아요.
1: 그런 또 미신이 있었군요. 재밌네요.
2: 옛날에 진짜. 아버지들은 배 타고 나가잖아요.
1: 그쵸.
2: 한번 나가면 이제 뭐 저 멀리까지 네네네. 가기 때문에 며칠 기다리는 동안 기다리는 그 가족들의 마음이 이런 데 남아 있는 거예요.
1: 맞아, 맞아. 아무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뭐 미신들, 징크스들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었습니다 덕분에.
2: 네.
1: 자 이번에는 블랙스트링.

0: 정답.
1: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간다.
2: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정신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1: 똑딱이 퀴즈.
2: 노래하고 싶다.
1: 노래하고 싶다.
2: 이것저것
1: 이놈저놈
2: 묻지마
1: 따지지마.
2: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3: 바투의 상사디야.
4: 아따 그 시기 향단아, 너 시방 여기서 혼자 뭐더냐? 춘향아씨랑 그네 안 뛰냐?
5: 치, 우리 아씨 오늘 단오날 대련님 만난다고? 둘이서만 데이트하겠디야. 내가 진짜 어? 누구 덕분에 지들이 알콩달콩 어? 안 그냐?
4: 아따 그 더운 뒤 열불 내지 말고 그나저나 그 향단아 나는 말이다잉. 옛날부터 단오가 왜 명절이라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 너는 어떻게 아냐?
5: 단오가 왜 명절이냐? 그것은 말이다 방자야. 단오는 시기적으로 대체로 동지의 대척점에 있으면서 하지하고 가깝잖니. 응? 태양을 숭상하는 우리 민족은 단오를 태양의 기운, 양기가 가장 충천한 시기로 여겼디야.
4: 그래?
5: 그래서 단오 때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 거지.
4: 우인이도 잘한다잉. 오, 딱 그런 것이구만. 그럼 내가 한 가지만 더 묻자. 저 창포

0: 왜 머리는 왜 감는 거요?
1: 방자야. 응. 동지 때 귀신들 쫓는다고 팥죽 쏘아 먹는 거하고 같아. 어? 건강하게 여름 잘 나라고 창포 삶은 물에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고 뭐 그랬대. 씨름은 왜 하는지 알아?
0: 아, 씨름하고 그네는 이제 모내기 끝내고 조금 이제 쉬려고 놀라고 그런 곳이겠지 뭐. 어떻게 너하고 나하고도 어디 가서 좀 놀아야 돼. 어떻게 돌담길이라도 한번 걸을래?
1: 거기 법원 아직도 있니?
0: 모르겠어. 이제 없을걸.
1: 그래? 아무튼
0: 이거 받아. 하여간에 뭔데? 내가 너, 널 위해서 내가 준비했어.
1: 어머?
0: 단호 부채여.
1: 어머? 단호 부채네? 어, 야, 이거 너무 예쁘다.
0: 오다 주웠다. 잉?

0: 조혜령 외에 여러분의 음악으로 꼭두각시 듣고 왔습니다.
1: 네. 단오가 왜 명절이냐. 네. 이거 진짜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좀 계시는 것 같아서.
0: 많을걸요.
1: 네.
0: 저도 자세히는 몰랐습니다만 이번에 좀 알게 됐네요. 역시 음양의 기운으로 한 해를 이렇게 나눈다면 양기가 가장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서 명절로 네.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0: 네.
1: 바투의 상사대 2부에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진출팀 하루에 두 팀씩 만나고 있죠. 오늘 드디어 참가 번호 9번과 10번 팀을 만나봅니다.
0: 네. 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미리 보기 특집 보시면 6월 25일에 있을 본선 무대도 더욱더 재미있게 보일 거예요. 오늘 끝까지.

0: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갈게요.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0: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단오날에는 뭘 먹나 살펴봤더니 수리치떡을 해 먹었다고 합니다. 수리치 취나물이나 쑥을 짓이겨가지고 쌀가루에 넣어 반죽한 뒤 수레바퀴 모양의 떡살로 모양을 낸 수리치떡과 함께 단오에 나는 제철 과일인 앵두로 화채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입춘, 입하, 입동이 계절로 들어서는 절기라면 절기 단오는 그 단오는 어떤 뜻일까요?
2: 1번 달콤한 휴식, 2번 초닷새, 3번 단잠.
0: 아마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단오.
3: 네.
0: 단오가 왜 단오지?
3: 단오.
0: 자, 그 퀴즈고요.
3: 네. 한자죠, 한자.
0: 단오 안에 다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0: 단오.
3: 네.
0: 단.
2: 단육 아니죠? 단, 네? 단오, 단육, 단칠. 단팔 아니죠?
0: 아, 그거 얘기하면
2: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닌 건 거잖아요, 그죠? 단오는 단오니까.
0: 네, 그렇긴 한데
2: 네.
0: 단 오에서 오가
2: 네.
0: 아, 이거 말하면 안 돼요.
2: 그렇죠, 그거 말하면.
0: 요건 말하면 안 돼요.
3: 자, 단오는 어떤 뜻일 거냐?
0: 네.
3: 1번 달콤한 유식, 2번 초닷새, 3번 단잠.
0: 아, 이거 진짜. 아시고 나면 아, 너무 쉬웠네 하실 텐데 네.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아, 힌트 있습니까?
3: 힌트라 아,
2: 별이
0: 별이요?
3: 아, 그 옛날 광고인가?
0: 아, 침대?
3: 네.
0: 아,
2: 별이 그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0: 예, 예, 예. 예. 그거죠. 예,
3: 그렇게 저는 그렇게 좀 풀어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0: 네.
3: 네.
0: 평일
3: 네
0: 일주일은 7일이죠
2: 네
0: 주말을 뺀 평일은
3: 예. 그렇게밖에 못 들을 것 같아요.
0: 요게 답니다 진짜. 자. 이거 어려워요.
3: 네. 네. 달콤한 휴식, 초닷새, 단잠 중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0: 네.
3: 자, 정답 발표할까요?
0: 아, 근데 뭐 정답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폭발적이진 않네요 오늘. 약간 어렵다고 아, 느끼신 것 같기도 하고.
3: 그러시구나.
0: 예. 네. 아니 그 정전되면 야 그거 가져와라 그거.
3: 아.
0: 그거 켜 빨리.
3: 랜턴?
0: 네, 그렇죠.
2: 옛날 랜턴.
0: 옛날 랜턴.
2: 옛날 랜턴. 네. 초 닷새가 정답이었습니다.
0: 네. 뭐 정답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이요.
2: 자연스럽게. 흐름에 맞춰서
0: 혹시 초 나가니까
2: 아니 아니에요
0: 순발력 낸 거 아니에요?
2: 아니에요.
0: 아, 약간 이거 의혹이 제기될 만한데
2: 아니에요.
0: 원래 항상 발표하기 전에 자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예열이 있었는데
3: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습니까? 항상 달라지는 거죠. 뭐
0: 피곤하신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일단 네. 넘어갑니다. 자, 초 닷새 단오. 단이 그러니까 첫 번째를 뜻하는 단이고요. 오가 숫자 오입니다.
2: 네.
0: 다섯 번째 닷새라고 하죠. 그래서 초 닷새 단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 네.
0: 떡 선물은 9307님께 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퀴즈 갑니다.
0: 하나.
2: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자, 두 번째 퀴즈는 유산균이 걸려 있습니다. 갑니다. 뉴스를 통해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코스피 지수
2: 옛날 네. 초 닷새가 정답이었습니다.
0: 네. 뭐 정답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이고요.
2: 자연스럽게. 흐름에 맞춰서
0: 혹시 초 나가니까
2: 아니 아니에요
0: 순발력 낸 거 아니에요?
2: 아니에요.
0: 아, 약간 이거 의혹이 제기될 만한데
2: 아니에요.
0: 원래 항상

0: 발표하기 전에 자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예열이 있었는데
1: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습니까? 항상 달라지는 거죠. 뭐
0: 피곤하신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일단 네. 넘어갑니다. 자 초, 닷, 세, 단, 오. 단이 그러니까 첫 번째를 뜻하는 단이고요. 오가 숫자 오입니다.
2: 네.
0: 다섯 번째 닷, 세라고 하죠. 그래서 초, 닷, 세, 단, 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 네.
0: 떡 선물은 9307님께 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퀴즈 갑니다.
0: 하나.
2: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따르륵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자, 두 번째 퀴즈는 유산균이 걸려 있습니다. 갑니다. 뉴스를 통해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9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실물 경제, 가정 경제와는 다르게 유례 없는 호황인데요. 다만 앞으로도 환희와 공포는 오가는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변동성이 꽤 큽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 투자자가 몰리는 이 주식에 열광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도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 투자자의 주목을 끄는 주식을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이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땡 주식. 이건 무엇일까요?
1: 오, 이렇게 투자하면 위험하네요.
0: 네.
1: 자, 1번 핫 주식. 2번 힙 주식. 3번 밈 주식.
0: 네.
1: 아... 문제의 답이 있네요. 그죠?
0: 네.
1: 네.
0: 입소문을 타서
2: 온라인상에서 입소문을 타서
0: 막 이렇게 이제 퍼져 나가는
2: 예.
0: 네. 유행처럼 그렇습니다. 아주 빠르게
2: 예.
0: 퍼져 나가는 현상을 이제 신조에서 이것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1: 좀 위험하긴 하네요.
0: 투자는 조심해야겠고요.
2: 그렇죠.
0: 그리고 단타로 막 빠른 수익을 내려고 그쵸. 레버리지 함부로 하거나 아니면 어후. 종목 선정을 막 근거 없이 막 이렇게 선정하거나 그러면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돈 진짜 30% 빠지는 거 일도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1: 힌트를 주래요. 힌트를 주라고 하시네요.
0: 힌트를 잘 줘야죠. 아휴 안 돼.
1: 왜요 왜요 뭐 있어요?
0: 그냥 아빠 말고. 아빠 말고
1: 네네
0: 할 때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1: 아
0: 네 어차피 한자이기 때문에 이건 힌트가
1: 네
2: 이런 한글은 없죠?
0: 에?
2: 이런 한글
0: 이런 한글
2: 네. 핫 힙 밈
0: 어쨌든 이거 다 셋 다 영어를 우리말로 표기한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1: 힌트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처음 등장한 말이죠.
0: 맞아요.
1: 네,
0: 리처드
1: 어렵다고 도킨스. 하시네.
0: 그러니까요. 아, 보기가 다 그럴싸해요 지금. 핫 주식, 힙 주식, 밈 주식.
1: 네.
0: 아빠 말고 외국에서
2: 아 뭔가 싫다고 할 때.
0: 아, 좋아 말고.
2: 예,
0: 예. 예.
2: 엄마 정말, 응, 어.
0: 우리 둘 다 고군분투 하네요. 아. 고군분투에.
2: 아, 축구.
0: 뭐가 있을까?
2: 축구 같아 지금 예. 마음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자, 요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0: 마미.
2: 없어요.
0: 미워.
2: 정답은 3번 밈 예. 주식이었습니다. 밈 주식.
0: 네.
2: 온라인상에 입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단기간에 몰린다고 하네요. 아이고.
0: 쑥 몰렸다가 또 나중에 쑥 빠지고.
1: 이거 완전 작전주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0: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죠.
1: 아이고 위험합니다.
0: 그래서 SNS 막 종목 선정해준 거 보고
1: 아~
0: 쫓아가거나 그러지 마시고
1: 네.
0: 좀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1: 그죠.
0: 예, 주식은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1: 뭐 기업 분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0: 그렇죠.
1: 장기 투자로
0: 예.
1: 뭐 이런 거 아니에요?
0: 네. 아, 그러니까 분석은 좋죠. 분석을 예.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 업종이 얼마나 잘 갈 수 있고.

0: 미나에 이제 투자하는 건 좋은데 네네네. 단타로 막 빠르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아, 하는
1: 위험하네요.
0: 네, 그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1: 벌어도 번 게 아니고 벌었다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0: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다시 나가
1: 또 잃게
0: 그 이상을 나갈 수 있어요. 네네네. 방식이 중요하고요. 네. 유산균 선물 드립니다.
1: 6093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맛있게 드세요.
1: 축하드립니다. 자, 1부 끝곡 최수정의 청춘가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0: 나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21세기 한국마 프로젝트 미리보기. 지난 월요일부터 바투의 상사디아 2부에서는 다음 주 목요일 6월 25일 국립과학원 예약당에서 펼쳐지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에 진출한 팀들을 만나고 있죠.
1: 그렇습니다. 오늘은 참가번호 9번 비랑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혼자 오셨네요.
2: 네, 오늘은 혼자 왔습니다.
1: 일단은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랑에서 대표와 해금 연주를 맡고 있는 공우담이라고 합니다.
1: 네.
0: 팀원이 몇 분이 있으시죠?
2: 총 6명이에요.
0: 근데 혼자 오셨어요?
2: 네, 나는 이제
1: 시간 되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2: 네, 학부생이어가지고 지금 딱 종강.

0: 시즌이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아. 오늘 졸업 연주 하시는 분도 있고 아, 네. 또 네, 좀 다들 바쁘더라고요.
1: 아, 오해할 뻔했었어요. 바투 선수 때 아우 안 나갔네.
0: 아우 그건 아니죠. 이거, 아니, 아니,
1: 아니, 아니에요.
0: 네 아니에요. 아니.
2: 우담 씨도 바빴을 거 아닙니까?
0: 아 저는 딱 19일에 딱 운 좋게도 아, 시간이, 시간이 돼가지고
2: 네. 네 다행히
0: 네 다행히도
2: 역시 대표님은 다릅니다.
1: 네. 자 그러면은 우담 씨가 이제 대표로서 네. 비랑 어떤 팀인지 또 이름은 또 왜 비랑인지 네.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저희 비랑은 날비의 물결랑이라는 한자를 쓰고요.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역동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음악을 저희끼리 또 자유로운 음악 그리고 좀 물결처럼 퍼져나가게 이제 대중들에게 좀 잘 알려줄 수 있는 음악 이런 걸 만들자 해가지고 이런 팀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1: 지을 때 우담 씨가 직접 지으셨어요?
0: 아니요. 그 다 같이 막 하다가 아. 투표했습니다. 민주적으로.
1: 아 그래요?
2: 중 비랑에는 여섯 분이라고 하셨었고
0: 네.
2: 악기 구성이 그러면 어떻게 돼 있죠?
0: 저희는 해금 네 명과 지금 타악 두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 아 해금 연주 팀이네요 그러면.
0: 네. 아 근데 저희가 저번 어둑신이 때는
1: 작년.
2: 네. 아 작년에도 나오셨죠?
1: 작년에 나오셔서.
0: 작년에 맞아요.
1: 수상을 하셨어요.
0: 네 맞아요.
1: 네.
0: 그래서 그때는 그 타악 연주자가 한 명밖에 안 계셨었는데 네. 이번에 타악을 좀 더 넣었습니다.
1: 그래서
0: 네. 그래서 해금 앙상블보다는 해금 타악 앙상블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 타악 한 분을 더 넣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0: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금 앙상블이 아니고 해금 타악 앙상블이기 때문에
1: 네.
0: 좀 타악기 구성 요소가 좀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아하. 생각이었고요.
1: 예.
0: 또 적통화 작곡하다 보니까 타악기가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1: 아, 네. 아 이번 곡이 적통화예요.
0: 네 맞아요.
1: 그러면 에너지가 일단 적통화에서 느껴지거든요.
0: 아 정말요?
1: 네. 일단은 그 본선 진출곡에 들어가기 앞서서 작년에 이제 어둑신이라는
0: 네.
1: 곡으로 동상을 수상하셨어요.
0: 네, 맞아요.
1: 어제 이제 왔던 판도라 팀은 은상 받고
0: 네.
1: 약간 마음이 상했다.
0: 정말요?
1: 아 우스갯소리로 네, 웃자고 이제 그런 네. 얘기도 했었는데
2: 왜 또 네, 도전했느냐 네. 뭐 이거 질문 하다가
1: 네. 네, 웃자고 이제 한 얘기였고
0: 네, 네.
1: 어떠셨어요? 이제 작년 동상을 수상을 했어요. 근데 사실 네. 동상도 큰 상 아니겠습니까?
0: 그럼요. 완전.
1: 그죠. 근데 이번에 또 어떻게 다시 재도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0: 일단 저희가 첫 대회였었거든요. 작년에.
2: 작년이.
0: 네. 네. 그래서 너무 운 좋게도 본선 진출을 했고 동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됐었는데
1: 네.
0: 그때 저희가 또 너무 좋은 경험과 음악적인 자극을 좀 많이 받고 갔어요. 이시대식에서.
1: 아.
0: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적토마를 작곡을 하면서 우리 팀만의 색깔을 좀 잘 넣은 곡인데 이거
1: 네.
0: 우리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2: 아, 확인도 받고 싶고.
0: 네, 맞아요. 확인 받고 싶고 사실 위로 받고 싶었습니다.
1: 위로를 받고 싶었다.
2: 잘 되면 더 좋은 거고.
0: 그럼요. 맞아요.
2: 뭐
1: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만들었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0: 네,
1: 사람들과
0: 맞아요.
1: 만나야 이 곡의 생명력이 생기는 거니까.
0: 맞습니다. 네.
1: 예.
0: 그래서 이번에도 21세기를 지원을 하게 됐어요.
2: 그래서 이번에 탄생한 곡이
0: 적토마.
1: 적토마예요.
2: 제목이 왜 적토마인가요?
1: 적토마 그러면 삼국지가 떠오르거든요.
0: 뭐 맞아요.
1: 예.
2: 달린다 이거예요?
0: 네, 달리고 이게 저희가 26년이 말 붉은 말의 해거든요.
1: 네.
0: 지금 물론 6월이지만 그런데
1: 네.
0: 좀 새로운 출발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또 적토마를 생각했을 때 그 삼국지의 명마의 그 적토마를 생각하면서
1: 네.
0: 뭔가 열정적이고 아주 그런 힘이 있는
1: 맞아요.
0: 그런 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1: 관우의 명마죠. 명마.
0: 네 맞아요.
1: 예.
0: 네.
1: 근데 이제 그래서 타악이 두 분이시라는 건 완전 이해가 돼요.
0: 네.
1: 근데 해금으로.
0: 네.
1: 해금으로 과연 적토마?
0: 해금으로 적토마. 네.
2: 아, 그러면 해금도 막 이렇게 대해금 뭐 이런 식으로 좀 파트를 나눴나요?
0: 네. 그래서 해금 네 명이고요. 제가 네. 추가적으로 대해금을 더 연주를 합니다.
1: 아하. 네. 힘을 좀 실었네요.
0: 네, 힘이 아주 잘 실립니다.
1: 예.
0: 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제 동상을 수상을 하시고
0: 네.
1: 팀 활동은 1년 동안 좀 많이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0: 저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학부생이 조금
1: 예.
0: 비중이 좀 많아가지고
1: 아, 그러면 활동을 좀 힘들었겠네요.
0: 네, 학업에 또 열중을 하다 보니까
1: 예.
0: 활동은 조금 어려웠고 네, 곡 작업 열심히 했습니다.
2: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지금 졸업을 다 하시는 건가요?
0: 지금 다들 마지막 학기.
1: 아, 그래요? 아.

0: 아, 네. 그러면 대통령상 받아도 네. 아, 이제 활동을 쫙 할 수 있겠네요.
1: 어, 그럼요.
0: 아, 다행이다. 아, 내가 심사위원이어도 고민될 것 같아. 아. 네. 아. 또 대통령상 되면 여기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저 잘 모르지만 네. 어떤 그 큰 무대가 아, 있으면 네. 그렇잖아요. 네. 아, 그런데 또 못 오면 어떡하지?
1: 아, 아니에요. 더
2: 아, 아유, 목이 뒤집힐 정도로 지금 진심으로 아니요 할 수 있다 얘기를 아.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방금 잠깐 말씀하시긴 했는데 네. 이제 다 학부생이다 보니까 팀 활동은 적극적으로 못했지만 네. 곡 작업은 하셨다.
1: 네.
2: 그 얘기 하셨어요.
1: 네네. 곡 작업이 적토마에 쏟아부은 거예요.
2: 아 그래요?
1: 네네네.
2: 그러면 다 학부생인데 같이 공동 작업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1: 어, 우선은 제가 먼저 이제 작곡을 1차적으로 아, 하고요. 예. 그걸 이제 팀원들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타악이 제가 조금 부족해서 예. 타악 연주자들이 좀 타악적인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셨고요.
2: 네.
1: 그리고 또 이제 해금하는 친구들은 뭐 해금의 선법이라던가 주법 이러고 선율에 어울리는 것들 이런 거를 좀 잘 구성을 해줬었어요 팀원들이.
2: 네, 네.
1: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곡입니다.
2: 어 그래요?
0: 유치한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1: 어 네네 하셔도 됩니다.
0: 말발굽 소리도 있습니까?
2: 어. 여기 연주할 것 같은데.
1: 그럼요.
0: 아니, 그러니까 해금으로.
1: 해금으로요? 네. 어 사실 그 복판 치는 거 있는데 그거를 아. 좀 말발굽 소리로 들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0: 어, 저 이거. 에 그런 거 없어요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1: 아, 정말.
2: 근데 타악이 두 대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네. 그게 아마 그런 효과적인 것들.
1: 네 맞아요.
2: 이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0: 타악이 네네. 두 대라고 하는 거는 뭐 전통 타악기 하나 뭐 퍼커션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1: 아니 저희는 퍼커션 이런 거는 쉐이커 정도밖에 없고요. 네. 그 다 국악 그 타악기로 다 이루어져 오. 있어요.
2: 국악 타악기로만 다.
1: 네.
2: 뭐 이런 드럼에 들어가는 네. 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쓰고
1: 네네네 그런
2: 그럼 탁 가운 같은 것도 안 쓰고요?
1: 네
0: 그럼 혼자서 다 되지 않나요?
2: 저 아, 그러면 뭐 들어가나요? 장구, 북,
1: 징, 꽹가리 그 다음에 쉐이커랑 이제 효과음하게 풍경 정도 넣었어요.
0: 아, 누가 장구 잡으면 여기 꽹가리를 잡고 있고
1: 네 맞아요
0: 식으로.
1: 맞아요 아, 네.
2: 근데 이제 우리 전통 타악기는 네. 드럼의 킥이나 네. 탐처럼 네. 로우를 담당하는 타악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쪽은 생각 안 하셨어요?
1: 저희가 그래서 좀 그 국악 타악이 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좀 그 좀 깨트리기 위해서 네네. 탐의 그런 소리가 좀 필요할 때는 예. 좀 채를 바꿔본다거나
2: 아.
1: 뭐 그리고 또 뭐 심벌 같은 소리를 내고 싶을 때는 그것도 꽹가리로 이용해서 채를 아, 좀 바꿔서
0: 꽹가리 소리가 저 심벌 소리가 필요하면 심벌을 치면 되지 않을까요?
1: 저희는 이제 모르겠어요.
2: 소식껏 말씀하세요. 소식껏.
1: 고집인 건지 모르겠는데 아, 저희 그냥 전통 악기로 한번 쭉 가보자.
2: 아 그런 신념 좋아요.
1: 네 그리고 그 소리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심벌보다 그렇죠. 좋아요. 네.
0: 아무튼 이번에 탄생한 곡이 적토마입니다. 적토마.
2: 그쵸. 곡을 쓰는데도 애정을 많이 들이셨고 지금 사운드에도 굉장히 어떤 신념을 가지고 네. 최선을 네. 다하신 게 느껴집니다.
0: 총 러닝타임이 어떻게 됩니까?
1: 저희 곡은 5분 40초 정도 됩니다.
2: 아, 5분 40초?
1: 네네.
2: 막 달려가네.
1: 네.
0: 6분이 데드라인이죠?
1: 네. 6분이.
0: 리밋이죠?
1: 네.
2: 와... 거의 꽉
0: 그렇게 하면 나는 59초까지 할 것 같아.
2: 넘으면 어떡해요?
0: 어?
2: 연주하다가 호흡이 달라져가지고 넘으면
0: 아, 그러시군요. 네.
2: 안전마진 20초는 남겨놔야지.
1: 맞아요.
0: 5분 40 몇 초?
1: 네. 네?
2: 5분 40초.
0: 5분 40
1: 몇... 40초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0: 자, 저희가 1분 미리 듣기에서 듣는 부분이 앞부분, 중간, 끝부분 중에 어디 정도?
1: 저희가 그 달리는 부분 준비했습니다.
2: 아, 아 제일 센 부분 나오는 거예요?
0: 다그닥.
1: 네, 맞습니다. 아. 다그닥 들으시면 돼요.
0: 네네네. 네. 그게 중간이에요?
1: 아니요, 끝부분이에요.
0: 아, 맨 끝부분.
1: 네, 하이라이트.
2: 하이라이트로 그냥 아낌없이.
1: 네.
0: 오, 다 그렇게 감추던데.
2: 아니, 우담 씨는 보니까 잠깐 토크해봐도 알겠어요. 시원시원하신
0: 분. 아, 그래요?
2: 감추거나 막 뒤에서 꽁지락 이런 거 안 하시는
0: 분. 살아있네, 네. 이겁니까?
2: 자기 신념과 어떤 딱 방향이 잡히면 그래 시원하게 가자 하고 굉장히 쿨하시죠 성격도.
1: 아 저요? 네. 아,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0: 뭐 삐지고 그런 이런 거 없죠?
1: 아 잘 삐지지 않습니다.
2: 꿍 하고 막,
1: 아,
2: 막.
1: 저 그런 거 되게 싫어요.
2: 그런 거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0: 듣고 싶어요. 그러세요. 네. 네. 이런 스타일.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토마 1분 미리 듣기 지금

0: 오겠습니다.
1: 정말요?
0: 네.
1: 너무
2: 해금으로 이게 가능한 거였군요.
0: 네, 엄청 연구하신 거죠?
1: 맞아요. 그 마두금이 말소리 엄청 잘 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참고 많이 했습니다.
0: 어허.
1: 네.
0: 아, 마두금을 또 이렇게 보시면서
1: 네,
0: 공부하신
1: 맞아요.
0: 거예요?
1: 네, 맞아요.
2: 그리고 타악 소리도 그냥 장구가 아니던데요? 뭔가
1: 그냥 장구인데
0: 그냥 장구 같던데.
1: 북이 채를 두 개를 들고 예. 각을 이런 식으로 치고 있거든요. 말발굽 소리를 좀 더 극대화시키기 예. 위해서. 그래서 그거 아닐까.
2: 장구 가죽도 뭔가 다른 거 썼나 해가지고
0: 그냥 가죽 같던데.
1: 네 맞아요.
2: 채는 궁구리채가 아닌 것 같아요.
0: 그냥
2: 궁구리채 천이라도 감지 않았어요?
1: 아니요 그냥
2: 내가 잘못 들었어. 아니, 아니 근데 어쨌든 내가 아는 장구 소리, 제가 아는 장구 소리 궁편은 동해안 장구가 됐던 삼월 네. 장구가 됐던 그런 로우 소리는 사실 북의 역할이잖아요.
0: 근데 네, 조금 그렇죠. 장구를 살짝 약간 풀어서
2: 풀던지
0: 맞죠?
2: 뭔가 변화가 있어요.
1: 네,
2: 지금.
1: 큰 장구입니다.
0: 그렇죠.
2: 큰 장구,
1: 네, 네, 정확 장구라든가 이런
2: 그러니까.
1: 거.
2: 그러니까
0: 네, 좀 네. 풀어가지고.
1: 네, 맞아요, 맞아요.
0: 네. 우리가 질문 하나에도 딱 맞잖아요, 형은.
2: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뭔가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1: 아, 네,
2: 근데 어쨌든 그 변화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까지 생겨난 거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애정이 느껴집니다. 이 곡에 대해서.
1: 네.
0: 적토마라는 음악을 만들면서
1: 네.
0: 에피소드? 뭐 재밌었던 거나 힘들었던 건 없었어요?
1: 저희가 그 본선 무대 준비하기 전에 네. 아니 좀 몸을 좀 많이 써야겠다 싶더라고요.
0: 몸이와 퍼포먼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퍼포먼스적으로 이렇게 몸을 좀 많이 쓰고 저희끼리 막 노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 네.
1: 저희가 그 요즘 춤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0: 춤이요?
1: 리듬 연습을 하고 있어요.
0: 리듬 혹시 허리에 찰 겁니까?
1: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제가 앉아서 너무 몸의 움직임이 둔하다 보니까
2: 예.
1: 이제 타악 연주자는 이제 3분박, 2분박을 계속 쳐주면서 저희는 거기에 맞게 이렇게 꿈을 대고 있거든요.
2: 네.
1: 그러면서 춤 연습을 계속 하고 있어요.
2: 근데 에너지가 음악으로도 표현되지만 사실 시각적으로 보이는 데에서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1: 네.
2: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시고 계시고
1: 네.
0: 그게 무대 위에서도 뭔가 조금 발현이 될까요?
1: 그럼요.
2: 그러기 위해서 지금 춤
1: 네,
2: 연습을
1: 맞아요.
2: 하시는 거니까
1: 맞아요.
2: 꾸준히 눈 커진 거 보셨어요? 당연한 걸 왜 물으세요?
0: 아니 왜냐면 네. 어쨌든 앉아있잖아요.
1: 네.
0: 해금 연주하려면 그러면 이 움직여도 크게는 안 될지 않을까 해서 막 춤을 아무리 연습을 해도 결국에는 이 값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1: 아 맞아요 맞아요
0: 뭐가 더 있을까요?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1: 뭐가 더 있고 막 뭐 팔을 들면 연주가 안 되니까 뭐 춤을 추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그 장단을 타거나 좀 뭔가 선율적으로 이제 몸을 움직인다거나 이런 게 조금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2: 그러니까 딱 산조 정확 타듯이
1: 네,
2: 앉아가지고
1: 맞아요.
2: 이렇게
0: 바른 자세
2: 그렇죠.
1: 네 바른 자세
0: 해가지고 네. 머리 흔들지 않아
2: 근데 그렇게 타는 것과 어떤 리듬을 타고 있는 모습이 몸으로 표현되는 건 진짜 조금의 차이여도 큰
1: 맞습니다.
2: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연습을 하신 것 같고
1: 네.
0: 내가 이해한 거는 약간 네. 피아니스트들
1: 네네
0: 막 이러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약간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셨을까? 뭐 약간
1: 그 정도로
2: 움직이면 연주가 안 되잖아요.
1: 네 연주가 안 되긴 하는데 좀 뭔가 보이기에 적당하고 좋은 걸로.
2: 맞아. 그러니까 네. 음악만큼의 에너지가 시각적으로도 보였으면 좋겠다.
1: 맞아요.
2: 네. 그러면 여기 부분은 하이라이트, 달리는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1: 네.
2: 그러면 그 앞에는 어떻게 쌓여가는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쌓여가요?
1: 네. 맨 끝에가 달리는 부분이고요.
2: 네.
1: 이제 첫 번째는 서 있고요.
2: 서 있어요. 존재해야죠. 일단.
1: 네. 두 번째는 그 걸어요.
2: 아, 일단 걷습니다.
1: 그러고 뜁니다.
2: 아~
1: 이렇게 3으로 나눠져 있어요.
2: 아 굉장히. 일단 존재하고 그 다음에
1: 네.
2: 움직이고
1: 네.
2: 마지막으로 치닫는
1: 네 맞아요.
2: 그런 구조. 그럼 이것도 질문 드려도 되나? 적토마가 어떤 역할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악에서
1: 네.
2: 얘는 왜 있는 거예요?
1: 일단은 저희의 제목 자체 그러니까 저희 음악의 그냥 그 자체거든요. 적토마
2: 네.
1: 그 자체.
2: 네.
1: 그래서 뭔가 저희의 존재감을 적토마를 통해서 좀 더 드러내고 싶었고요.
2: 아 여러분의 그러니까 비랑 멤버들의 어떤 그 존재감을 네. 그 안에 투영을 한 거예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1악장에서 이게 다 화이팅 넘치는 건 아니고 네. 1악장에서는 조금 더 섬세하고 2악장에서는 좀 장단을 타면서 여유롭고 그다음에 3악장에서는 이제 폭발

0: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적토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존재입니다. 적토마가. 네.
1: 그리고 보시는 관객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도 올라타라. 함께 그럼, 뛰어가자.
0: 아, 그럼 좋습니다. 함께 뛰어가자.
1: 네. 지금 결정된 건가요?
0: 네, 맞아요.
1: 솔직히 감추는 게 없어요.
0: 네. 네. 그거 아, 좋은 것 좋습니다. 같아요.
2: 네.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공통 질문으로 드리고 있어요.
0: 네, 네.
2: 우리 비랑이란 팀을 보실 때 이런 점을 더 관전 포인트로 봐주세요 할 부분이 있을까요?
0: 그 미리 듣기에서 들으셨던 해금의 그 말소리랑
1: 네. 네.
0: 그다음에 저음 해금이 약간 적토마의 존재감을 좀 잘 드러내는 음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예.
0: 저는 그래서 그 음색이랑 그다음에 말발굽 소리의 그 타악기 연주자들 분의 그 에너지 이런 거를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1: 네.
0: 그리고 저희가 중간 중간에 기합을 좀 넣어요.
1: 그렇더라고요.
0: 뭐 이력 뭐 하고 이제 아. 본선 때는 또 더 넣을 거긴 한데
1: 예.
0: 약간 저희가 좀 합이 되는 그런 합쳐지는 그런 모습을 좀 봐주시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1: 협업의 에너지까지.
0: 네.
1: 그러면 이제 대표로서는 사실 음악 한 곡 잘 만들고 끝이 아니잖아요.
0: 네,
1: 여러
0: 그렇죠.
1: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번 대회 나올 때도 작년에도 어쨌든 좋은 성적을 거두셨기 때문에
0: 네.
1: 이번에도 뭔가 이제 전략적으로도 접근하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0: 네.
1: 작년과 올해 약간 뭐 달라지거나 발전된 부분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0: 작년에서는 저희가 팀 색깔을 찾고 있었던 중이었던
1: 아,
0: 거예요.
1: 네.
0: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팀 색깔을 완전히 집어넣은 곡이었어가지고 아주 이게 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싶긴 해요. 이 곡에.
1: 아, 비랑은 이제부터 출발이야.
0: 네, 맞아요. 그래서 멤버 변경도 조금 있었고
1: 아, 예.
0: 네, 타악 구성도 또 더 넣어졌으니까 어. 해금 타악 앙상블로 좀 더 더 크게 열심히 해보자.
1: 아 객원 멤버가 아니라 지금 들어온 타악 연주자도 이제 아예 멤버인 거예요?
0: 네, 아예 저희 멤버예요. 6명입니다.
1: 오호.
0: 네.
1: 진짜 이제 제대로 한번 뛰어보겠다라는 의지가
0: 아,
1: 보이네요.
0: 맞습니다.
1: 오호. 너무
2: 멋있습니다.
1: 네. 오늘 혼자 오셔도 오디오가 비질 않는데요.
0: 저희 6인분 하러 왔거든요.
2: 아니, 진짜 고생하셨어요.
0: 그러니까. 네, 어깨가 아주 무겁습니다.
1: 아직까지.
0: 네.
1: 그러면 이제 대표로서는 사실 음악 한 곡 잘 만들고 끝이 아니잖아요.
0: 네,
1: 여러
0: 그렇죠.
1: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번 대회 나올 때도 작년에도 어쨌든 좋은 성적을 거두셨기 때문에
0: 네.
1: 이번에도 뭔가 이제 전략적으로도 접근하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0: 네.
1: 작년과 올해 약간 뭐 달라지거나 발전된 부분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0: 작년에서는 저희가 팀 색깔을 찾고 있었던 중이었던 거예요.
1: 네.
0: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팀 색깔을 완전히 집어넣은 곡이었어가지고 아주 이게 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싶긴 해요. 이 곡에.
1: 아 비랑은 이제부터 출발이야.
0: 네 맞아요. 그래서 멤버 변경도 조금 있었고
1: 아, 예.
0: 네 타악 구성도 또 더 넣어졌으니까 해금 타악 앙상블로 좀 더 더 크게 네, 열심히 해보자.
1: 아 객원 멤버가 아니라 지금 들어온 타악 연주자도 이제 아예 멤버인 거예요?
0: 네, 아예 저희 멤버예요. 6명입니다.
1: 오호.
0: 네.
1: 진짜 이제 제대로 한번 뛰어보겠다라는 의지가
0: 아,
1: 보이네요.
0: 맞습니다.
1: 오호. 너무
2: 멋있습니다.
1: 네. 오늘 혼자 오셔도 오디오가 비질 않는데요.
0: 저희 6인분 하러 왔거든요.
2: 아니, 진짜 고생하셨어요.
0: 그러니까. 네, 어깨가 아주 무겁습니다.
1: 네. 작년에 그러면 상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 동상이면 300만 원인가요?
0: 네, 맞아요.
1: 어떻게 하셨어요?
0: 그 각자 N분의 1 해가지고
1: 네.
0: 각자 맛있는 거 사먹고
1: 아, 그랬어요?
0: 네, 했습니다.
1: 아, 잘하셨네.
2: 올해의 대표님의 목표는 무슨 상입니까?
0: 저희 대통령상 받으러 왔습니다.
1: 오,
0: 이야,
1: 네. 감추는 게 없어요. 우리 의답 씨 대통령상.
0: 네.
1: 그래요. 그러면은 1500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 사용에 대한 어떤 방향도 잡혔습니까?
0: 저희가 그 곡을 좀 더 만들어가지고
2: 음악 활동
0: 네, 정기 연주회 하고 싶거든요.
1: 와.
0: 그래서 제가 저희가 두 곡밖에 없어서 지금
1: 네.
0: 아예 무대를 구성할 수 있는 곡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만들어서
2: 그러면
0: 무대 한번
2: 부딪히려면은 한 네 곡 더 만들어야 되나요?
0: 네 곡에서 뭐 세 곡 내지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1: 네, 네 어쨌든 이제 진짜 비랑의 출발을 알리는
0: 네.
1: 그런 공연 제작비로 사용을 하겠다.
0: 네, 맞아요.
1: N분의 1, 1도 없어요?
0: 아, N분의 1을 하고
1: 아, 하고 남은 걸로?
0: 제가 걷겠습니다.
2: 다시.

0: 다시.
1: 네.
0: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페이백이라고 이제.
1: 네, 이거는 그 전혀 의논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2: 아, 그래서 혼자 나오셨군요.
0: 알겠습니다. 네. 자, 아, 감상 음악을 들어볼 건데 어떤 음악을 추천해 주셨습니까?
1: 저희 작년에

0: 비랑의 어둑신이 듣고 왔습니다.
1: 네, 작년 동상 수상곡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제20회 21세기 한국음화 프로젝트 본선 진출팀 미리 보기 마지막 이제 본선 진출팀을 만나보겠습니다. 참가 번호 10번 적감, 적감 멤버 두 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부터 하면 될까요?
1: 예.
2: 네, 현재 지금 적감 대표이자 적감의 이제 막내로 가야금 연주자 활동하고 있는 김승호라고 합니다.
1: 아, 일단 반갑고요.
3: 그래서 적감에서 타악을 연주하고 있는 유석주라고 합니다.
1: 아, 반갑습니다.
0: 막내인데 대표예요?
1: 그러게요.
2: 네, 제가 가장 어립니다.
0: 승호 씨가 팀을 결성한 거예요?
2: 네. 제가 네, 맞습니다. 네.
0: 그럼 선배들과 하게 된 거예요?
2: 뭐 선배인 분도 계시고 네. 그것보다는 음악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0: 사람 중에 네. 코드가 잘 맞고
2: 네 맞습니다. 네. 잘 맞고 음악적 색깔이 맞은 사람들끼리
0: 멤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2: 저희가 멤버가 사실 이제 뭐 전통할 때는 약간 쿠르 느낌으로 정말 딱 특정해서 너는 이제 적감이야 이것보다는 쿠르 느낌으로 필요할 때는 예. 그래서 도와준 친구들이 너무 많고
1: 네.
2: 지금 21세기에는 지금은 이제 타악하시는 유석주 형이랑 저희 피아노 하시는 김준표 형 그리고 이제 보컬로는 이제 김의진 누나 이렇게 해서 네 명이서 이렇게 결성해서 나오고 있어요.
0: 타악이랑
2: 타악, 보컬, 가야금 그리고 이제 신디 이렇게 네 명이서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1: 어때요? 그 일단 우리 관념 중에 하나는 리더가 약간 제일 좀 뭐라 그래야 돼? 나이도 좀 제일 많고 뭐 이런 관념이 우리가 좀 있잖아요. 석주 씨 우리 승호 대표 좀 어떤 대표예요?
3: 어린데 되게 어른스럽고 좀 저 형이지만 되게 대표로서 멋있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면 형 같이 해봐요. 이 대회를 위해서 같이 해봐요 그랬을 때 어떠셨어요?
3: 너무 그냥 음악 작업하는 거여서 크게 부담감 없이 네 작업을 같이
1: 그래도 이제 우리 승호 대표가 이런 음악을 할 거예요.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이런 설명은 했었을 거 아니에요.
3: 음악은 같이 저희 네. 준비하면서
1: 일단 사람이 먼저 모이고 음악이 만들어진 거예요.
2: 이게 뭐 프로젝트 때문에 형을 이제 불렀던 게 아니라
1: 네.
2: 적감 이제 23년도 이제 콘서트 하면서 이제 형을 처음 만났었고
1: 네.
2: 그때 이제 전통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저희가 21세기까지 네.
1: 풀리다가 여기까지
0: 네. 적감이라는 팀의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2: 이게 쌓을 적에 이제 느낄 감에서 동시대적으로 이제 사람들과 공감을 한다라는 뜻이고
1: 예.
2: 이게 또 재밌게 저희가 언어적 유희를 사용을 해서
1: 네.
2: 예술적 감각, 뭐 음악적 감각 이걸 줄임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살짝 장난을 좀 네.
0: 그 승호 씨께서 필요할 때마다 크루를 쓴다고 하셨었는데 그럼 적감은 승호 씨 1인 팀인가요?
2: 그건 아니고 저희가 또 공동 대표 형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군대 생활 중이셔서
1: 예.
2: 네 그래서 지금 잠깐 제가 온전히 지금 하고 있지만 근데 이게 크루 느낌보다는 정말 진짜 필요할 때 예를 들어 뭐 검은고가 필요하다
1: 네.
2: 대금이 필요하다 할 때 이제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느낌에 네.
1: 저 실례가 안 된다면
2: 네네.
1: 우리 김승호 대표님 그 나이를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2: 저는 지금 26살입니다.
1: 네. 26이요?
2: 네네네.
1: 근데 보니까 적감은 2021년에 결성이 된 팀이에요.
2: 네. 그러니까 21년에 이제 얘기가 됐고 22년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제대로
1: 어쨌든 4년 전이잖아요.
2: 맞습니다.
1: 그러면 20대 초반 아니에요?
2: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그냥
1: 네.
2: 한번 저희의 음악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한번 전통부터 시작을 해보자 해서
1: 예.
2: 전통부터 시작을 했고
1: 네.
2: 더 나아가서 이제 창작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는 사실 다원 예술에 조금 관심이 생겨서
1: 네.
2: 전시 음악을 좀 해보자 해서 실제 저희도 상주에 계시는 작가님도 저희가 직접 섭외해서 네 저희가 같이 활동하는 중입니다.
1: 기본적으로 추진력이 있으시네요.
2: 네 맞는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그러면 이번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그 도전한 게 처음이시겠네요 적감은?
2: 그쵸 사실 적감이라는 이름으로 본선에 올라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
1: 그럼요 네. 예선 때는 참가한 적이 있으세요?
2: 네 저희가 23년도였나? 20년 그 한참 코로나 때
1: 예.
2: 적감 내 이제 국악밴드를 한번 해보자 해서 조선플로우라고 새로 하나 네, 있었는데
1: 네. 네. 위성그룹처럼
2: 네, 네. 네. 네. 네. 있었는데 그때는
1: 네.
2: 2차까지 됐었는데 그때 본선은 안 됐죠.
1: 아하.
2: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적감으로서 또 조전을 했었는데 그때도
1: 예.
2: 아예 안 됐고 근데 이번에 운이 좋게 또 본선
1: 아예 안 됐다는 건
2: 네, 그 1차에서 떨어져가지고
1: 1차에서?
2: 네네
1: 어머머머
2: 제출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운이 좋게 또 본선까지 올라오게 돼서 적감 이름으로는 제대로 된 건 이제 이번이 처음인 거죠.
0: 그럼 타악하시는 석주 씨께서는 그 총 4번 도전 중에 처음

0: 신가요?
1: 네, 작년에 저희
2: 작년에 같이
0: 같이
1: 그때
0: 아, 저 2년째가 되는 거네요.
1: 네, 네, 2년째 지금.
3: 그러면은 작년에는 네. 1차에서 탈락하셨는데 네. 올해는 본선이라는 영예로운 이 자리까지 지금 오셨어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좀 생각을 해?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뉠 수 있을까요? 1년 만에.
4: 성주 씨한테 좀 여쭤볼게요. 네. 그 팀끼리 이제 어떤 회의를 했을 거고 분석을 했을 거고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1: 아마 작년에 도전했던 곡이랑 올해 하는 곡이랑 조금 많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장르적으로도 많이 바뀌었고
3: 네.
1: 좀 떨어진 걸 계기로 또 어떻게 대중적으로 음악을 바꿀 수 있을까를
3: 대중적으로
1: 네, 조금 심오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3: 작년에 좀 심오했습니까?
1: 네네. 아.
3: 작년 곡은 어떤
1: 작년 곡은 저희 피아노랑 가요금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 했는데 네. 좀 전통적인 것도 많이 넣고
3: 아, 예.
1: 평소에 좀 머리에 있는 걸 정리해서 내보자 라고 얘기해서 곡을 냈는데 생각보다 심오해지더라고요.
4: 아, 하다 보니까
1: 네, 연주자들이 생각했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대중적으로 봤을 때 심오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도전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저희가 기존에 고민했던 거를 조금 더 대중적으로 바꿔서 듣기 좋게 바꿔보자 해가지고 바꿨는데 올해 좀 결과가 좋아서
4: 대중적으로 바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네. 거를 의미하는 걸까요?
1: 멜로디를 조금 중독성 있게 그거 아. 한번 들었을 때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 쪽으로 고민을 아. 많이 해서 네 이번 곡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그렸던 것 같습니다.
4: 후기 있게끔
1: 네 맞습니다. 네.
3: 거기서 오는 딜레마는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음악 이 있고 네. 사람들이 찾는 음악 사실 그건 양극단이거든요.
1: 네네.
3: 그 사이에서 굉장히 어떤 시행착오도 많이 있으셨을 네.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해서
2: 맞아요. 여쭙습니다. 사실 이번에 21세기 본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처음 도전해보는 장르기도 하고
3: 네.
2: 그리고 사실은 원래 되게 약간 전통과 약간 이렇게 섞어서 해봤는데 이번에 정말 진짜 한번 우리가 원하는 색을 한번 찾아보자 이러면서 이제 다 네. 왔던 것 같습니다. 작업을.
3: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해서 전통색은 더 빠졌어요 아니면 더 들어갔어요?
1: 많이 빠진 것
3: 같아요. 네, 더 빠졌어요. 네. 훅 쪽으로 가면서 자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1: 네. 네 그리고 지금 차용한 소리들이 조금 저희가 느꼈을 때 저희 장르가 아니고 이제 어떤 전자음악 쪽으로 해보다 보니 저희도 뭔가 어떤 딜레마보다는 처음 해보는 건데 되게 재밌고 어떻게 해야 네. 국악적인 색채를 잘 묻힐까 로 고민해서 그렇게 네. 딜레마는 아니고 그냥 저희도 신선하게 생각하고 작업했던
3: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히려 더 확실하게 나아갔다.
4: 미디를 뭐 많이 활용하신
1: 네 맞습니다. 네.
4: 자 그러면 1분 미리 듣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이번에 본선에 올라갈 곡 제목은 뭡니까?
2: 네 곡 제목은 저희가 이제 바이너리라고 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나리라고 읽히잖아요.
3: 아.
2: 네. 근데 원래는 바이너리고
3: 예.
2: 이게 이제 전자 세계에서는 이진법의 뜻이에요. 바이너리가.
3: 예.
2: 그래서 0과 1 사이 이렇게 사용하는 이제 전자틱한 그런 어법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3: 네.
2: 거기서 이제 좀 더 우리가 국악과 그러니까 전통과 이제 전자 소리를 어떻게 섞어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나왔던 바이너리라고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적감처럼 언어적 유의라고
3: 그러네요.
2: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읽었을 때 그냥 비나리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 마지막에 저희가 Y를 하나 더 붙여서
3: 예.
2: 바이너리입니다 사실은.
3: 아. 네.
2: 그렇게 읽었으면 하는데 그래도 뭐 비나리라고 읽어서 사실은 저희도 비나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3: 네.
2: 또 재밌게
3: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 DJ들은 진행자들은 그냥 비나리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4: 본선에 저기 아나운서분이 바이너리로 소개하겠죠? 그러면?
2: 네. 근데 아마 저희가 영어로 그냥 BINARYY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3: 근데 BYY 이렇게 읽을 그렇죠, 수는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2: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가로치고 바이너리라고 아마 제출을 했을 건데
3: 아 그래요?
4: 아, 저희도 수정하겠습니다 예. 바이너리
2: 네네
4: 아,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3: 아, 네. 근데 이제 그건 어쨌든 결정이 돼야 이건 명사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4: 네. 대표님이 그거를 강력하게 얘기하면 바뀌죠
2: 네 알겠습니다 네.
3: 바이너리? 그럼 네, 바이너리로 갑니다
2: 네 사실 네
3: 자 깡깡깡
4: 잠깐만.
3: 결정됐어요 바이너리
4: 바이너리인데 아까 복걸이 있었잖아요
2: 네네네
4: 이분이 어떤 노래를 하는 겁니까?
2: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비날 네네.
4: 네, 저는 대본에 비날이라고 돼 있어서
2: 아
4: 천개 해우주 곡.
2: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비날이를 또 차용을 해서 이번에 만든 곡이어서
3: 네.
2: 비날이라고 읽어도 사실은 너무 감사하고 바이너리라고 읽어도 좋다. 그래서 이것도 언어적 유의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3: 예,
2: 하는
3: 예, 예.
2: 네 하셔도 돼서.
3: 그러니까
2: 근데 바이너리입니다 사실은.
3: 네.
2: 네네.
3: 네.
2: 아,
3: 그러니까 바이너리는 아니냐? 네, 괜찮아요. 네. 네.
4: 비나리의 가사가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까?
2: 네네 그대로 들어가. 제가 원하는 네 구절을 네
1: 곡을 만들었습니다.
4: 아 전자음악이 들어가고 국악이 들어간다.
1: 네 바탕은 이제 비나리의 사설을 바탕으로 네. 그 위에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전자 소리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0: 있습니다.
1: 네.
2: 가야금 전통 선율악기는 가야금밖에 없네요.
3: 네, 맞습니다. 제가 거의 그래서 이번에 어쩜 약간 밴드 느낌으로 말씀드리자면 베이스도 직접 하고 일렉처럼 이제 멜로디 라인도 하고
2: 근데 이제 미디로 말씀하시는 거죠?
3: 가야금으로 실제 레코딩해서 이제 더블링 칩니다. 그래서 베이스 레코딩 따로 해놓고 그래서 제가 멜로디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1: 가야금 베이스는 어떻게 뭐 25연?
3: 네, 25연으로 했고요. 이번에 저도 처음 시도하는 건데 이펙터를 좀 사용을 해보자.
1: 이펙터를
3: 해서 이제 픽업을 저는 붙였고요. 붙여서 이펙터를 따로 해서 이제 흔하게 실용계 은어로 약간 꾹꾹이라고 하더라고요.
1: 예, 예 있어요. 베이스 기타 맞아요.
3: 눌러 그걸 실제로 가야금 이번에 경연 때 사용을 합니다.
1: 예, 뚫을 수는 뚫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붙이는 걸로 많이들 하죠.
3: 네, 사실은 원래 뚫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아직 좀 아끼다 보니까 아까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실험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붙이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꾹꾹이 누르면서 사운드 변화를 계속 줍니다.
1: 아하.
3: 네, 중간 중간에
2: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1: 궁금하죠. 자 여러분 비날이라고 불러도 된대요. 하지만 이 곡은 바이널입니다. 적감에 1분 미리 듣긴데 어느 부분이에요? 그 좀 뭐 하이라이트 부분이니까
2: 초반,
1: 아니면
2: 중반,
1: 어떤
2: 후반,
1: 내용인지
4: 벌스 하나 훅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었을 때 중독성 있게 딱 1분 정도.
1: 와 이번에 중독성
2: 이거를 또 편집했어요?
3: 아니요 그냥 1분? 곡에서 1분 미리 듣기라 해서 저희가 초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1: 네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3: 네, 저희도 경연 때 더 멋있을 거라 정말 미리 보기니까 맛만 보시라고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세기 때문에 음악들이 그냥 가장 러프한 부분을 저희도
1: 그래요. 저희도 힘 빼고
3: 궁금하게
1: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미리 듣기 바이너리 들어볼게요.

0: 이 정도면 레이저 나와야겠는데요?
1: 그러니까 페스티벌의 디징의 네. 어떤 컨셉을 머릿속에 담고 네. 음악을 구현하시고 본선 무대에서 아 이제 조명이 아마 그게 안 되겠지만
0: 사이킹 같은 게 좋은데
1: 약간 막 쫙
0: 레이저 쏴야겠는데
1: 이 느낌으로 디자인하신 것 같은데요?
0: 포그 확 뿌린 네. 다음에 레이저 쫙 쏘고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
2: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근데 전반적으로 약간 사운드가 약간 날카롭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것도 의도된 겁니까?
3: 네네 좀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예. 네, 좀 더 저희가 요즘 듣는 대중음악에서 네. 흔히 쓰는 사운드가 뭘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쪽으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0: 그리고 보컬도 지금 약간 뭐가 좀 걸려 있어요. 예, 네, 그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아주 중독성 있는 전자 음악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의지가 이 곡에서도 느껴집니다.
1: 밴드의 느낌은 아니네요. 클럽, 그러니까 페스티벌의 느낌이지.
3: 그렇죠. 네, 저희도 네. 되게 약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장르가 이게 네. 밴드인가 싶기도 하면서
0: 약간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3: 네. 그래서 네. 새로운 장르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 나가는 네. 시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적감만의 장르를 만들어 나간다. 네. 네.
1: 이 정도면은 퍼포먼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3: 네. 조금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네. 그냥 네.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네. 본선 경연 날 예. 직접 보시면 아마 네.
0: 감추기 전략.
3: 네,
0: 맞습니다. 괜찮아요.
1: 타악은 어떤 타악기를 씁니까?
3: 그러니까 저는 메인 악기로 이제 소리북 잡고 있고요.
0: 아니? 소리북이요?
3: 네. 소리북. 그리고 이제 탐 베이스 탐 하나 두고 예. 그리고 심벌도 좀 여러 개 쓰고 하이햇도 쓰고 네. 그래서 일단 메인 악기는 소리북으로 일단 가져가고.
0: 소리북으로. 소리북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3: 소리북 선택한다기보다 약간 저는 국악기에서 저희가 늘 연주하는 느낌이 아닌 또 다른 느낌이 많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 소리북이 음역대가 높낮이가 커가지고 네. 로우한 데는 엄청 로우하고 하이는 또 엄청 하이톤이어서 예.

0: 평소에도 되게 매력 있는 악기고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석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네. 좀 기회가 돼서 프리북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북에도 이펙터를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0: 타악기는 따로 걸고 있지 않습니다.
1: 네. 들어보니까 미디에 이미 있는데 뭔가 국악기가 뭐가 있는데 모든 북인가?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2: 그 소리 북소리였네요. 이번에 목표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호 대표.
0: 네, 당연히 뭐.
2: 네. 코를 만지죠.
0: 네, 말할 것도 없이 뭐.
1: 아니, 네. 지금 나온 팀들 다,
2: 다 그랬어요.
1: 대통령상이라고 네. 말씀하셨어가지고
2: 네, 처음으로 네. 쑥스러워하시네요. 네. 지금까지 당당하다가.
0: 네. 예. 저희 음악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나큰 경연 대회에 선보이는 거기 때문에 되게 긴장도 많이 되기도 하고 그쵸. 궁금하기도 하고 반응이.
2: 네.
0: 그래서 당연히 뭐 대통령상 이번에 안 그래도 승격이 됐잖아요. 대통령.
2: 네. 네.
0: 그래서 당연히 1등을. 하고 싶지만 네, 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저희는 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보여주고 내려올 거라
2: 네, 네
0: 당연히 1등이면 좋겠죠. 네.
2: 예약당 무대는 당연히 서보셨겠죠.
0: 네.
2: 거기가 생각보다 꽤 넓어요. 네. 대극장이기도 하고 그 무대로 어쨌든 이 파워풀한 이 에너지의 곡을 뭔가 막 몸으로도 막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아직은 말할 수 없다고는 하셨지만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실 것 같아요.
0: 네,
2: 소리북 어떻게 막 더 크게 칩니까?
0: 아니 그냥 얌전히 연주하는
2: 거. 아 얌전히 연주하는
0: 거. 신나게 연주해야
2: 잠깐만 잠깐 춤도 추셨던 것 같은데.
0: 아니요 저 춤을 추지 않았어요. 아, 그래? 이런 느낌으로.
3: 리듬을 다 치시네.
2: 네. 아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네요.
1: 무대 위에서 직접 미디 플레이를 합니까? 아니면 그거는 MR로 다
0: 지금? 다 연주하고 연주 하고 MR도 네. 실제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1: 아 연주를 해요 미디로?
0: 네네네네. 네네네.
1: 미리 다 만들어
2: 그러니까 패드를 가지고
0: 네, 패드도 사용을 하고 신스도 사용을 하고
2: 예
0: 네.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맥북으로 이제 또 MTR도 따로 그러니까 미리 또 틀기도 하고
2: 예. 노트북으로
0: 네네 맞습니다. 예.
2: 아 그리고 잠깐 들어보니까 그 보컬 하시는 분이 저기 뭐야
1: PD
2: 그 저기 경기 소리가 아닌 것 같던데요. 네, 판소리 하시는
0: 네네네.
2: 분이죠. 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다 여쭤보고 네. 있어요 지금.
1: 괜히 걱정돼서 그랬습니다.
0: 네.
1: 그 미디 장비 갖고 무대 위에서
0: 맞습니다.
1: 어 집에서 방금 맞아. 아침까지 됐는데,
2: 됐는데. 리허설 때까지도 됐는데
1: 그 작년인가 건반이 갑자기 안 돼가지고
0: 그래요.
1: 앞 팀인가 뒷 팀이 도와 뭐야 빌려주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2: 불안하게 왜 그런 얘기를 해요?
1: 아니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 개를 챙겨가더라고요.
0: 아,
1: 인터페이스나 뭐 이런 네. 거를.
0: 네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 이제 준표 형이 워낙 실용 쪽에서도 플레이어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2: 신디사이저 하시는
0: 네네 그래서 네. 그런 문제는 없게끔 잘 준비해서 오실 것 같아가지고 네. 따로 걱정은 안 됩니다.
1: 네
2: 각자 또 역할이라는 게 있으니까 알아서 책임질 거예요.
1: 네. 자
2: 혹시 못다 하신 얘기 있습니까?
1: 가고
2: 네 네
0: 뭐 가고 할까요?
2: 가고 가시죠. 예 네.
0: 저희 적감으로 이행시 그러면 그냥
2: 아 이행시요?
0: 네 문 띄워주시면.
2: 알겠습니다.
0: 웃겨 주시면 적감으로 이행시 해보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적.
0: 아 내가.
2: 내가? 자 가요 말아요.
0: 하겠습니다.
2: 자 갑니다. 적.
0: 적당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2: 다음.
0: 예. 네, 아직.
2: 아직 남았어.
1: 아 남았어.
2: 남았어. 기다려야 돼.
1: 적당히. 적당히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나와 버렸습니다.
0: 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 예. 네. 저희 무대에서 모든 걸 쏟고 내려오겠습니다.
2: 감
0: 감사합니다.
1: 차라리 아까
3: 잘했어요.
2: 아 시작이 엄청 좋았는데 마지막 굉장히 쑥스럽게 끝나셨어요.
1: 석주 형이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2: 네.
1: 자, 승우 대표,
0: 아 저도요?
1: 승우 대표님입니다.
0: 아 저 하나 해야죠.
2: 어 땀 나는데 갑자기.
0: 그래요? 아 저
1: 준비할 시간 조금 드려요.
2: 아 감사합니다만 아니면 돼요.
0: 어떡하지? 아 진짜 땀나는데.
2: 아예 편하게 네, 편하게.
0: 저 네 뭐
2: 가볼까요?
1: 준비됐어요.
2: 네. 적
1: 네 저
0: 적수가 없다 이번에 정말.
1: 설마 감사합니다.
2: 감
0: 감사합니다.
1: 근데 감사합니다 외에는 없어요.
2: 잘했어.
1: 감사합니다 에이. 외에는 없어.
0: 여러분 개그는 반복이고 실례입니다.
2: 맞아요. 아 그리고 이번에 훅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0: 네.
2: 아 약간 그 컨셉도 이행시에 딱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1: 좋았습니다. 아 의상을 항상 물어봤었거든요.
0: 뭐
1: 비밀이에요 했던 팀도 있었고 뭐 가볍게.

0: 얘기한 팀들도 있었었는데 네. 이제 제가 이해하는 제 머릿속에 이제 아클러 음악을 하는 팀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기억을 했으니 네. 의상을 어떻게 뭐 오히려 반전으로 한복을 입으시면 아. 어떻게 입으십니까?
1: 이번에 사실 근데 저희 팀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네 명 다 워낙 자 이렇게 그냥 틀만 정해주고 알아서 이제 꾸며와라 이러면 너무 잘 옷도 좋아하고 아~ 패션이스트인데 패션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2: 두 분도 지금 패션이 남달라요.
1: 그럼요. 완전 블랙 앤 화이트인데요. 예, 예, 예. 근데 그래서 그냥 저희는 틀만 줬고 네 그냥 아~ 정할 때도 그냥 뭐 이번에 이렇게 입어보자라고 그냥 크나큰 틀만 주고 각자 네. 알아서 의상 준비해오고 네. 대신에 이제
3: 음악이 좀 잘 어울리게
1: 네 음악이 네, 잘 어울리게
0: 알아서
1: 네. 네. 근데 이제
2: 석주 씨는 이대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0: 지금 바로 무대 올라가셔도
2: 그러니까
3: 괜찮아요. 멋있게 입고
2: 아 그래요? 네. 이거보다 더 멋있는 옷이 있으세요 집에?
3: 네네 준비해
0: 차고 차고 넘친데.
2: 와 네네.
0: 우리 집에 저거 있으면 우리 집이 저게 원탑이 될 것 같아요.
2: 아 그럴 수 있죠. 네.
3: 네. 좀 더 멋있게 입고 네. 음악에 잘 어울리게 준비해서 이쁘게 네. 입고 올라.
2: 어떻게 귀걸이도 그럼 다른 걸로
3: 귀걸이 아 바꿀까요?
2: 교체.
0: 아니요 저
3: 귀걸이
0: 또 있어요 귀걸이가?
4: 많으세요. 네, 워낙 옷을 좋아하시기도 하고 예,
3: 예. 귀걸이는 네 다른 걸로 아마 바꾸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2: 안경은요?
3: 안경은 이제 벗고
2: 아 벗고
0: 벗어요?
3: 네네 벗고. 네네, 벗고
1: 이번에 저희 네 명 다 공통으로 네. 하나 이제 오브제 그 뭐라 해야 되죠?
2: 컨셉.
1: 네 컨셉이 하나 있어서 네. 그건 이제 그건 정말 비밀이고 거기에
0: 대해 아 본선 무대를 봐야
1: 네네
0: 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1: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장치 하나를 만들어 놨고 그거 외에는 다 정말 진짜 틀만 정해놓고 각자
2: 자율
1: 알아서 네.
2: 각자 스타일링으로 네. 주제만 정해놓고
3: 맞습니다.
0: 아 상금 항상 다 여쭤봤었었는데
1: 아 네네 상금
0: 그거 받으면 네.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팀은 여행 갈 거예요 이런 팀도 있었고요 어떤 팀은 뭐 30%는 공공으로 빼고 나머지 n분의 1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1: 네 뭐 일단 대표 입장이 있을 거고 팀원 입장이 있을 거라서 네, 저부터 말씀을
2: 협의가 안 됐구나.
1: 네. 네. 아니, 네. 뭐 그냥 개인 이야기니까 사실.
2: 예.
1: 네 뭐 가장 크게 얘기했던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고생했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만드느라
2: 네.
1: 당연히 이제 흔히 이제 N빵이라고 하죠. 네, N분의 1로 네. 네. 다 주고 이제 남는 어느 정도는 팀비로 이제 하고 싶은 이제 대표의 마음이고 아마 이제
2: 네.
1: 분명히 팀원 내 관심이 네. 있을 거라서 한번 듣고 싶네요. 네.
3: 저는 쓰는 건 모르겠고 현금으로 다 뽑아서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2: 오, 팩이 있다.
3: 네, 5만 원짜리로.
2: 5만 이 형은 만 원짜리로요. 왜냐면 그래야 개수가 많잖아요.
3: 알겠습니다. 만 원짜리로 뽑아.
2: 그러면 나중에
0: 뿌리실 때 공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몇
0: 시에 어디서
2: 실내에서 하겠죠. 실내에서
0: 아, 집에서
3: 문 닫고
2: 그렇지.
0: 아,
2: 그렇게 그러면 나중에
4: 방송이라도 해야 되네요.
2: 나중에 어차피 지금 두 분의 의견은 달랐지만 사실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3: 네,
2: 그러니까 먼저 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요거 인증샷을
3: 네네.
2: 공약으로 나중에 걸 수 있어요?
3: 네. 꼭 1등하면 제가 네, 네. 저희
4: 네, 다 같이 저희 인스타에
3: 인스타에
2: 그리고 인스타에 네. 이제 네. SNS에
1: 네. 네. 네.
2: 올리겠다 공약.
3: 네.
2: 오 알겠습니다.
3: 네.
2: 오 재밌겠는데.
4: 신박한데요?
2: 이번에 본선 무대는 음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네. 패션을 보는 기대감도 생길 것 같고
0: 자,
2: 여러모로 재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추천곡을 받고 있습니다. 뭐 팀마다 우리 적감의 추천곡은 어떤 곡일까요?
1: 네 저희가 이번에 추천한 곡은 공명한이라는 곡이고요. 사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다운 예술에 조금 관심이 생겨서
2: 네.
1: 전시장에서 한번 공연을 해보고 싶다? 근데 그게 뭔가 음악이 메인이 아닌 뭔가 흘러가는 그런 전시음악 있잖아요.
2: 네.
1: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작년에 이제 앨범을 낸 공명한이라는 곡이고요. 거기 앨범 수록곡 중에 이제 1악장을 한번 네,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2: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적감.
2: 네.
0: 감사합니다.
2: 적.
3: 네.
0: 적감.
2: 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적감 두 분과 함께 했고요. 공명한 들으면서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4: 파이팅입니다.
2: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적함에 공명한 듣고 왔고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진출팀 총 10팀을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만나봤습니다.
1: 자,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함께하면서 이 팀 기억에 남는다 하는 팀들이 분명히 있으실 테고 네. 아마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본선 경연 결과 어떻게 나올까 예측하면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도 그럼요. 계실 거예요.
0: 네네네.
1: 자, 그럼 기대감을 가지고 6월 25일에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지는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0: 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은 파투의 시대.
1: 파투의 상사입니다. 다음 주에요.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물 위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왕입니다. 오늘은 음력 5월 5일 단오날입니다. 예전에는 단오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놀이를 즐기고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고 하죠. 단오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잘 볼 수 없는 창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단오날 창포물로 머리를 감는 것뿐 아니라 창포 뿌리로 비녀를 만들고 목숨 숫자와 복복자를 새겨서 꽂고 다녔다고 하죠. 남자들은 창포 뿌리를 허리춤에 차고 다녔는데요. 이게 다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런 풍습이 사라졌지만 음악으로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함께 빌어보겠습니다. 박양덕 외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민요 추천 단오놀이 보내드립니다.

0: 박양덕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민요 추천 단오놀이 보내드렸습니다. 원래 단오는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인데요. 이미 여름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보면 정말 기후가 많이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단오 때 더위를 식히라는 의미에서 단오선, 그러니까 부채를 선물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벌써 손 선풍기 들고 다니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오 때 마을마다 주민들이 모여서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건강과 복을 빌었다고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릉 단오제 같은 경우에도 큰 규모의 마을 축제이자 또 의식이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어떤 무탈하고 이 편안한 여름 나기를 기원하는 것일 텐데요. 모두 건강하고 무탈하게 여름을 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금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홈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박동진의 소리로 화초타령 함께 듣겠습니다.
1: 다른 선인들은 역전 돈 누나 갖느라고 환장을 하는데 아이 도사공은 무언 생각이 났던지 그 꽃만 딱 가져간다고 한단 말이오. 그래 제 생각이 아 이 꽃이 원체 좋단 말이오. 그래 이게 야가 저집이 갖다 딱 놔다 뭐 하는지 밤이는 그냥 훈한 중기불 요새 킨 거 마냥 그렇게 됐고 낮에는 이 한취가 진동하는디 야
2: 오물하지
1: 겁이 나서
2: 어서
1: 할 수가 없어 이거 깼다가 나 우리 식구들이 이제 꽃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싶어갖고

0: 어라 이곳을 내가 소흥나라 천장님한테다.
1: 아,
0: 진짜. 이렇게 한참 공론할 때 그때야 마침 송천자께서는 황후가 세상을 떠났는디 하늘이 이미 순정을 하시고 신청을 후처로 보내려고 어째 그 황후를 잡아갔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 동안이라도 황제가 아마 여러 년 조졌던 모양이야.
1: 그건 박선생 말이고
2: 점자찬이.
1: 점자찬이.
2: 이런 소리 하지 마라.
1: 아세요?
0: 그랬는지 그 꽃 좋은 꽃을 갖다 모두 놨어. 놨는데 천자 마음이 사방에서 모두 재혼이 들어오는디 어느 대신 어느 월나라 무언나라 하는디서 아, 공주니 무슨 주니 하면서 들어오는디 하나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고 꽃만 보고 꽃 사랑하는디 그때의 꽃을 어디다 심었느냐 하면 상림원이라는 그 넓은 들에다가 심었어. 심었는디 우리 그 선생님이 선생님 박기장차 쓰시는 선생님이 눈이 저기 이렇게 굳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대원군이 너무나 소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이 양반이 아주 그냥 그 안경을 하나 주었습니다. 오수 안경, 지금 말하는 선글라스 같은 안경을 준 적이 제가 간간히 얘긴디 내 이 안경을 쓰고 한 분 앞에는 쓰되 한 분 앞에는 참 못 쓰되 다른 사람 앞에는 세상 없는 대신 아니라 양반 앞에 다 써라. 그런데 아, 이 양반이 아무디나 그냥 담배 대치더라. 난가 물고, 아, 안경을 턱 쓰고 일하고 다닌단 말이야. 근데 충청도 저 햄이라고, 지금 말하자면 저 태안, 태안에 그 전에 우리 수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또 갔는데 가니까, 아, 안경을 쓰고 광대놈이 이 턱 담배 달고 가시를 신고 턱 들어오거든. 아, 그냥 사투가 본게 누구냐고 뒤집어진단 말이야. 뭐 저런 죽이려면 내 이름 저런 잡아내라. 그래가지고 잡아내리니까 네 저놈 안경 벗겨라 그러니 내가 벗지 그러더니 안경을 벗어서 다리를 지켜주지 이 양반이 얼마나 심술이신지 그래서 이방이 그 속을 한단 말이야. 아니 큰일 납니다. 저 양반 대원님께서 한 분 앞에는 못 쓰고 금상천하 앞에는 못 쓰지만은 그 뒤에는 다 쓰라고 그러는데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러니 그냥 그때 대원군이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했댄디 아 쫓아내려 와서 아 영감 올라갑시다 그래 에? 놔 그러고선 창원이다 또 그 안경을 말아가지고 운영궁 와서 소인 누나니 오니 딱 아니 네가 웬일이야 갑자기 또 올라가서 소인은 이 안경 못 쓰고 씁니다. 왜 내가 안경을 쓰라고 했는데 못 쓰냐 그러니 다른 것이 아니라 충청도 해미업이 아무 그 원님께서 조감이 오느라고 아 안경을 쓰고 소리를 하려고 하니까 안경을 벗으라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안경을 못 벗겼다. 그 대원군께서 대원군 각각께서 내려주신 것인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놈아 너는 대원군만 알지 나는 모르느냐? 아 이라더니면 달려들어 그냥 안경을 벗기는 뒤에 안경 다리가 이렇게 부딪히지 소인은 뭐 대원군이 여기 차가지고 철하니 죽일림이나 당장 봉고 파직해라. 파직했더니 그런 양반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 대문을 할지 꼭 중중 화초도 난고만다 이렇게 하는데 이 어른은 우리 선생님이 그 말씀이 나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대문을 꼭 배우는지 진양주 정 들여놓고 화초 타령을 하던 것이다. 화초도 난고만다 8월을 부용군자룡아
1: 요지
0: 만난 춘수의 홍년 아이고 병부동그량 소신 전투는 매와

유한을 문지지요 성성지연 취정.

0: 살 없고
1: 벌써
0: 안정 부질 알지 별거니 목창 옹견이 앵두와 이화주와 금선화 백일홍 영산홍 차산홍 내첫중 신다라 백드레미 봉선화 이가지 저가지 행나무 두가지 마루다리 얼음도 주고

0: 선도는구나. 이렇다 이렇다시 천자가 꽃을 보고 사랑하는디 남경이라는 네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금 밑이여. 근데 겨울이 꽃이 필가 있는가? 그렇지만 신하들을 어떻게 복거됐든지 그 꽃이 그냥 주위 아주 사시장 결핍이 생겼단 말이오.
1: 그렇지.
0: 그런데 그때 요 선인 도사공이 꽃을 따고 올렸단 말이오. 천자가 보니 꽃이 크기가 큰 가마만한지라 그래서 만금상을 내었다. 대본이 폐라 부자가 되어버렸어. 이참것이 그래서 그 꽃을 곱게 며셔 옥쟁반에다 받쳐 놓고 다리가 우파미드니 경점 쏠뿐이로다. 천자가 마침 퇴침을 외치고 가만히 들어오고 참여 곧예 들었는데 하늘에서 선관지 대주와 복관 폐학계설은 황우승아 하심을 하나님이 아쉬웠고 인연을 보내셨사오니 어서 옥쟁반의 선인도 우리 진상한 꽃송이를 살피시오. 하든지 그리운지 간군 뻗구나. 천자가 깜짝 놀래 풍년을 급히 불러 옥쟁 꽃송이 살펴보니 보던 꽃은 어디가고 한낭자가 얹혔구나. 보시고 좋아, 천자 보시고 좋아라. 차길 요하 반상기 하더니 금일 선

장애유다 진지 오신 신여.

쌍쌍쌍이요. 예. 아이고가 어떤 풍녀든 실장 붙들러 서서 양지 뛰어나는 것도 분신유의가 요수.

0: 이렇듯이 시황은 요즘 이제 황달병 등으로만 노를 안 하냐?
1: 약이 이제 더 잘을 하고
0: 시황은 일국의 황후가 되야 만승천자의 황후가 되었지만 그런 건 다 소용없고 오직 일념의 아버지 생각이라 날마다 우는 게
2: 박동진의 소리로 화초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 황득주의 검은고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이분은 제가 태어날 때 정학연주단 검은고 연주원이셨었네요. 이 한갑등 명인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요한 이 검은고 전승자들, 제자분들이 계신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김윤덕, 김춘지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이런 분들과 함께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를 전승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학연주단의 검은고 연주원이었는데 1980년부터 81년까지 국악사 양성소의 검은고 강사를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연주와 더불어서 이 후학들을 키우는 데 전념을 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악보도 검은고 여창 가곡보 그리고 정악 검은고보를 두 번이나 내신 그야말로 교육에 또 일가견이 일가를 이루신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득주의 검은고 연주로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 보내드립니다.

황득주의 검은고 연주로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 보내드렸습니다. 그 정악 연주를 또 단원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서 그런가요? 어떤 검은고의 그 호쾌한 소리, 장쾌한 소리라고 하나요? 네, 이런 것들이 더 표현이 잘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잡학사전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노래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노래 잡학사전 오늘은 사계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연구는 오래되었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 이 소리꾼들 사이에서 더 많이 이 회자되는 용어인데요. 사계축에서 사계는 청파 1, 2, 3, 4계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계는 행정구역을 뜻한다고 합니다. 19세기 초반이나 중반에는 한양이 5부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그 아래 방이 있었으며 방 안에 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5부 그리고 방 그리고 계 이렇게 순서대로 더 이렇게 세밀해지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축은 사람들의 무리를 뜻하니까 사계축 하면 청파 1, 2, 3, 4계 지역에서 활동하던 경기잡가 소리꾼의 무리를 뜻합니다. 청파계는 용산방에 속해 있었는데요. 그중 청파가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다고 합니다. 비옥한 땅에서 미나리 등 벼농사보다 수익이 높은 채소가 재배되었고 남대문에서 삼리,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1.2k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국가 창고가 밀집해 있었고요. 그래서 19세기 초의 지도를 보면 성박 지역 중 유일하게 청파 일대만 도성 안과 똑같이 푸른색 기와지 밀집 지역으로 그려져 있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풍요롭고 탄탄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사계축의 노래 문화가 화려하게 꽃을 피웁니다. 파움이라는 움집에 모여서 노래를 배우고 창작하면서 독자적인 좌창 문화를 만들었는데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기존 작품을 개작하거나 새로운 곡을 창작하며 경기잡가를 풍성하게 발전시킵니다. 따라서 사계축은 좌창 문화를 자생적으로 즐기고 발달시킨 소리꾼들이며 생업과 음악 활동을 병행하며 한양의 좌창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계축을 대표하는 명창으로는 추조박, 그러니까 추교신, 조기준, 박춘경을 들 수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 우리 노래 잡학사전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계축의 한 사람이었던 박춘경에게 시조와 잡가를 배웠다는 박춘재의 소리로 경기잡가 유산가 준비했습니다. 김홍도 명창도 함께하네요.

Oh.

박춘재, 김홍도의 소리로 경기잡가 유산가 보내드렸습니다. 서도풍류 이어서 보내드릴 텐데요. 김태형의 피리, 변상엽의 대금, 이강산의 해금, 이지안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0: 김태형의 피리, 변상엽의 대금, 이강산의 해금, 이지안의 장구장단으로 서도 풍류 보내드렸습니다. 이 풍류 가락 안에서도 이런 식임새가 상당히 독특한데요. 그런 식임새가 또 잘 살아있는 노래이자 서도 소리의 대표적인 곡이기도 하죠. 배따라기와 잦은 배따라기를 이은관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릴 텐데요. 1부 끝곡으로 보내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 이내 존색은 다 지나가고 황불단풍

봉란바 본사자의 바디요 자는 자문 칠성판이래니 옛날로 인하신 말상은 소건송 다무두 알아를 왔더니 그 맑은 일당도 하얗 우리도 백년을 다진도록 내가 어이 살 거라 해 지와.

산천을 바다를 보니 운물 난장 가영 동선사방을 알 수 없다 누나 영자님이여 세노와 부하라 평양의 대동강이 어둠에

타고 상어란 넘어온 다리를 물어서 지근지근 잡아당길 적에 우리도 세상에 인상이다구 생겨났다가 강호의 복중장사를 내가 오이할거라 지워자.

이라도 그 전에 모든 물이라 하는 지고 저 문날에 잘 세이는 기술자다 무리 무리

영상에 두절이 울고 장파농님의 갈매기 울고 원정간상에 잔나비 해바람 소리 가뜩아 나의 신난 한중에 서부강남 애기덕이는 옹성으로 짝을

저다 강화여 흐리 하였다고 하여도 빈물을 받아가지고 지구선만 도자가누라 지워다 좋다 이해 어거야 동거야 지워 자자 좋다.

서 꽃전을 실어 다녀나지마 자자 좋다 이해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하라. 이따 밥 줄게.

아내 한 살 먹어서 엄미를 이뤘네 친아지 친아네 두 살 먹어서 아버지 죽었네 친아지 친아네 세 살 먹어서 작은 아버지한테 친아지 친아네 날밥이라구나 준다는 것이야 친아지 친아네 접시 구배다 날밥을 준다 친아친 친아네 간이라고 준다는 것이야 친아친 친아네 절까지 짝이다 집어준다 친아친 친아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세야 친아친 친친나네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나 친친친나네 한강수 물에 빠져 죽어 친친친나네 고기밥 되구나

0: 제꼬마 학기나 배를 모아서 칭나칭칭나네 지푸네 한강 수다가 띄워놓고 칭나칭칭나네 술렁술렁도 자른 간다 칭나칭칭나네
1: 남월성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강원도 고성의 칭칭이 소리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물놀이 보내드릴 텐데요. 멤버가 아마 노래가 좋다에서는 처음 보내드리는 멤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일의 꽹과리, 길석근의 장고, 윤세정의 북, 김정림의 징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사물놀이 들었습니다. 원일의 꽹과리, 길석근의 장구, 윤세정의 북, 김정님의 징 연주였습니다. 징을 연주하신 김정님이라는 분이 지금 해금 연주자이신 김정님 선생님인가? 같은 분이었으면 좋겠다. 얘기할 거리가 있으니까 그럼 또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경기민요 천안 삼거리 보내드릴 텐데요. 아마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안 휴게소 지날 때마다 자동으로 틀어지는 노래이기도 하죠. 묵개월 이은주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경기민요 천안삼거리 들었습니다. 묵기월 이은주의 소리였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단오 행사를 가장 성대하게 치르는 곳은 강릉입니다. 강릉 단오제는 천년을 이어온 축제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강릉 단오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노래 영산홍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음력 4월 보름날이 되면 대관령에 있는 국사선왕을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여선왕당으로 모시는데요. 이때 주민들이 초롱불을 들고 나와서 어두운 길을 밝히며 선왕님을 맞이하면서 부르던 노래가 바로 영산홍입니다. 노랫말을 살펴보면 4월 보름날 성황님 여성황 국태미란처럼 강릉 단오제와 관련된 단어가 등장하고요. 여태까지 왔다는 게 이제 겨우 반쟁이냐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반쟁이는 대관령 고갯길의 절반 정도 되는 곳이고 예전에는 여기에 주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쟁이에 도착해서 마을을 축복하는 간단한 굿을 하고 시원한 막걸리로 목을 축인 뒤 가마골과 구산, 금산을 지나 최종 목적지인 여선왕당으로 향했다고 하죠. 예전에는 날이 어두워지면 주민들이 수많은 횃불을 켜들고 이 행렬을 맞이하며 다 함께 영산홍을 불렀다는데요. 아쉽게도 지금은 대관령 길에 고속도로가 나고 자동차로 이동을 하게 되어서 횃불을 밝히며 영산홍을 부르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 그 단오제를 맞이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마을별로 동별로 퍼레이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넷 영상으로 중계를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예.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김철기 외에 여러분의 노래로 강원도 강릉의 영산홍 보내드립니다.

0: 강원도 강릉의 영산홍 들었습니다. 김철기 외에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춘향가 중에서 꿈해몽 대목이 있습니다. 꿈해몽이면 이몽룡이나 춘향이가 태어날 때 꾸는 태몽 이야기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대목이 아니라 춘향이가 옥에 갇혀서 이제 불길한 나름 생각했을 때는 불길한 꿈을 꾸게 돼서 이 지나가는 꿈 해몽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꿈 해몽을 시켰더니 이건 좋은 일이 있을 징조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대목인데요. 오정숙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는데 오정숙 명창의 그 해몽하는 대목의 어떤 그 연기라고 할까요? 예, 이런 것들이 정말 재밌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 그날 적새 길을 떠나 갑초 연문어실쩌고 그때의 춘향이론 한 꿈을 얻었는디 옥창전 행도하가 거지러 떨어지고 단장 얻은 큰 거구리 한복판이 깨어지고 문우의 허수아비가 두려우시 달려 보이고 억담에 가마귀 앉아 까까 울어 보이니 흉몽인지 길몽인지

마음이 살라노 영은 눈물 짓고 간졌을 때 때마침 소문 밖에 문복자라는 허봉사가 성 안에 독경

0: 아이씨구.
1: 이렇게 외치련만은 이 봉사는 아주 죽쥐어 지른 듯이 툭성으로 왜곡하겠다. 문소합성, 문소합성.
0: 아이씨구.
1: 춘향이 이 소리를 반겨듣고 옥사령을 불러 봉사를 청하였겠다. 봉사 들어와 앉으며 여 춘향각시 진심 보답은 일 인사가 빠졌구만. 그간 장처와 고생이 어떠한가? 어디 장처를 좀 만져보세. 내가 보든 못하여도 내 손이 약손이라. 내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장독이 천병만마 진풀리듯 활짝 풀려 없어지지. 어디 춘향이가 매맞은 다리를 내어 맡기니 봉사 더듬더듬 만져 차차 손이 무릎 위로 올라오는 것이 미구의 정통을 범할 모양이라. 춘향이가 봉사빰을 호랑이 개빰치듯 치고 싶지만은 점칠기를 생각하여 자기 손을 자개미 근처에 딱 세워놓고 살살 꿰로서 하는 말이

0: 있으나 근본이 양반인데 행신이 중대호요 사람마다 괜찮이요. 지같이 어려웠을 때 매양 보면 덥석 안고 한없이 사랑하며 내 딸이야 내 딸이야 입맞추며 둥치더라 허시더니 지가 차차 장성하여 자주 뵙지 못하여도 어찌게 인득으로옵니다. 봉사 가만히 듣다가 손을 얼른 떼며 유럽서 하는 말이 그는 참 정말이구만. 원 그녀의 자식 정신도 좋다. 그러나 이 매질을 그 어느 놈이 허였나? 네 설부는 내가 허였지마. 어느 놈이 했어?
1: 왕방울씨가 허였소.
0: 그놈이 독하고 모진 놈이란 말이야. 이놈 정초에 독경나를 받으러 오면 화해일을 받아주어 부른 배가 툭 터지게 할 것이오. 보름 독경나를 받으러 오면 절명이를 받아주어 생급살탕을 먹게 허리라 이 녀석 같아. 헌디 꿈은 어찌 꿨어? 춘향이 꿈말을 다 이르며 까오까오구는 가마귀는 아마도 날 잡아갈 가마귀인가 봐요. 봉사 듣더니 가마있자 그러면 그 먼저 점을 한 장 쳐보아였구만. 봉사 점을 칠 때 은마구리 대모 산통 눈 위에 높이 들고 축사를 외이는니 전하 혼재시며 지하 혼재시디오마는 어제 지금 하나니 감히 순통어소서 부대인자는 여촌기 합기도 가며 여의를 합기명하며 여사시 합기서 하며 여귀신으로 합기 기중하나니 태세아그려구월지민삭 14일을 묘고식 해안동조선 전라좌도 남은 분의 향조리 거주 임자생 성춘향 어루 곡중에 같이요 경연 어르신 고하온 이거는 허나를 도이며 한양 삼척 동곡 이몽룡을 허나를 만나며 사생계의 종이 어떠하올는지 태호폭기시 신롱헌원시 요순호 당분모추공 강태공 한석공 제갈무호예손풍 소강들 정변동 문문장 마예도사 폭거리기의 선생은 무림비소시 무림비소시. 젊게 상준하더니 봉사 대소하며 젊게 잘났다. 관

일대요. 한양산 청동 이서방으로 말여도 청룡 관귀 영마의 정도그를 띄었으니 호호 무서운 벼슬이고 어느 때 내리오 군비오 만날 길들 풀어보세 호출 인왕산 허요 야도 한강수라

0: 육교점이라는 것이 신통한 것이네. 정신을 차려 똑똑히 들어보소. 근, 감, 간, 진, 솔, 이, 곤, 대. 또다시 한 번을 불어보자. 초현소양 구진진대병우영재철로이오. 이회는 소음 등사인이 축제전을 지세신이오. 삼회는 소양 백구진대해문수안정이오. 사회는 소음 현부인이 미제천을이오. 오회는 노양인데 청종이 발동이라서 손흥병되고. 육회는 소양 구제인진대병우 형제철록 되어 예배우 구조직계로 거나. 천을 귀인이 지세헌 미극리세를 행하였고. 연작교가 빛이었으니 통신 통신떡 다니는 소리에 펴서리오. 전복천규성의 영마가 발동하였으니 분명 구회직으로 떠내려 분원 형상이라. 춘향이 젊게 푸는 소리를 듣더니 그렇게만 되온다면 오직이나 조사리까마는. 허봉사 화를 벌컥 내며 무엇이 어쩌? 아니 자네가 지금 내 점괘를 어찌 알고 하는 말인가? 에이? 내 점은 신점이여. 내 점괘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고름 맺고 내기여서 내기해. 휘간이 확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어.
1: 멋지고.
0: 춘향이 오히려 무참하여 말씀만 들어도 너무 반가워 한 말이니 노여 생각 마르시고 해몽이나 하여 주시오. 봉사 그새 풀렸겠다. 참, 그럼 그러하지. 가만있자. 앵도하가 떨어지고 거울이 깨어지고 허수아비가 달려보이고 가마귀가 울었다.
1: 쉬고.
0: 화락커니의 능성실이오. 오호, 이것은 바로 태몽인데. 이 판에 태몽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경파흔이 기부성가. 좋다 좋아. 꽃이 떨어졌으니 능히 열매를 맺을 것이오. 열매는 나무 아들이라. 나무 목 아들 자를 합치니 이가가 분명하고. 거울이 바싹 깨어졌으니 한번 큰 소리 칠 꿈이구만. 옛날 서덕원이라는 사람도 파경을 가지고 옛 전분을 찾았거든. 저거 문상의 현우인 허니 이니니 기영시라. 사람들이 문우의 허수아비를 지어다 보는 게 아니라 만인이 모두 자네를 우러러볼 꿈이여.
1: 쉬고.
0: 옥담에 가마귀 앉아 가우 가우 굴었으니 가짜는 아름다울 가짜요. 아. 옥제하는 치

0: 억자라. 경사났네. 오늘 밤 우경에 귀한 사람 만나면 좋은 일 무수하고 오늘 일진이 을묘일이요 내일이 병진이라 임자생이라 좋다. 신자진 삼합도요 내일 신시에 가마탈 일 생기겠네. 걱정 마소 걱정 마라. 정령이 그럴진데 다음날 수고의 후이 갚으리다. 이선 약소하오나 하며 돈 한 양을 내어주니 봉사 얼른 받아 뼈물어 먼저 뼈어보고 꽁무니에다 일변 돈을 차면서 여보소 내 형편이 저기나 하면 내 보태줄 터에 이것을 내가 바꿨는가마는 내 형편이 어제 아침 밥 못 짓고 어제 저녁 건너뛰고 오늘 아침 맨입이오 오늘 저녁거리가 형편이 없어 복채로 받아가니 야속다 생각 말고
1: 그렇지
0: 그, 내 말대로 되거들랑 근래 그 명색 없는 감투만한테 그려 나를 감투나 하나 씌워주고 만일 내 말대로 안 되거들랑 이놈은 뭔 눈이라도 쏙 잡아 빼어버리소. 염려 말고 조금만 기다리소.
1: 그렇지.
0: 그럼 나는 가네. 하지 코고 돌아갔겠다.
2: 장면을 이끌어가는 능력은 정말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오정숙 명창의 소리로 춘향가중 꿈해몽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남도민요 동백타령 그리고 신뱃노래 이어서 보내드릴 텐데요. 박양덕, 김수연, 임향님, 김경숙, 박금희 남도민요의 어떤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이분들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객석에서 휘파람 소리까지 나왔다는 건 거의 절정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양덕, 김수현, 임향님, 김경숙, 박금희의 소리로 남도민요 동백타령 신뱃노래 공연실황 음원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구학방송 황미랑의 노래가 좋다. 오늘 방송 끝곡은 난봉가가 준비되어 있네요. 안승삼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한 점의 그림 속에 담긴 400여 년 전 광주의 이야기가 창무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광주 시립창극단의 특별기획공연 희경루 방해도가 6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국악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창작 창무극으로 16세기 회화 작품인 희경루 방해도를 현대 공연 예술로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원작인 희경루 방해도는 1567년 과거 시험에 함께 급제했던 다섯 사람이 20년 만에 다시 만나 우정을 나누는 장면을 담은 개회도입니다. 공연은 이 그림 속 인물들의 이야기에 상상력을 더해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인연과 우정,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축하하는 삶의 순간들을 무대 위에 펼쳐냅니다. 특히 작품의 배경이 되는 희경루는 광주목 복권을 기념해 세워진 역사적인 누각으로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은 단순히 옛 그림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광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광주 시립창극단의 희경루 방해도와 함께 광주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공연에 이어서요. 이번엔 광주에서 만날 수 있는 반가운 국악무대 소식입니다. 신승태의 경기민요 렉처 콘서트가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와 저녁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2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경기민요 소리꾼이자 트로트 가수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승태가 자신의 음악 인생과 민요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는 무대입니다. 국악 타악 연주자로 음악을 시작한 신승태는 경기민요를 수학하며 전통 성악의 기반을 다졌고요. 이후 밴드 싱싱의 보컬로 국내외 무대에서 활동하며 우리 민요의 독창적인 매력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단순히 노래를 들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신승태가 걸어온 음악적 여정을 따라가며 민요가 오늘날 어떤 의미로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해설과 시연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요 배우기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기민요인 양육아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과 함께 느리게 타령, 도세, 그리고 신승태의 자작곡 그대라는 꽃까지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승태의 목소리와 이야기로 만나는 경기민요의 매력, 신승태의 경기민요 렉처 콘서트와 함께 우리 소리의 새로운 재미를 발견해 보세요. 주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국악의 멋을 만날 수 있는 공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국립국악원과 지역국악원, 국악단이 마련한 다채로운 무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서울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대표 상설 공연 토요명품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토요명품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우리 음악과 춤의 깊이, 그리고 한민족 특유의 흥과 신명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어 전북 남원의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선 무용단 정기 공연 길이 펼쳐집니다. 연고무와 호남건무, 대신무 등 전통춤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인데요. 춤과 소리, 연주가 어우러지는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남 진도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선 토요 상설 공연 국악이 좋다 초청 무대로 팀 바루의 발이 마련됩니다. 팀 바루는 전통 불교 의식과 구세 음악적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젊은 국악 예술 단체인데요. 국가 무형 유산 영산재 이수자인 수범 스님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마당에선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의 상설 공연 토요 국악이 열립니다. 다양한 춤 작품들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주말엔 가까운 공연장을 찾아 우리 음악과 춤이 전하는 멋과 감동을 직접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어떠한 날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명절이라 부르는 날들. 각 명절마다 행해지는 세시 풍속은 다 달라도 따지고 보면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악한 기운은 막고 좋은 기운은 가득 받아들인다는 목적이죠. 음력 5월 5일 단오도 옛날엔 설날과 추석에 맞먹는 큰 명절이었다지만 지금은 공휴일이 아니라 명절 기분을 내긴 좀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창포물 대신 매일 쓰는 샴푸로 머리 감고 그네가 아닌 각자의 일터를 뛰어다니기 바빠진 우리네 삶에서 단오가 갖는 의미는 뭘까요? 아무리 사는 모습이 달라졌어도 한 해 건강과 풍년 같은 일의 성과를 기원하는 마음이야 변함없으니 명절도 즐기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 그 본질은 변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한들한데 한들한데 한들한데 한들한데

0: 오주하의 연주와 노래로 그네를 띠러 가세 들으면서 6월 19일 금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양력으로는 6월 19일이지만 음력으로는 오늘이 바로 5월 5일 단원날이죠. 옛날에는 단원날 부채를 선물하는 것도 대표적인 세시풍속 가운데 하나였다는데요. 요즘은 냉방시설의 발달로 부채가 옛날만큼 귀한 대접은 못 받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때이른 폭염에 지쳐갈 때 부채 선물도 좋고 서로 부채질 해주기도 좋은 때잖아요. 단오를 구실로 우리 각자에게 소중한 사람들 나름의 방식으로 한 번 더 챙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단오 명절이 의미를 갖는 게 아닐까 싶네요. 부채바람처럼 시원한 음악들 함께 하시면서 시원한 문자냉빙고에 여러분의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음악들도 저장해 두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앱 사연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세요. 김준수의 노래 두 번째 달의 연주입니다. 어사출두.
1: 지든 말은 뜻밖 역조라라 진청으로 급히와상 어산 또 비가니요 부처노니 욕방이 손동은 나.

전생 가문을 흠침없이 내시는 내가 관동원사를 지냈기로 시골길을 오래 다녀 초학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빛난 허여 많은 허여버지요 수에 찾아갈 것이니 유혼 대접이나 착실히 하고 어산도 이름 서명 어허.

위에 난 소리의 하늘이도 없어 무너지고 땅이 툭까지 난듯 수백명 구경꾼이 독감이 무너지듯이 물결같이 흩어지니 유월은 서린 바람 이렇듯 놀랍던가 가급수령 정신 잃고 이리저리 빛이 넓지 하이

김준수의 노래 두 번째 달의 연주로 어사출도 듣고 왔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1부에는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부터 보미의 모멘트, 봄디의 테이스트까지 다양한 음악들을 여유롭게 들어볼 수 있는 코너들이 마련되고요. 2부에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미리 채워주신 사연과 신청곡 문자 냉빙고에서 싱싱하게 꺼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맛있는 라디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푸짐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 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그리고 6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관악 아트홀에서 열리는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공연 티켓이 여러분을 위한 선물로 마련돼 있죠. 음악공장 노을양과의 협력으로 꾸며지는 이 작품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의 삶과 감정을 서로 다른 음악 스타일의 아리랑으로 풀어내는 공연인데요. 음악공장 노을양은 영화 원앙소리의 음악감독을 맡았던 민소윤을 주축으로 2018년에 결성된 그룹이죠. 이번 공연엔 노을양 멤버들 뿐만 아니라 관악 구립 여성 합창단과 청소년 가야금 병창 3인, 그리고 어린이와 어르신의 목소리를 각각 대표할 이들의 협업으로 세대별 목소리를 더하고요. 배우 황석정이 사회를 맡아 관객의 몰입을 이끌 예정입니다.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이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오늘 방송 마치기 전까지 신청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게요. 노을양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안녕 어른 청소년 아리랑.

0: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1년 중 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날, 그래서 천중지 가절, 즉 하늘 가운데 가장 좋은 명절로 불려온 날이 바로 단오죠. 그 왕성한 양의 기운에 덩달아 무성해지는 게 녹음방초뿐일까요? 태양의 기운이 점점 강렬해지는 이 계절엔 28 청춘들의 혈기 또한 더욱 왕성해지는 게 자연의 섭리일 테고요. 이 혈기왕성한 28 청춘이 좁은 방에만 갇혀 있을 순 없어. 어떻게든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어 하는 것 또한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일 겁니다. 때마침 단오 명절을 핑계삼아 새로 이사온 동네 풍경을 살핀다는 명목으로 놀러 나온 글방 도령이 마찬가지로 단오를 맞아 그네 뛰러 나온 규수를 보고 첫눈에 반하는 게 우리 고전을 대표하는 28 청춘 러브스토리 춘향전의 발단인데요. 문학보다 판소리로 먼저 시작된 이야기니 단오날 그 대목을 안 들어보면 섭섭하겠죠. 김소희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춘향가 중 이몽룡 팔도강상가부터 춘향 추천 대목까지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1: 언제부터 일어나 두루두루 거닐며 팔도강산도 내게 옮겨 쏘는고 봐야 린다. 대하동도 염염산

나간 벽공만을 어제 수학 문장을 당실 쏘사포로 나 안녕

자 붉은 홍은 수거를 수거를 꽃피고 붉은 땅 푸른 정은 꼬물 꼬물이 단정이라 환우송 퍼부르난 소리 흥고 화초 백점어성 쌍부런 향기로를 찾는 거두니라 물은 보니 은하수요 경원정

0: 인당와 저와같은 계집마이를 한포를 세운다 온다 당장 재성 근해줄 이너라인 벽도 가게 징징감은 메고 섬섬옥속 밭뜻들어 양군의 줄을 갈라냈고 서뜻 올라 발굴러 한 번을 툭 꾸르니 앞에 반뜻 높았네 두 번을 꾸르니 뒤가 점점 멀었다 머리 위에 버른 버들은 몸을 달아서 흔들 발밑에 나는 뒤끄는 바람을 쫓아서 일어나고 해당 화근을 쏘어 이리 가고 저리 갈지 그때 도련님 살펴보시더니 마음이 그시 머리끝이 쫓빛 어가지 벙벙 흉흉이 답답 들숨 날숨 꼼짝달싹 무더워 눈을 번이 뜨고 방야를 푸르는데
1: 춘향가 중 이몽룡 팔도강상가부터 춘향추천 대목까지 김소희의 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노랫말 돌봄이 코너에서 이 춘향추천 대목의 도입부 일부는 미리 만나봤었는데요. 그날 방송 함께하며 퀴즈도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어디서부터 춘향추천 대목이 시작됐는지 귀에 쏙 들어오셨겠죠. 사실 판소리 제목이 춘향가임에도 초반에는 이도령과 방자만 등장해서 한참 이야기를 끌어가다가 드디어 춘향이가 등장하는 첫 장면이 바로 이 춘향 추천 대목인데요. 백백홍홍 난만 중 희고 붉은 꽃들이 난만하게 피어있는 가운데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라고 주인공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답게 시각적으로 아주 강렬하게 그려졌죠. 춘향이가 그네 뛰는 모습을 묘사한 대목이라 이 대목을 춘향 추천 또는 춘향이 그네 뛰는 대목 등으로 부르지만 사설 첫머리를 따서 백백홍홍 난만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대목을 재해석한 두 곡의 음악을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두 곡 모두 피아노 병창이라는 형식으로 재해석됐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원래 병창은 우리 전통음악의 한 장르로 가야금이나 거문고 등의 현악기를 직접 연주하면서 동시에 노래하는 음악이죠. 피아노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걸 피아노 병창이라고 이름 붙여 새로운 장르로 개척한 뮤지션 최준의 음악을 먼저 준비했는데요. 최준 씨는 생후 30개월 자폐성 발달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손가락 감각을 위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4학년 땐 언어치료의 하나로 판소리를 시작한 게 피아노 병창이라는 그만의 장르로 세상과 소통하게 된 계기가 됐죠. 20살부터 본인이 직접 만든 곡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한데요. 춘향가 중 백백홍홍 난만중을 최준의 편곡과 피아노 병창으로 만나보시고요. 바로 이어드릴 곡은 고영렬의 백백홍홍 난만중입니다.

백백홍홍 남만지음입니다. 고영열 씨는 판소리를 전공한 소리꾼 중에서도 특히 피아노 치는 소리꾼으로 유명하죠. 같은 대목을 피아노 병창이라는 같은 형식으로 담아낸 두 곡의 음악이 어떻게 다른 감성을 표출해낼지 판소리 춘향가 중 백백홍홍 난만증, 최준의 피아노 병창, 그리고 고영열의

손가락 감각을 위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4학년 땐 언어 치료의 하나로 판소리를 시작한 게 피아노 병창이라는 금...

heck.

피아노 병창으로 만나본 백백홍홍 난만 중 두 곡이었는데요. 앞서 들으신 곡 최준의 연주와 노래였고요. 이어 들으신 곡은 고영열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하나의 전통음악으로부터 가지를 뻗어나가듯 다양한 음악들을 엮어서 들려드리는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시즌2. 오늘은 단오를 맞아 춘향이가 그네 뛰는 장면을 그린 판소리의 한 대목과 이 대목을 재해석한 음악들로 출발했는데요. 이 대목은 사실 춘향이가 그네를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본 이도령이 첫눈에 반한다는 게 핵심이죠. 앞서 제일 먼저 들려드린 만정 김소희 명창의 사설에선 춘향이를 본 이도령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마음이 으쓱, 머리끝에 쭈빛, 어간이 벙벙, 흉중이 답답, 들숨 날숨 꼼짝달싹 못하고 눈을 번히 뜨고 방자를 부르는 뒤. 정말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한 이팔청춘 소년의 상태를 실감나게 묘사한 사설이었죠.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관한 노래는 시대를 초월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지지만 특히 1990년대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행가 중에 김건

김정호의 첫인상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마침 이 노래에 춘향가 한 장면을 교차시켜 국악적으로 풀어낸 곡이 있어 다음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국악인가요의 첫인상인데요. 이 노래 안에 삽입된 춘향가의 한 장면은 춘향이가 그네 뛰는 장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춘향이를 보고 첫눈에 반한 이몽룡이 방자를 불러 춘향이에 대해 묻고 가서 춘향이를 데리고 오라고 방자를 보내죠. 바로 그 대목을 재해석한 신유진의 방자를 다음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국악인가요의 첫인상 그리고 신유진의 방자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알랑거리고 우멍스런 저 방자. 서왕모요 지어는 편지전턴 청조처럼 말자라고 눈치 있고 영리한 저 방자. 털벙치 궁초같은 햅시있게 달았어 성천도 무주 접적오리 삼승보선 육날신월 수지비로 곧들 메고 청창원 업자락을

춘향이 깜짝 놀래 그네 아래 내려서며 하마트면 낙상할 뻔하였구나. 허허, 알아. 사서삼경 다 읽어도 이런 쫄쫄이 문자 처음 듣겠네. 아, 인제 16살 먹은 처녀가 무엇이 어쩌? 낙태따네! 향단이 썩 나서며, 아니 이 녀석아, 우리 아씨가 언제 낙태라더냐 낙상이라고 했지? 그건 잠시 농담이고, 오늘이 일기화창하여 사또자재 도련님이 광알로 구경 나왔다가 자네들 노는 거동을 보고 빨리 불러오라 하시니 잔말 말고 건너가세. 아니 엊그제 오신 도련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 앉어 춘향이니 난향이니 기생이니 피생이니 종주리세 열식가드 세양주 신하라가드 종종 꼬아 파치라더냐? 이 취급으로 쏙 빠질려서 가. 허허, 우리 춘향아씨 집에서 글공부만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욕공부도 담뿍하였네 그려. 허나 자네 처사가 글렀지. 아니 내 처사가 뭐가 그러단 말이냐? 내 얘기를 테니 들어봐라.

신유진의 방자 들으셨고요. 앞서 들으신 곡 국악인 가요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단오 날 그네 뒤로 나온 춘향이를 보고 이도령이 첫눈에 반하는 장면과 방자가 오작교 역할로 춘향이를 부르러 간 상황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들로 쭉 만나봤는데요. 여기까지는 이도령과 방자의 시점이었다면 춘향이의 입장에선 이 첫 만남이

어땠을까요? 그네 타고 있는데 불쑥 찾아와서는 양반 도령이 오라고 하니까 같이 가자는 방자한테 우선은 황당함을 표출하며 실랑이를 벌이지만요. 대체 어느 도령이 자기를 데려오라 한 건지 먼 발치에서 쓱 한번 스캔을 하고는 방자한테 이렇게 전하라며 안수해, 접수화, 해수혈이라는 말을 남기죠. 이 알쏭달쏭 암호 같은 말들은 기러기는 바다를 따르고 나비는 꽃을 따르고 개는 구멍을 따른다라는 뜻을 한문으로 말한 건데요. 나비가 꽃을 따르듯 이도령 당신이 나를 찾아와라 라는 의중을 은근히 전한 것이죠. 춘향이가 정말 연애 고수였다는 게딱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바로 이 안수해 접수화 해수혈이라는 문구를 중심으로 이 시대 이팔 청춘들의 감성을 녹여낸 노래를 코너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남원 국악예술고등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이 함께 만든 창작 뮤지컬 춘향의 넘버 가운데 한 곡인데요. 김주열 작사 작곡 전세인 정요셉의 노래로 설렘 띄워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0: 온라인 DJ 봄디로서 여러분께 맛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을 곡은요, 춘향가 중 적성가 대목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산조를 배우기 전이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산조를 잘 하려면 판소리를 알아야 한다고 하셨죠. 이 판소리에 있는 조성들이 산조에도 그대로 있으니까요. 이 적성가 대목은 꿋꿋하고 기계 있는 표현이 많은 우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곡을 많이 들어야 한다면서 그때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들려주신 곡입니다. 단오날 몽룡이 방자와 함께 놀러 나와서 광활루에 올라 앞에 보이는 경치를 읊는 대목인데요. 마치 풍경화를 보는 듯 유려하죠. 오늘은 안숙선의 소리로 춘향가 중 적성가 1부 끝곡으로 함께 듣고요. 저는 이 곡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1: 도련님 광할루 당도하야 나귀 등에 선뜻 내려 누가 위에 올라앉아 사방 경치를 살펴보시난디 적성

다취미난 임고된다 그러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기형도의 시 장사에게 노래로 엄마 걱정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앞서 1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연 티켓 선물은요. 오늘 방송 마치기 전까지만 신청받고 마감되니까요. 꼭 보고 싶은데 아직 신청 못하신 분 계시면 서둘러주세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관악 아트홀에서 열리는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공연이고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 미리 저장해 두신 이야기와 음악들이 담긴 문자 냉빙고 함께 열어보러 갈게요.

한 주간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들 이곳에 싱싱하게 보관했다가 더 맛있게 꺼내드립니다. 문자 냉빙고. 오늘도 우리 태극전사들의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이 있었지만 지난주 금요일도 체코와의 첫 경기가 있었던 날이었죠. 그날의 짜릿함이 문자 냉빙고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7324님께서 오늘 장난이 아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체코를 2대1로 역전하면서 첫 승리했고요. 북중미 월드컵 개막전도 멕시코가 남아공을 2대0으로 이겼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구리시는 장애인복지관 선생님들하고 동료들하고 같이 응원전을 펼쳤고요. 아우 난리예요. 하이파이브도 했거든요. 보미 씨도 월드컵 보셨어요? 라고 네, 질문해 주셨어요. 아유 그럼요. 봤지요. 그리고 7324님은요. 이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다른 나라 경기 결과들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아유, 축구 왕팬이신 듯 하니까요. 월드컵 기간 내내 바쁘시면서도 또 행복하실 것 같네요. 자,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수국꽃입니다. 12년 전 작게 잘 나온 가지를 꺾꽂이해 키우고 있는데 이제는 해마다 꽃을 피워 집 베란다를 예쁘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토양 성분에 따라 꽃색을 달리한다는데 저는 이 색을 참 좋아합니다. 초록 위에 꽃분홍, 꽃분홍 위에 새하얀 진짜 꽃까지 볼매 덩어리입니다. 볼수록 매력적인 꽃. 들을수록 맛깔스러운 만나와 함께 제 옆에서 저를 기쁘게 하는 생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 수국이 소담스럽게 참 예쁘잖아요. 보내주신 꽃도 정말로 예쁩니다. 1319님께서요. 오늘도 만나. 오늘은 브로콜리 너마저 먹을 때가 됐네요. 브로콜리는 제때 안 먹으면 못 먹어요. 꽃이기 때문에 지나면 씨앗이 되거든요 하시면서 아, 이 키우시는 밭에 풍성하게 핀 브로콜리와 그리고 식탁 위에 이슬이와 함께 올라온 브로콜리 사진 첨부해 주셨습니다. 제가 브로콜리 참 좋아하거든요. 아유 너무나 먹음직스럽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도 문자 냉빙고에 싱싱하게 저장해 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앱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들려드리는 신청곡들은요.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청해 주신 곡들이에요. 냉빙고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얼기 전에 꺼내왔습니다. 추다의 차지스의 어영차 5252님의 신청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추다의 차지스의 어영차, 5259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2부 코너 문자닝 빙고 함께 열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금요일 남겨주신 흔적들 더 꺼내볼게요. 0750님께서요.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난주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 시간에 보리타작 소리와 함께 도리깨라는 도구로 보리타작하던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요. 8888님께서 남부지방에 대나무밭이 많아 대나무로 도리깨 잘 만들고 많았네요. 라고 이런 정보도 또 주셨습니다. 자, 1415님께서는요. 지나간 문자들을 다시 들으니 정말 그날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군요. 오늘은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되는 이모가 걱정돼서 하루 휴가를 내 2시간 운전하고 가서 같이 밥 먹고 드라이브 해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전화기가 진동으로 되어 있어서 전화를 받지 못한 채 혹여나 제가 삐져서 전화를 안 하나 싶어 속상해 하셨대요. 연세가 아흔이 다 되어 가시니 새로 바뀐 전화기 작동법이 너무 어려웠나 봐요. 잠깐 갓길에 차 세우고 만날 문자해요. 다시 집으로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래도 네, 무사하시니 정말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날 남겨주신 사연들도 지난주 문자 냉빙고에서 소개해드렸었죠. 접시꽃님께서요. 저는 선거날 민주주의 꽃이 피는 날이라 여기고 사전투표 이틀과 본투표 하루까지 연 3일 투표 사무원으로 열일했어요. 거소투표제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장애우를 위한 제도는 편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해요. 얼쑤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그날 정말 고생하셨네요. 그쵸?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음악 들을 텐데요. 삼승 할부지님의 신청곡입니다. 김영동의 노래로 어디로 갈 거나.

김영동의 노래로 어디로 갈 거나 삼승 할부지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끝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국악 앙상블 아라연의 연주로 바다에 띄운 연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

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곱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

0: 성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십니다.
1: 근데 박봉 선생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 제자입니다. 제가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 선생님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 선생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석. 송순섭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승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 가서 뭐 100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술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의 그 작품들 있지만 읽어보면은 어디 빈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서양 미술에서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산이 있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많아. 그 색을 안 칠한 부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죠. 동편판 소리가 없어질 뿐 알았는데 특히 순양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박봉술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크지.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판 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뭐 대마디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끊어서 하고 거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그게 멋있죠.
2: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이 발홍한 젊은 년을 나온 자만 떼어 두고 저건 장을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리 마오.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단어는 그저 즐기는 날이 아니라 잘 살아보자 라는 마음을 나누던 날이었습니다. 더위가 시작되는 계절, 건강을 챙기고 풍년을 기원하며 서로에게 힘을 내자고 격려했던 날. 어느새 계절은 여름의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음력 5월 5일, 오늘은 설,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의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인 단오입니다. 모내기를 마친 사람들이 풍년을 기원하며 잠시 숨을 돌리던 날이었죠.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타고 씨름판을 벌이며 초여름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꼈다는데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오늘 첫 곡으로 김말봉이 쓴 시에 금수연이 곡을 붙인 그네, 바리톤 신경욱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단오를 맞아서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향긋한 약초를 문에 걸어두며 다가올 무더위를 대비했는데요. 지금처럼 에어컨도 냉장고도 없던 시절이었지만 계절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지혜는 오히려 더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단오 풍습은 공동체의 건강을 위한 것들이 많죠. 혼자 살기보다 함께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랐던 마음, 그 마음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조혜시 이민수 작곡 진달래 아리랑, 성남시 여성합창단과 프로젝트 남성합창단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양전영시 이종훈 작곡 한라소곡 테너 정필윤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성남시 여성 합창단과 프로젝트 남성 합창단의 목소리로 들으신 진달래 아리랑, 테너 정필윤이 부른 한라소곡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한경아 시인의 시 꼭 안아줄래요에서 뽑았습니다. 꼭 안아주세요. 포근한 마음으로 행복꽃이 활짝 우리들 마음에 피어나게.

안양시립합창단 입으론 한경아 씨, 윤학준 작곡 꼭 안아줄래요 보내드렸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740번님께서 최근 좋은 우리 가곡들이 많아서 즐겁습니다. 전에는 가곡의 밤 행사도 많았는데 백남옥 비목 신청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신청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명희 씨 장일남 작곡 비목 메조소프라노 백남옥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함기선 씨 오숙자 작곡 인동초 꽃향 테너 김승직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메조소프라노 백나목이 부른 비목, 테너 김승직이 부른 인동초 꽃향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단오는 여름의 문턱에서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몸과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이었죠. 저도 단오날을 맞아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우조중거 청조야입니다. 조순자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전하는 FM국악당 정미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5일 광주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공연한 광주 시립국악관현악단 제147회 정규연주의 균형과 조화 공연실황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공연은 서로 다른 해석과 각자의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명의 지휘자가 각각 1부와 2부를 나누어 맡아 연주했는데요. 1부는 현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활약하고

하고 있는 김상욱 지휘자가 맡아 세 곡을 연주했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최얼록 부지휘자의 지휘로 세 곡의 다채로운 무대를 펼쳤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각기 다른 시선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시간이었는데요. 두 지휘자가 선보이는 국악의 다채로운 조화, 지금부터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첫 곡은 백대용 작곡가의 대표곡인 남도아리랑입니다. 이 곡은 본래 한중일 연합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해 작곡된 작품인데요. 전통음악의 선율적 본질과 현대적인 음악어법을 동시에 담아낸 곡입니다. 전라도의 진도아리랑과 경상도의 밀양아리랑 가락을 주요 테마로 삼아 작곡된 곡이고요. 육박 장단위에서 악기별 솔로 파트가 자유롭게 흘러가며 우리 음악 특유의 멋과 흥을 극대화한 작품입니다. 그럼 남도아리랑 감상하시겠습니다. 연주에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입니다.

두 번째 감상하실 곡은 구움 시나이의 변형입니다. 이 곡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전통 시나위의 음악적 어법을 현대 관현악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확장한 작품입니다. 시나위의 정해진 장단 안에서 여러 악기가 자유롭게 즉흥선율을 연주하고 각 악기의 기량을 드러내면서도 구음과 함께하는 조화를 이루어 연주했는데요. 기존 시나위의 선율과 장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현대적 선율을 사용해서 전통과 현대적 감각의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구음 시나위의 변형 감상하겠습니다. 구음에는 소민영, 연주에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입니다.

이어 감상하실 곡은 1부의 마지막 곡이었던 이정호 작곡가의 역동의 강입니다. 금강의 유구한 역사와 민중의 희망을 담아서 노래한 곡인데요. 삶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강물의 흐름에 투영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역동성을 국악 가능악곡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정호 작곡가 특유의 다채로운 전조와 드라마틱한 선율 전개가 국악 관현악으로 연주됐습니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화려한 타악 연주가 흥과 몰입감을 주며 연주됐습니다. 그럼 역동의 강 감상해

역동의 강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은 최지혜 작곡가의 세계의 현악기를 위한 산조협주곡 시절풍류입니다. 아쟁과 거문고, 가야금, 세계의 현악기가 함께하는 협주곡인데요. 제목 그대로 동시대의 연주자들이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낸 이 시대의 풍류를 느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관현악의 서주에 이어 동살풀이, 다스름, 진양, 중모리, 국거리, 자진모리, 그리고 온모리까지 숨가쁘게 이어지는 다양한 장단 속에서 산조 특유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협연에는 현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이자 광주를 대표하는 3명의 연주가들이 함께했습니다. 아쟁에는 김선재, 거문고의 유소희, 가야금의 이정숙의 협연입니다. 그럼 세계의 현악기를 위한 산조협주곡 시절풍류 함께 감상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5일 광주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공연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47회 정기연주의 균형과 조화 공연실험과 함께했습니다. 남은 시간도 국악방송과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전하는 FM국악당 지금까지 정미정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껍데기는 버려도 알맹은 결코 버리지 말라고. 지구는 그렇게 버텨온 알맹이들의 집이라고. 김욱진 시인의 시 알맹만 파는 가게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죠. 하지만 불필요하고 낭비가 많은 껍데기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겠죠.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은 사이의 2월 진실한 마음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는 김욱진 시인의 시 알맹만 파는 가게의 한 대목 읽어드렸어요. 기후위기의 시대, 껍데기보다 알맹이가 중요하다고 낭비하지 말고 우리 삶을 더 제대로 바라보자고 하는 시였습니다. 실제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상점의 이름을 빌려온 시이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 여러모로 알맹이를 잘 챙기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한다해외 여러분의 연주로 마음이 머무는 곳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다 해외 여러분의 연주로 마음이 머무는 곳 전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그리고 고전 시와 글을 만나보는 옛글의 온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명훈의 여러분의 연주로 티타임 듣고 돌아올게요.

네, 두 곡의 음악 듣고 왔습니다. 임영훈의 여러분의 티타임에 이어서 서도 밴드의 시틸라이츠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문학에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이 이어집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한국에서 SF는 안 돼, 이런 말들 종종 듣고는 하는데요. SF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그다지 흥행이 되지 않아서 나오는 말들이라고 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의 K문학 유행의 중심에는 SF 소설들이 있습니다. 김초엽이나 천설랑과 같은 작가들이 해외에 적극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요즘이죠.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SF의 시대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런 SF의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인데요. 현존하는 최고의 SF 작가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그렉 이건의 대표작 쿼런틴입니다. 그렉 이건의 작품은 하드 SF라는 장르로 특히 분류되는데요. SF 중에서도 과학 기술과 이론을 특히 심도 있게 파고드는 것을 하드 SF라고 부릅니다. 쿼런틴은 양자역학, 생체공학, 휴먼 인터페이스 등 2020년대 과학 분야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되는 분야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작품이 출간된 게 1991년이니까요. 30년 뒤 과학의 미래를 내다보고 쓰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종 사건을 밝히는 수사물에서 시작해서 거기에 얽힌 거대 기업과 초월적인 과학기술 등의 비밀을 알아가게 되는, 그리하여 우리 삶에 대한 철학적인 통찰로까지 이어지는 아주 커다란 작품이 바로 쿼런틴이죠. 그럼 잠시 음악 듣고 작품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심박서클의 파워스톤 전해드릴게요.

심박소 글의 파워스톤이었습니다. 책 읽어주는 밤, 오늘은 그렉 이건의 하드 SF 소설 쿼런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을 심도 있게 파고드는 하드 SF의 걸작이자 이 시대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품의 한 대목 전해드릴게요.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 우리였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인 것이다. 그것이 은유든 현실이든 추상적인 양자론적 형식주의든 피와 살을 갖춘 진실이든 간에 내가 그것을 바꿀 방법은 없다. 네, 작품의 한 대목이었는데요. 작품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과학 분야는 양자 물리학입니다. 아주 작은 세계, 미시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결정적 세계라기보다는 확률적 세계에 속하는데요. 모든 게 확률로 존재하는 양자의 세계에서는 그렇기에 수많은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소설은 그 가능성을 확장해서 우리의 삶이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다른 가능성 나머지를 모두 배제하면서 하나의 가능성을 남기는 일이라는 대로 이야기를 옮겨가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수많은 가능성을 죽여가면서 이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과학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삶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이 이어지게 되죠.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소설을 따라서 읽다 보면 낯설고 어려운 양자역학의 세계가 상당히 쉽게 전해지니까요. 아주

동양 고주파의 빛의 속도였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 글의 온기도 전해드립니다. 또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곡입니다. 벚니모나 보아라 두 번째 달과 하윤주가 함께합니다.

한 해의 흐름이 또 단오 명절에 이르자 창포를 가늘게 썰어서 술잔에 띄우느나 구절이 어찌 늙음을 물리칠 수 있으리오. 내 귀밑가의 백발은 봐주지 못하던걸. 오이랑 앵두랑 계절의 산물은 싱싱하고 그네 뛰는 높은 나무 그림자는 하맑은데 그윽한 집 석양 아래 문 닫고 홀로 앉아 묵묵히 아무 말 않고 애인을 배우노라.

조선시대 서거정의 시 단오였습니다. 시절이 흘러 단오 명절이 찾아오면 창포 잎을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썰어서 술에 향기를 더합니다. 덥고 습한 여름철에 대비하면서 향으로 잡귀를 쫓는 풍속인데요. 단오음이나 창포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에선 구절이 어찌 늙음을 물리치겠냐라고 했어요. 구절은 창포 한 치, 그러니까 1.5cm 사이에 9개의 마디가 있는 으뜸 창포를 뜻합니다. 아무리 좋은 창포라도 백발이 되는 세월까진 막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단오 풍습은 여전히 즐겁게 펼쳐져서 그네도 타고 애인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애인은 쑥을 뜯어서 만드는 인형으로 단오날 대문에 걸면 나쁜 기운이 달아난다고 합니다.

오주화의 그네를 뛰러 가세였습니다. 예끌의 온기, 조선시대 서거정의 시 단오였습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날로 설날, 추석, 한식과 함께 우리나라 4대 명절로 꼽힙니다. 여러 가지 풍습도 전해지는데요. 창포로 머리를 감고 씨름이나 그네뛰기를 즐기면서 쑥떡, 수리취떡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전병훈의 소리로 가진 박물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대단히 많이 나왔던지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마누라는 나한테 시집 온 이후로 비단 옷을 한 번도 못 입어보았으니 비단 이렇게 많이 나온 김에 뭔 색이 좋은가 한번 골라보소. 나는 항시 송화색 사무장 저고리가 제일 좋습니다. 이번에는 흥보 마누라가 송화색으로다가 한번 놀아보는디.

0: 전병훈의 소리로 가진 박물가 그리고 신유진의 비단 함께 듣고 왔습니다. 판소리 춘향가에서 춘향어머니 월매가 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이 단오일이니 향단이 데리고 조용한 곳 찾아가 그네나 뛰고 잠깐 놀다 오너라. 춘향인 그때 그네만 탄 게 아니라 이몽룡과 사랑에 빠지기도 했죠. 좋은 날 멋진 만남을 떠올리면서 저는 오늘의 끝곡 춘향가 중 이도령이 춘향이 그네 타는 모습 보는 대목 김소희의 소리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1: 언제 다 일어나 두루두루 가

춘추가건 벽공과 늘어져 수학 문장의당실 소사포로 난영우가 뒤로난 부릉도원 흰백자 붉은 홍은 수걸 꽃피고 붉은 딴 푸른 정은 꼬물꼬물이 단정이라 유막황행환우송 퍼푸른한 소리 흥고 화초백점어성 쌍불은 향기로를 찾는 거두니라 물은 보니 은하수요 형은 정

0: 아니야. 백백홍홍 난만주 어떠한 미인다운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집에 리모컨 몇 개씩 다 있으시죠? TV는 물론이고 셋톱박스, 에어컨, 공기청정기, 선풍기, 조명용 리모컨도 있고요. 야, 그러다 보니까 리모컨 정리하는 게 또 큰 일이에요. 전자제품은 많고 움직이기는 싫고 그래서 제품마다 리모컨이 생겼는데 이 리모컨 작동법 익히는 것도 귀찮고 또 필요할 때 찾으면 제자리에 없어서 한참 찾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직접 움직여서 작동시켜? 생각이 들기도 해요. 편리해지자고 만든 방법들이 어느새 우리를 더 바쁘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저래 바쁜 하루 보내고 오신 분들을 위한 시간.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1: 하나, 둘, 셋.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적재와 배가 두 분의 목소리였어요.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리모컨 어디 갔더라? 집안 구석구석 찾아본 적 있으시죠? 이게 한두 개가 아닌데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모를 때도 많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모컨 정리함을 따로 이렇게 두시는데 요즘 팔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걸. 스마트 기기라고 해서 이제 핸드폰 앱을 리모컨처럼 쓰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걸 또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건 진짜 더 복잡하더라고요. 어떤 TV는 TV 본체에서는 채널 이동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가끔 지방 공연이나 이제 방송국 같은 데 가면 대기실에 TV가 이렇게 있는데 TV가 켜져 있는데 다른 데를 못 틀어. 리모컨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단순한 아날로그가 더 편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그 로타리식 채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탁탁탁탁탁 그러다 어디 고장 나가지고 채널이 빠져서 없으면 뺀지로 막 이렇게 돌리고 그랬는데, 아이고 옛날 사람. 별입니다. I think I.

조성모 씨의 너의 곁으로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 이용해 주세요. 덩덕쿵 앱은 무료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방우호 성우님과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고민 다방면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2부 K클래식 한 장 통해서 멋진 국악 소개해 드릴게요. 경서 씨의 노래 듣고 갑니다. 밤새도록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해 봤어.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까지 들었습니다. 예, 앞서 들으신 노래는 경서에 밤새도록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해 봤어였어요. 예, 4718님, 이직한 지한 달쯤 됐는데 이제야 적응이 된것 같아요. 홀가분하네요. 적응 기념 자축 파티 하려고요. 요즘 여기저기서 이직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철이 따로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예, 그래요. 내가 일단 이직을 하려면 하고 있는 일을 과감하게 그만둬야 되고 또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고 거기 가서 적응도 해야 되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씩씩하게 잘하셨네요. 적응 기념 자축 파티 할 만합니다. 자축 파티 저도 같이 축하를 보태드리도록 하죠. 4920님, 요즘 몸이 허한 것 같다며 친구랑 삼계탕을 먹고 왔다는 고등학생 딸.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2만 원이래요. 너는 비싼 거사 먹고 다녀서 좋겠다 라고 말했어요. 2만 원 가격도 놀랍지만 여고생들이 몸이 허하다고 삼계탕을 먹고 왔다라는 것도 참 재밌네요. 보통 이 몸보신 막 이런 삼계탕 이런 거는 어른들, 그것도 남자 어른들. 아, 이제 체력이 좀 한풀 꺾여가지고 하루하루가 다르다. 야, 한해한 해가 다르다. 이런 얘기. 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먹을 것 같은데 여고생들도 삼계탕을 먹으러 다닙니까? 그냥 단순히 마시는 게 아니고 몸이 허한 것 같다고? 뭐 어찌됐건 자기 몸 스스로 챙기는 건 아주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이렇게 챙기면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는 거겠죠.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요. 성우님 만나는 날인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어디 가서 털어놓기 애매했던 소소한 고민들 완벽히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조언은 해드립니다. AI 루미의
1: 참고만 해.
0: 우리의 고민 해결사 방우호 성우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방우호입니다.
0: 우리 성우님은 MBTI 검사 네. 해보셨나요?
1: 저는 ENFJ입니다.
0: 많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1: ENFJ.
0: 건데 ENFJ. 저하고 똑같으신데요?
1: 정말요?
0: 예.
1: 오바마랑 똑같다고.
0: 맞아요. 저도 하니까 오바마가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더라고요.
1: 너무 기분 좋았. 더 기분이 좋아졌네요.
0: 어머나 네. 저도요. 하면서 F하고 T 사실은 다른 네. 건 뭐 잘 모르겠고.

0: 있고 이제 FT는 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니까 요거에 관심이 더 가던데 이제 본인은 F이신 거군요.
1: F입니다. 네.
0: 왜냐하면 오늘 T하고 F 그 양극단에 있는 두
1: 아.
0: 분의 사연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1: 네네.
0: 개인적으로 본인의 성격이 마음에 드세요? 그 F적인 성향이?
1: 저는 그 이제 공감을 좀 이렇게 밖에 나오면 잘하는데
0: 예.
1: 집에서는 왜 T의 성향이라고?

0: 야, 이건 MBTI로 뭔가 설명할 수
1: 네.
0: 없는 부분일지도 몰라요. 예전에부터 우리 아버지들이 그랬잖아요. 밖에 나가면 세상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
1: 맞습니다.
0: 근데 집에 오면은 아주 그냥
1: 왕이 따로 없어.
0: 꼬장꼬장하고 아주 그냥 예. 그런 건가? 근데 성우님 진짜 저는 이제 집에서 만날 일이 잘 없고
1: 아,
0: 우리는 밖
1: 네.
0: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밖에서 대하는 사람의 하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식으로 티
1: 왕이 따로 없어.
0: 꼬장꼬장하고 아주 그냥 예. 그런 건가? 근데 성우님 진짜 저는 이제 집에서 만날 일이 잘 없고
1: 아,
0: 우리는 밖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밖에서 대하는 사람의
1: 네.
0: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식으로 티적인 성향으로 가족들을 대할 것 같다라는 생각 상상이 잘안 되거든요.
1: 아,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0: 제가 보기엔
1: 네.
0: 타고난 건
1: 네.
0: T 쪽인데 이제
1: 아.
0: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 하면서 F적인
1: 네네.
0: 성향이 교육이 된거 아닌가? 근데 집에 가면 이제 아주 편하니까 가장 편한 사람들이니까 원래 본연의 모습이 좀 튀어나오는 거 아닌가?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검사를 한 번밖에 안 해봐가지고
0: 아이
1: 좀 여러 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0: 제가 세번 해봤는데
1: 아.
0: 세번다 다르게 나왔어요. 세
1: 정말요?
0: 번다 다르게 나왔는데
1: 오.
0: 그
1: 그러면
0: 중에
1: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고르시는 건가요?
0: 네. 특히 여자분들이 ENFJ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1: 아,
0: 정했어요.
1: 여성분들이 좋아하세요?
0: 좋아하세요.
1: 잘 됐네.
0: 자, ENFJ 호소인 두 명이 함께 해드리고 있는 AI 루미의 참고만 해. 자, 오늘 뭐 이미 언급해드렸지만 T, F 양 극단에 있다고 볼수 있는 두 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를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우리 루미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여러 AI들의 조언을 종합해서 전해드린다는 점한번더 말씀드리고 시작해 봅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볼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솔직한 성격 때문에 고민이에요.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대화할 때 예의상 하는 빈말이나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한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가 새로 산 옷을 입고 와서 자랑할 땐 그냥 예쁘다고 하지 않고 그 옷이 안 어울리는 이유를 짚어줍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는 이렇게 너무 솔직한 것도 때로는 독이 될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요즘은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솔직함과 배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0: 흔히 말하는 대문자 T인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다 보니까 본인 얘기를 듣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서 고민이 된다. 자, 우리 먼저 이은밤 청취자분들은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지 우리 인별그램 댓글 확인하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네, 먼저 성면이님께서 저도 아주 솔직한 편입니다. FM대로 말해요.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도 저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넘어가면 어떨까요? 하셨습니다.
0: 이분은 그냥 정면 돌파예요. 이게 매력이야,
1: 네네.
0: 내 매력이야.
1: 그렇죠.
0: 마이별님께서는요.
1: 네, 솔직한 거 나쁘지 않죠. 그래도 살짝 돌려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엔 이쁜 말들이 많으니까요.
0: 그러니까
1: 하셨습니다.
0: 예, 아 이게 난데 뭐 굳이 그렇게 피곤하게 꾸며서 말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터이고
1: 네.
0: 솔직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예, 듣는
1: 맞습니다.
0: 사람 기분 안 나빠지게 서로 좋게 그렇게 돌려서 좀 성의를 보이자. 뭐 이런 의견도 있을 터이고.
1: 네.
0: 자, 우리 AI 루미는 어떤 조언을 해줄지 만나보기 전에 우리 얘기도 좀 해볼까요?
1: 네.
0: 성우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요. 저도 돌려서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좀 좋다고 생각하지만,
0: 그러니까 밖에
1: 네.
0: 나가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1: 집에서 편한가?
0: 가족들은 FM대로
1: 말이 툭툭 튀어나오고 막 생각한 대로 그대로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0: 저도 사실은 저는 오히려 가족들한테는 좀 조심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애들이 있으니까
1: 아이들이.
0: 애들한테는 한번 얘기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서 이렇게

0: 한번 필터링을 자체 네네네네. 필터링을 거쳐서 얘기하는 편인데 네. 친한 친구들 오. 아주 오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뭐
1: 어? 너무 편하니까
0: 얄짤없어요.
1: 리더십은요.
0: 제가 너무 네. 착하게 얘기하면 네. 무슨 일이 있냐 이런. 근데 이제 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좀 조심은 해야 되는데 워낙 가까운 친구다 보니까 네네네네. 아무리 저희끼리 서로 독서를 주고받아도 상처 하나 없고 뭐 삐걱대지도 않아요.
1: 오, 찐친이네요.
0: 네, 그러니까 그런 오. 사람들한테만 제가 보통 그러고.
1: 네, 좋습니다.
0: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예전 우리 매니저 생활을 하던 친구하고 동생하고 네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1: 아, 네.
0: 직설적으로 얘기해 준다고.
1: 아,
0: 근데 그래서 제가 약간 뭔가 이렇게 뜨끔했죠. 예. 내가 그랬니? 그 상처 받았니? 했더니 그게 아니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약간 어떤 그 캐릭터화 시켜서 네. 재밌게 푸는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자기를 포함한 다른 매니저들이 상처를 받은 적은 없대요.
1: 네네.
0: 예, 근데 오히려 막 그렇게 공감하던 사람이 한번 약간 뾰족하게 딱 얘기를 하면 네. 그거에 상처 받았다고 그러던데.
1: 그때 좀 티가 많이 나나 보네요.
0: 그러니까요. 티가 많이 나는
1: 거예요. 네, 티 성향이. 네.
0: 자, 모두가 F적인 면, T적인 면을 다 네. 이제 동시에 다 가지고 동시에 있을 텐데 다
1: 맞습니다.
0: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우리 코너의 주인공 네. AI 루미는 어떤 조언을 해줄지 만나보겠습니다. 하이 루미, 내 얘기 좀 들어봐봐봐봐봐.
1: 하이, 나 여기 있어. 편하게 말해봐.
0: 너도 나랑 이제 몇 번 대화해봐서 내 성격 알지? 나 성격이 엄청 솔직한 편이잖아. 아우, 가식 떨고 빈말하는 거 나 진짜 못해.
1: 맞아. 너는 너의 생각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용기를 가졌어. 요즘은 타인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솔직한 성격은 귀한 장점이야.
0: 정말? 그렇게는 생각 못 해봤는데 내 솔직함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해줘서 정말 고맙다. 근데 주변에서 말이야. 내가 말을 너무 세게 한다고 하던데? 며칠 전에는 친구가 새로 산 옷을 자랑을 하는데 솔직히 진짜 한 개도 안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옷 색깔 때문에 얼굴이 더 칙칙해 보여. 차라리 다른 디자인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하고 솔직하게 말했지. 이런 건 어때 보여?
1: 이건 친구가 서운했을 수 있겠네. 때로는 진실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꽂히기도 하거든.
0: 난 상처 주려고 그랬던 게 아니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야? 그냥 이쁘지도 않은데 예쁘다, 너무 이쁘다 이렇게 거짓말해야 되는 거야?
1: 친구 옷이 너의 기준에서 안 예쁠 때 억지로 영혼 없는 거짓말을 할 필요는 전혀 없어. 대신 안 어울리는데? 별로인데? 같은 상처 주는 말 말고 다른 사실을 찾는 거야.
0: 다른 사실? 그게 뭐지?
1: 디자인 자체는 상대방이랑 안 어울리더라도 새 옷을 입고 온 상대방의 기분이 좋다는 건 사실이잖아? 와, 너 진짜 신나 보인다.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더니 드디어 샀네? 라고 말하는 거지. 옷이 예쁘다는 칭찬 대신 그 옷을 사서 행복해하는 친구의 감정을 알아주는 거야. 예쁘다는 거짓말은 안 하면서도 그 친구의 기분을 지켜줄 수 있을걸?
0: 그러면 억지로 빈말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겠네. 근데 루미야, 가끔은 내가 진짜 이 말은 꼭 해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 꼭 해야 될 말을 할 때 그 날카롭지 않게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없을까?
1: 그럴 땐 쿠셔너를 먼저 깔아주는 게 좋아. 돌직구를 던지기 전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에어백을 깔아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내가 한마디 보태볼게. 내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긴 한데 한번 들어볼래? 같은 문장을 앞에 붙여봐. 내 생각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는 뉘앙스가 되니까 상대방이 하나의 의견으로 좀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거야.
0: 문장 하나 차이로 말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내가 잘 기억해뒀다가 써먹어볼게. 고마워 루미.
1: 고민 해결사 AI 루미. 또 언제든지 불러줘.
0: 네, AI 루미와 함께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처 주지 않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1: 네.

0: 쿠션어.
1: 야, 이게 정말 인상적이네요. 쿠션어.
0: 쿠션어. 그거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럼 제가 새로 옷을 산 그 친구 역할 한번 해볼게요. 나 어때? 이거 잘 어울리니?
1: 조심스럽긴 한데 내가 한마디 보태볼게.
0: 보태지 마.
1: 하면 안 될까? 나도 생각이 있거든.
0: 싫어. 이 여기서부터 이미 상처 주고 시작되는 것 같은데.
1: 너 옷 정말 별로야. 답답해서 빨리 얘기하겠다.
0: 이거는 아 이거는 네. 사실은 아,
1: 쉽지가 않네요.
0: 오히려 더 네. 제가 진짜 애둘러서 저렇게 조심스럽게 이거에 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1: 조금 가식적인 느낌도 있기도 하고요.
0: 차라리 아, 앞에 그거 너 네. 진짜 신나 보인다 그거 거기를 한번 다시 해줘 보실래요?
1: 와. 야, 너 진짜 신나 보인다. 이야, 야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더니 드디어 샀구나.
0: 오, 드디어 샀잖아. 오, 너무
1: 야,
0: 좋아.
1: 근데 별로야.
0: 이런. 하지마.
1: 네.
0: 앞에 뭘 쿠션을 깔든 뭐를 깔든
1: 쉽지가 않네요.
0: 카펫을 깔아도 네. 네, 일단 직원이 들어가는 순간 빈정 상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아 모르겠다 우리
1: 네,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0: 예, 쉽지가 않은데요. 예. 이 정도로 예, 우리 루미의 의견도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타피언입니다. 티의 연애.

0: 타편 씨의 노래였습니다. T의 연애 듣고 왔어요.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야. 오늘부터 톤을 좀 바꾸셨네요.
1: 아, 참고만 해.
0: 참고만 해.
1: 네. 오늘 조금 다르게 해봤습니다.
0: 야, 참 고만해. 방우성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연도 살펴볼까요?
1: 제 고민은 공감 능력이 지나치게 뛰어나다는 겁니다. 대화할 때마다 상대방의 입장에

0: 과하게 이입하는 편이에요. 뉴스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면 마치 제 일처럼 마음이 무거워져서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아, 가끔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모조리 떠안고 산다는 생각에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친구가 고민 상담을 하면 어떤 조언을 해줄지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하느라 잠도 못 자고요. 상대가 힘들었단 얘기를 꺼내면 바로 눈물부터 차올라요. 제가 펑펑 우는 모습에 오히려 상대방이 당황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여러분, 조언 부탁드려요.
1: 아, 이번에는 극 F 유형의 사연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너무 과몰입하다 보니까 감정 소모가 커서 힘들다는 고민이었는데 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F적인 성향이 너무 크면 네네네. 상대방 딱 이 문구 네. 그대로예요. 그냥 내가 더 힘들어진대요.
0: 아, 정말 힘들죠. 예, 너무 힘들고 아, 예. 또 힘든 거 얘기하면서 또 돈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 그거를 거절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F가 맞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네요. 네. 예, 예.
0: 그 뭐 이제는 없어서 못 빌려주는데.
1: 차라리 속 편해.
0: 네. 어우, 근데 빌려주고도 못 받으니까.
1: 막 내가 돈이 있을 때는 앞에서 막 자신의 상황을 이제 네. 복잡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점점 그
0: 아, 빠져들고.
1: 네, 예. 빠져들고 부담감이 커지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액수는 막 내 마음 속에서 허용되는 그 액수가 네. 점점 올라가고.
0: 맞습니다.
1: 근데 아예 내가 돈이 없으면 그래 없나 얼마든지 얘기해 내가 얼마든지 들어줄게.
0: 아, 너무나 잘 공감해 주시네요.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1: 예, 다 비슷한가 봐요 사람들이. 아, 자, 네. 이 고민에 이은밤 청취자분들은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까요?
0: 네, 너의 나라님 극 F라면 괴로울 때가 많죠. 내가 그렇게 과몰입해줄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먼저 생각해보시면 감정이입을 덜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과몰입도 감정소모에 해당하니 남의 일에는 적당히 선을 긋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걸 연습해보시길 권장합니다.
1: 네. 하셨습니다. 역시나 이 과몰입은 감정소모다.
0: 예, 그러네요.
1: 눈에 귀에 확 들어오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네. 다효주님께서는요.
0: 저는 엉뚱한 상상이 하나 떠올랐어요. 첫 번째 사연자 분과 두 번째 사연자 분이 친구가 된다면 어떨까요? 티인 분이 세상 까칠하게 팩폭을 날리면
1: 팩트폭행을
0: 네, F인 분이 옆에서 대신 공감해주고요. 만약 너무 과하게 입해서 엉엉 운다면 티인 사연자가 야, 네 일도 아닌데 왜 우냐? 하고 감정을 가라앉혀주는 의외로 서로의 단점이 완벽하게 보완되는 환상의 콤비가 되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1: 괜찮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네. 이게 둘이 항상 같이 다닐 수가 없으니 한편으로는 이 두 가지 성향을 다 가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네. 이제 복받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너무 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0: 그러니까요. 두 가지 감정이 항상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네. 자, 여기서 AI 루미도 네? 만나러 가보죠. 하이 루미. 나 고민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불렀지.
2: 하이, 내가 다 들어줄게. 편하게 말해봐.
1: 내가 완전 감성적이라 어떤 일이든 깊게 공감하는 편이거든. 누가 힘들다는 얘기만 하면 너무 과하게 몰입해서 내 일처럼 마음이 무거워져. 친구가 고민이라도 털어놓으면 어떤 조언을 해줄지 생각하느라 잠도 못 자. 아, 이런 내 성격 너무 피곤하지?
2: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드문데 넌 마음의 그릇이 넓고 따뜻한 사람이야.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1: 루미야,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위로가 된다. 근데 매번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나까지 휘청거리니까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
2: 아무래도 그렇겠다. 그럼 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책임감을 덜어내는 게 도움이 될 거야.
1: 책임감을 덜어내라고? 그게 무슨 뜻이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2: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많이 힘들었겠다 하고 마음을 알아주는 건 공감이야. 이 정도는

0: 아주 건강하지. 하지만 내가 어떻게든 그 고민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지나친 책임감이야. 상대의 문제까지 내가 모두 짊어지려고 하면 감정 소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될 테니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돼.
1: 맞다. 나는 항상 내가 해결책을 줘야 되는 건 줄 알았어. 아, 이제는 좀 부담을 내려놔야겠다. 근데 루미야, 상대방이랑 대화를 하다가 자꾸 눈물이 나. 이렇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때는 어떡하지? 친구가 힘들다는 얘기라도 꺼내면 나도 모르게 눈물부터 차올라서 오히려 친구가 당황하더라고. 아, 참으려고 해도 마치 무슨 수도꼭지 튼 것처럼 눈물이 안 멈춰서 민망할 때가 많거든.
0: 그럴 땐 눈물을 자연스럽게 덮어주는 필살기를 써보는 게 좋겠네. 먼저 하품하는 척하기.
2: 갑자기 하품이 나오네 하면서
0: 입을 크게 벌리고 눈을 질끈 감는 거야. 하품하면 눈물이 나오니까 슬퍼서 운다고 생각하지 않겠지? 또 인공 눈물을 넣는 스킬도 있어.
2: 휴, 요즘 안구 건조증이 심하네
0: 하면서 인공 눈물을 넣고 눈가를 톡톡 닦아주면 아주 깔끔해.
1: 재밌네. 내가 이렇게 애쓰면 상대방도 귀엽게 봐주겠다.
0: 그치? 네가 재밌어 하니까 좋다. 너를 위해서 또 하나 조언 하나를 덧붙이자면 인간관계에서 네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필요는 없거든. 만나고 나면 유독 기가 빨리는 징징이 유형이나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멀리해.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온 날에는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면서 온전히 내 감정에만 집중하는 충전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아.
1: 알겠어.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틈틈이 신경 써야겠다. 고마워, 루미야.
0: 고민 해결사 AI 루미. 또 언제든지 불러줘.
1: AI 루미의 고민 상담 듣고 왔습니다. 자, 극 F 성향의 분에게 너무 이렇게 책임감 같은 거 갖지 말고 그냥 듣고 공감해주는 네. 정도로만 그치는 그리고 또 남에게 감정을 그만큼 소비를 했으면 또 내 감정에 집중하는 시간도 가져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3: 네, 정말 중요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네. 자기 감정이 소모됐던 걸,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소모된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집에 와서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라.
1: 충전.
3: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이게 그 의도적으로 멀리 아까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징징이들, 또 부정이들.
3: 네.
1: 그러니까 요즘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손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던데 옛날에는 나에게 내가 맺고 있는 어떤 인연을 버린다는 걸 되게
3: 너무 힘든 일이죠.
1: 힘든 네. 일이고 조심스럽고 아깝고 뭐 의리를 저버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결국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들은
3: 네.
1: 그걸 쳐내는 걸 이기적이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3: 저도 20, 30대 때는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의 지탄이 좀 있을 것 같고
1: 네.
3: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1: 야 너는 뭐 너한테 도움되는 사람만 만나냐? 이럴 수 있잖아요.
3: 저는 이제 40대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리더라고요. 아, 자기한테 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멀리할 필요가 있다.
1: 그러니까요. 네. 아, 저 사람은 뭐 무슨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옆에 빌붙어 있으면 뭐라도
3: 맞아요.
1: 이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잖아요. 네. 내 감정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나한테 내 입장에서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뭐 훌륭한
3: 맞습니다.
1: 사람이든
3: 멀리할수록 정신 건강도 좋아지고
1: 그래요.
3: 네 삶이 편해집니다.
1: 근데 이것도 또 웃기네. 하품하면 척하기 한번 그것도 한번 해주실래요?
3: 아유 이거 하품이 나네.
1: 내 얘기가 졸려? 하품 잠이 오니 지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3: 사실 눈물이야. 너무 안쓰러워서
1: 조심해. 얘가 지금 루미가 가끔 해주는 말이 얘가 네.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어떤 하품하는 척이 뭐야.
3: 그래도 인공 눈물이 없을 때도 있으니까 네. 하품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결국은 다른 사람의 감정보다는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주제가 밑에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고민 해결사 루미의 참고만 해. 이 시간에 다뤄볼 고민들 받고 있습니다.
0: 네. AI 친구.

0: 루미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근히 신경 쓰이는데 솔직하게 털어놓기엔 쉽지 않았던 고민들까지 모두 경청해 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번호 샵 0302 그리고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다룰 고민 사연은 이은밤 인별그램에 미리 올려두겠습니다. 고민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조언을 인별그램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MBTI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전히 MBTI가 뭐야? 나는 아직 안 해봤어. 네. TF 난 뭐지?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네.
0: 아 저한테요?
1: 예. 우리 예. 청취자분들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심리 테스트 옛날에 많이 하던 그거랑 비슷한 건데. 지금 물론 한여름에 접어들었긴 했지만 네. 겨울이라 상상하시고 친구가 나 만났는데 네. 나 어젯밤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잖아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먼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성우님
0: 어쩌다가? 어떻게 했어? 어떻게 잤어? 되게 추웠겠다.
1: 뭐 내용이 없고 당황만 하세요.
0: 어떡하지? 어머님 보일러는 괜찮다. 부모님 댁 보일러는 괜찮고.
1: 자, 여러분은 어떻게 머릿속에 어떻게 네.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성우님은 이게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데.
0: 아, 네네.
1: 그러니까 어머나, 진짜 추웠겠다. 이게 F래요. 어머 추웠겠다. 그리고 왜 고장이 났어? 사람 불렀어? 유료야? 무료야? AS 기간 지났어? 이게 T래요.
0: 아 그러면 FT가 다 있네요. 그러니까. FT 아일랜드인가?
1: FT 아일랜드의 사랑아리 들으면서 우리 성우님과는 다음 주를 계약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1: 루미야 잘 가.
0: 안녕.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시작되었습니다. 멜로망스의 기분 좋은 노래 해피송 2부 첫 곡으로 들었어요. 자,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덩덕궁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H.O.T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행복

쿨의 노래 점포 만보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사연 이어드립니다. 7865님 휴직하고 자격증 시험 준비하느라 도서관에 다니고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맨날 놀라요. 그쵸? 참 우리나라 사람들 열심히 살아. 도서관 가면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체육관 가면 운동하는 사람 그렇게 많고 어쩌다가 집에서 좀 일찍 나와서 새벽에 운전하고 예, 나오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늦게 끝나서 새벽녘에 들어갈 때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막 열심히 이리저리 다니는 거 보면서 야 진짜 이 새벽부터 다들 어디 이렇게 가시는 거야 대부분 일하러 가시는 걸 거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주니까 다른 일들도 다 예, 잘 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녀시대입니다 트윙클

소녀시대 트윙클 듣고 왔습니다. 0135님의 사연입니다. 오지랖이 넓어서 여기저기 참견하고 다니다가 일만 많이 떠맡았어요. 저는 왜 이럴까요? 글쎄요, 왜 그러실까요? 오지랖 넓은 거 자체는 뭐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을 많이 떠맡았다는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면 좀 그게 원망이 될 수도 있죠. 정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다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있으면 그것도 이렇게 좀 궁금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왜 힘든지 그것도 궁금하고 좀안 풀리고 있으면 뭐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이게 정이 많아서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오지랖이 넓은 걸까요?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박창근 씨의 목소리로 걱정 말아요 그대까지 들었어요. 앞서 들으신 곡은 자전거 탄 풍경, 자탄풍의 아무런 이유 없이였습니다. 자, 금요일 2부 여러분의 사연과 노래들 쭉 이어갑니다. 3512님, 열심히 운동하려고 조금 붙는 스타일의 운동복을 샀는데 입어보니 정말 가관이네요. 운동할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냥 헐렁한 운동복 살걸. 저런, 남들이 보기엔 또 뭐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뭔가 남의 눈도 남의 눈이지만 내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으면 조금 김이 새긴 하죠. 좀 붙는 스타일이면 운동해가지고 몸 좀 만든 다음에 입으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새로 좀 사세요. 좀 싼 걸로다가. 그래서 빨리 몸 만들어가지고 과감하게 확 버리고 조금 붙는 스타일의 운동복 멋지게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박미경 씨의 노래입니다. 민들레 홀씨대요.

박미경 씨 노래 이어서 윤미래 씨의 노래까지 들었어요. 너의 얘기를 들어줄게. 자, 이제 국악 추천해 드릴게요. 들어주시겠어요?

0: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판소리 수군가에서 별주부가 토끼 간을 구하러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처음으로 만난 그때 그 세상은 어떤 풍경이었을까요? 그 장면을 묘사한 대목이 고고천변입니다. 여기서 고는 언덕 또는 높은 곳 뜻하는데요. 사설을 들어보면 물가 언덕 위로 높이 높이 붉은 해가 떠오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대목이 워낙 인기가 있어서 따로 떼어서 단가로도 많이 불려왔죠. 오늘은 이자람의 소리로 이 대목 들어볼 텐데요. 이자람, 예,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이 시대의 소리꾼이자 공연예술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자람 씨는 몇 년 전부터 전통 판소리 다섯 바탕을 음반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첫 번째 작업이 바로 2022년에 나온 이자람 트레디션 수군가입니다. 자, 여기에 실렸던 고고천변, 이자람의 소리 김청만의 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 웬 집안 종족들이 차례로 화직한 연후 별주부 발정하여 세상을 찾아나갈 적은 소국 풍경은 조석으로 보는 바나 세상 경치가 아주 기어든 것이었다. 고고 천변지를 운홍 부성은 높이 떠 양곡 자진 난 개월봉으로 토고

발로 벽파를 찍어 당기며 뒷발로 장낭을 탕탕 요리 요리 저리 요리

15현 탄금성은 입이 애원인가 낙포로 가는 등접에 조각 딸목 완수 그 초해왕 그 원혼이요 모래 속에가 잠시

식는 줄 모르다리 얼음넌 굴등수 버들이번 나무 오미자 치자 감자대 초카진과목 얼 그러시고 뒤틀어져서

만낙 전봉이요 내려 고법원의 백사제장이라 애고 보라진 등을 근 창송.

윤기암은 촉매산이 울었다. 시내 유순난 정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주르르르르 저 골물이 콸콸 열에 열 두 골물이 한테로 합수쳤다. 전방자 지방저 월턱저 구부저 방울이 뻐끔적은 평풍 속에다 마주 꽝꽝 마주 때려 대수중으로 떠나가느라고 벗금이 북 저물러 우리 뒤뜬 와르르르르 꽈리꽈리 뒤뜬거려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배로 가잔 말

0: 판소리에서 북을 잡는 사람, 고수라고 하죠. 소리꾼을 이끌기도 하고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아주 이름이 난 고수는 명고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김청만 명고가 북을 잡았습니다. 김청만 명고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소유자입니다. 자, 이 사람의 판소리 트레디션 시리즈는 수군가 적벽가까지 나와 있네요. 예, 앞으로 나올 시리즈도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이 자람의 소리로 들어본 고고천변,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삼산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모르겠어.
1: 모르겠어. 모르겠어.

0: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2: 삼산의 모르겠어 들었습니다. 예, 들을 때마다 자꾸 웃게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9332님의 사연입니다. 주택으로 이사 간 지 얼마 안 된 엄마가 정원에서 수확했다며 갖고 오셨는데 딸기 5알, 방울토마토 10개 막 이런 식이에요. 수확량이 너무 앙증맞죠. 내년엔 풍년 기원해요 하셨는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죠? 딸기 5개 딱 이렇게 수확하시면서 아이고 요건 누구 거 요건 누구 거 어머 누구 게 부족하네 막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100% 신장해서 딸기 10개 방울토마토 20개 막 이런 대풍을 저도 같이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가 이어집니다. 가야금 사중주를 위한 옹혜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감사했고요. 이번 주도 여러분 덕분에 무탈히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각자 멋진 주말, 예,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밤에 다시 만나면 좋겠네요. 놀이터의 써머, 오늘 끝곡, 이번 주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물러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어요.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온 여러 분야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답변해달라 해서 그 답변을 모아 책을 낸 사람이 있는데요. 100여 명의 답변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 있고 진정한 기쁨, 사랑, 행복을 느끼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누군가가 인생의 의미를 저에게 물어본다면 사실 한마디로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온 이들의 답변 내용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에 있고 진정한 기쁨, 사랑, 행복을 느끼는 데서 온다 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나아가 인류에 봉사하는 것, 아무리 작은 거라도 좋은 변화를 일으키려 노력하는 것이란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들이 우리 모두 인류에게 맑은 바람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으리라 보는데요. 오늘의 산책길 첫 곡도 맑은 바람과 같은 음악, 청성곡 골랐습니다. 김정승의 대금 연주입니다.

맑고 시원한 바람 한 자락이 있는 듯한 음악이죠. 청성곡, 청성 자진한 입 들으셨는데요.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정승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그 답변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 있고 진정한 기쁨, 사랑, 행복을 느끼는 데서 온다 하는 내용이 대체적으로 많았고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나아가 인류에게 봉사하는 것, 아무리 작은 거라도 좋은 변화를 일으키려 노력하는 것이란 답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이들과 연결돼서 삶의 고난을 헤쳐가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 매 순간 진정성을 발휘하는 일, 부나 명성보다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시간을 버는 것, 지나간 건 내려놓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것, 자신을 초월해서 더 큰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의미 있는 답변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어느 불교 승려의 답변이 특별히 기억나는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삶을 온전히 살았는가, 놓아주는 법을 배웠는가 였습니다. 모든 답변들이 의미가 있어서 오늘 산책길에서 여러분께 그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훈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대구 향제줄풍류 골랐습니다. 대구 향제줄풍류는 대구 지역에서 전해져 오던 줄풍류 영산회상을 말합니다. 줄풍류 영산회상은 원래 서울 지역에서 발생해서 지방 여러 곳으로 전파돼서 전국적으로 연주되던 음악인데요. 근래에 차츰 줄풍류를 연주하는 공동체가 약화되면서 지금은 구례나 익산, 대전 등 몇몇 지역의 향제 줄풍류가 명맥을 잇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 향제 줄풍류는 195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중후반까지 대구 지역에서 명맥을 이어왔는데요. 그렇게 명맥이 이어질 수 있게 한 분이 있습니다. 1903년에서 78년까지 살았던 서봉 허승구 선생입니다. 이분의 노력으로 대구 지역에서 줄풍류가 계속 전승될 수 있었는데요. 서봉은 대구 금호강변에 금호정을 세우고 그곳을 중심으로 당시 국악의 명인들과 교류하고 예인들의 후원자 역할도 아끼지 않았던 분입니다. 이분의 아드님들은 부친이 남긴 악보와 악기를 보관해 왔고요. 음악을 녹음한 음원도 남겨놓으셨습니다. 근자에 그 악기와 악보 음원을 국립국악원에 기증을 해서 새롭게 서봉국악보란 이름으로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이 바로 그 대구향제 줄풍류 영산회상을 악보 그대로 재현해서 연주한 음악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 첫 곡 볼령산 듣겠습니다. 고보석의 검은고, 김상준의 단소, 정택수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구 향재줄풍류 영산회상을 재현 연주한 음악이죠. 첫 곡 볼령산 들으셨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에 소속된 연주자들의 연주였죠. 고보석의 검은고, 김상준의 단소, 정택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국악원 전승의 상령산과 약간 다르다는 거 느끼셨겠죠. 들으신 음원은 2020년에 국악방송의 새 음원 시리즈의 하나로서 대구 향재줄풍류란 이름으로 제작한 음원이고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검고를 연주한 고보석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4년에 제6회 독주회 제너머 풍류란 음악회를 열었는데요. 이때 대구 향재 줄풍류를 복원해서

발매한 음원은 서봉 허순구 선생이 녹음한 자료를 복각한 연주고요. 지금 들려드린 음악은 국립국악원에서 서봉 허순구 소장 악보를 국립국악원 연주자들이 재현해서 연주한 음악이었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음악이 일주일의 피로를 씻어주는 듯해요 하셨고요. 보뜰마을님께서 배우고 나누는 귀한 삶의 자세를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또 마들째님께서는 제가 매일 다니는 병원에서도 역시 출석반장이어서 간호사님들 이름을 불러줍니다. 갈 때마다 외워서 불러주려고 힘이 듭니다. 출석반장님 여러 곳에서 하셔야 되네요. 저는 여기 병원에서 4시간 정도 치료를 받는데 그동안 국악산책을 이어폰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 생방송은 아예 병원의 배경음악으로 틀어달라고 하려고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출석반장님이라 역시 바쁘시군요. 치료 잘 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윤혜성님께서 단오날 그네뛰기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저희가 춘향가 중에 그네뛰기 대목이 나오는 부분을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황산곡입니다. 가곡의 장단은 16박 한장 둔단으로 노래하고요. 이수대엽은 가곡 중에 가장 느린 속도의 음악입니다. 오늘 들으실 시조시는 지난날 최고의 시인들로 평가되는 몇몇 시인이 노랫말 속에 등장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들이 누군지 놓칠 수가 있는데요. 북송대 사람 황정견, 당나라 시인 이태백, 동진 사람 도잠 이런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시조시 읽어볼게요. 황산곡 돌아들어 200화를 꺾어쥐고 도연명 찾으리라 오류촌에 들어가니 갈건의 술 듣는 소리는 새우성인가 하노라 이런 내용입니다. 황산곡은 황정견을 말하죠. 황정견을 이 하나의 골짜기처럼 표현했고요. 200화는 바로 이태백을 말하는데요. 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또 동진시대 인물 도잠, 도연명은 하나의 마을로 표현했는데요. 도연명이 집 주변에 버드나무 다섯 그루를 심어놓고 살았기 때문에 오류선생이라고도 불렀죠. 이 시조시에 나오는 오류촌은 바로 도연명이 사는 곳을 말합니다. 여러 시인을 만날 수 있는 노래,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황산곡 듣겠습니다. 조순자의 노래, 김중섭의 단소, 최충웅의 가야금, 정재국의 피리, 구윤국의 검은고, 김응서의 대금, 김종식의 해금, 김광섭의 장구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황산곡 돌아들어 입에 괄을 꺾어쥐고 도연명 찾으리라 오류촌에 들어가니 갈건의 술 듣는 소리는 새우성인가 하노라. 여창가고 계면조 이수대엽 황산곡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조순자의 노래였고요. 김중섭의 단소, 최충웅의 가야금, 정재국의 피리, 구윤국의 검은고, 김응서의 대금, 김종식의 해금, 김광섭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북송대의 시인 황정견, 당대의 이백, 동진대의 도연명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갈건의 술 듣는 소리를 새우성이라고 했는데요. 비가 가는 비가 떨어지는 소리, 그 그윽한 소리에서도 시적 정취가 느껴지네요. 1007님께서 주말을 앞두고 한 주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들어요.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바쁘지만 한 주 계획표 세울 때 생각의 향기 들을 시간은 꼭 마련하려고 해요. 모두 한 주 수고 많으셨어요 하셨습니다. 오늘 생각의 향기에서도요 좋은 이야기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봄님께서 우리 태극전사들이 실력 잘 발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길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축구 2차전 멕시코와 함께하는 그 멕시코전 있는 날이죠. 오늘 축구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손흥민 선수, 황인범 선수, 이강인 선수, 또 육구라인의 김민재 선수 등 여러 태극전사들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던가요? 시야가 넓은 이강인의 발을 묶겠다. 이렇게 자신의 제자의 발을 묶겠다고 꼭 집어서 얘기하던데 오늘 이강인 선수의 활약도 기대되고요. 우리 국악산책 시간하고 겹쳐서 저는 볼 수가 없지만 혹시라도 좋은 소식 들어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궁중정제 반주음악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율악정제 반주음악인데요. 선율악은 평안도 지역에서 추어지던 춤이었는데요. 이 춤이 1975년 정조 19년 화성에서 있었던

해경궁 홍시 회가변 때 처음으로 추워져서 이후부터 궁중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지방에서 연행되던 춤이 궁중정제로 편입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 춤의 내용과 이 춤이 어느 절차에서 추워졌는지에 대해서 1795년에 편찬된 원행을묘정리의궤에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화려하게 채색한 배 한 척을 가운데에 두고 그 배를 둘러싼 무원들이 배에 연결된 줄로 배를 이끌면서 일정 대열을 이루어서 추는 춤이 선유락 정제입니다. 인원도 많고요. 규모도 큰 춤인데요. 배를 떠날 때는 집사의 호령에 따라서 굴례를 행합니다. 행선하오 하고 외치면 그리고 술령수 하고 부르면 예의하고 답합니다. 또 행선하라 하고 호령을 하면 예의하고 대답한 후에 설비 너웅이 주포간하여로 시작되는 가사 어부사를 노래하는데요. 어부사를 부르면서 배를 타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춤 속에서 보여줍니다. 선유락 반주 음악 듣겠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음악의 변화에 따라서 춤 사위가 달라지는 것이 연상되셨으리라 봅니다. 원래 평안도 지역에서 추어지던 춤이었는데 1795년 정조 19년에 수원 화성에서 있었던 혜경궁 홍씨 회가변 때 연행이 돼서 처음으로 궁중정제로 편입된 춤이죠. 선율악 정제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986년 9월 9일부터 10일 이틀 동안 있었던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문화예술축전 무용제 때의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공연된 실황 자료였고요. 당시 국립국악원이 연주단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던 무렵의 연주였습니다. 화려한 춤 장면도 있었지만 볼 수가 없어서 아쉬웠는데요. 언제 이 춤을 국립국악원에서 공연할 때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향기, 발끝으로는 오래 서지 못한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동양의 고전 노자에 나오는 말을 읽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노자 제24장 내용인데요. 사람이 자연의 이치에 순응해서 사는 것이 도리이고 무언가를 억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자신만 높아지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억지로 노력해봤자 그런 건 힘이 들기만 할 뿐이지 그런 노력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잘난 체하는 이들은 마침내 오래가지 못하니 스스로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마치 먹다 남은 음식처럼 마치 음식 쓰레기와 같다 하고 노자는 과감하게 표현합니다. 도가 있는 사람, 도리를 아는 사람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노자 제24

4장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문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불립, 발끝으로 서는 자는 오래 서지 못하고 과자 불행, 가랑이를 욕심껏 크게 벌려 걸으려 하는 자는 잘 걷지 못한다. 작연자 불명,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는 자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자시자 불창,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는 빛나지 않는다. 자벌자 무공,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자긍자 불장,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 어렵다. 기재도야 왈 여식최행, 그것은 도의 관점에서 보면 먹다 남은 음식이고 쓸모없는 행동이다. 불혹오지 고 유도자 불처, 만물은 그런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도가 있는 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원문을 제외하고 번역만 다시 읽어볼게요. 발끝으로 서는 자는 오래 서지 못하고 가랑이를 욕심껏 크게 벌려 걷는 자는 잘 걷지 못한다.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는 자는 잘 드러나지 않고 스스로 옳다 하는 자는 빛나지 않는다.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 어렵다. 그것은 도의 관점에서 보면 먹다 남은 음식이고 쓸모없는 행동이다. 만물은 그런 걸 싫어한다. 그러므로 도가 있는 자는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 오래 서 있으려면 발끝으로 서서는 불가능하겠죠. 또 가랑이를 욕심껏 크게 벌려서 걷는다면 채 몇 걸음 가지 못하겠죠. 두 행동 모두 자연스럽지 못하고 우리 몸의 모양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이죠. 스스로 드러내고 스스로 옳다는 것보다는 주위에서 잘한다, 옳다라고 주위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진정 잘하는 거겠죠. 또 자신만 내세운다면 지도자가 되긴 어렵겠죠. 바로 그런 내용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오늘 노자 24장 함께 읽었습니다. 평시조 청산도 듣겠습니다.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라도 절로절로, 산절로절로, 수절로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절로,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평시조 청산도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노자 24장의 내용 만나보셨습니다. 발끝으로 서는 자는 오래 서지 못하고 가랑이를 욕심껏 크게 벌려 걷는 자는 잘 걷지 못한다.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는 자는 잘 드러나지 않고 스스로 옳다 하는 자는 빛나지 않는다.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 어렵다. 그것은 도의 관점에서 보면 먹다 남은 음식이고 쓸모없는 행동이다. 만물은 그런 걸 싫어한다. 그러므로 도가 있는 자는 그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노자 24장이었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우리도 산책길 길 동무들에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볼까요? 아니면 내 인생에서 국악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인생길이나 산책길이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길 동무들이 편지를 보내주면 제임스 베일리의 저서만큼이나 귀중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요? 하고 오늘 오프닝 관련 문자 주셨습니다. 네. 또 글동무님께서 잘난 척하는 걸 좋아해서 친구가 없었던 학창시절이 생각나서 부끄러워졌어요. 지금은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이에요 하셨습니다. 오늘 코너 듣고 이런 고백을 해주셨는데요. 고백이라서 더 좋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꽹과리 시나위 준비했습니다. 꽹과리와 아쟁, 거문고, 장구, 징 이런 악기가 함께 어우러져 연주하는 특별한 시나위인데요. 원래 시나위란 음악에 꽹과리가 편성되진 않습니다만 아쟁의 명인 윤윤석에 의해 꽹과리 시나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윤윤석은 아쟁의 명인이지만 그의 꽹과리 연주도 특별합니다. 바로 그 연주 들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들어보시면 그 소리에 감동이 있습니다. 특히 꽹과리 소리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꽹과리 시나위 듣겠는데요. 윤윤석의 꽹과리, 윤석영의 아쟁, 김무길의 거문고, 김청만의 장구, 정도형의 징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치 꽹과리가 시나위 편성에 원래 있었던 듯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참여한 꽹과리 연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꽹과리 시나위였습니다. 아쟁의 명인 윤윤석의 꽹과리 그리고 그의 아드님 윤석영의 아쟁, 김무길의 검은고, 김청만의 장구, 정도형의 징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5월 5일, 5월 단오날이죠. 우리 음악에서 단오날 하면 생각나는 중요한 사건이 있죠. 바로 춘향이와 이도령의 만남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담긴 음악, 단오날의 음악으로 이번에 골랐는데요. 춘향가 중에 춘향 추천 대목부터 산세 타령까지입니다. 추천은 그네 타기를 말하는데요. 광활루에 갔다가 춘향이가 그네 타는 모습을 발견한 이도령, 마침내 방자를 시켜서 춘향이에게 접근하도록 했고요. 그 둘의 만남이 바로 오늘 단오날에 이루어집니다. 부친을 따라 남원에 온 이도령이 방자에게 남원의 경치 좋은 곳이 어딘지 추천을 받은 곳이 바로 광활루인데요. 광활루는 이도령과 춘향에게 큰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죠. 그 장면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음악으로 듣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춘향 추천 대목부터 산세 타령까지 듣겠는데요. 정복원의 소리, 김한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때요 이도령은 누가 귀에서 배회하다 문득 한 곳을 바라보니 백백홍홍난 반중 어떠한 빛이 나온다 달도 같고 별도 같고 어여쁘고 대도 곱고 맵수 있는 저 아예 저와 같은 하해를 나무를 세우고 나온다 화림중을 당돋더니 장장 채승 긴 그네줄을 휘늘어진 병 또가지에 휘휘칭칭 감범해고 섬섬 목수를 번뜩들어 양그네줄을 칼로잡고 선뜻 올라 발굴을 째 한 번 굴러 앞이 솟고 두 번 굴러 뒤가 높아 앞뒤가 점점 높아갈 때 발 밑에 나는 뒤끄런 광풍을 쫓아 휘날리고 푸른 사이로 붉은 치마 바람결에 나붓기니 구만리 배운 가로 번개에 불이 흐르는 듯 꽃도 툭차 떨어지고 입도 탑성 물어 보이니의 노령이 그 고동을 보시고 어간이 벙벙 흉중이 답답 훈훈이 깜깜정신이 아득 털숨 날숨 꼼짝 탈

0: 왕자를 불러 말을 허야 할 터인디 떨려 부를 수가 있나. 눈정신은 춘향이 있는 곳에다 쏘아두고 입만 딸싹거려 건성으로 부르던 것이었다. 예, 방자야, 예, 방자야. 예, 저 건너 화림 중에 울긋불긋 오락가락 언뜻번뜻 터는 게 저게 무엇이냐? 눈치 빠른 방자놈은 도련님이 벌써 춘향을 보고 정신 잃은 줄 알았겠다.
1: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춘향 추천 대목부터 산세 타령 그 뒷부분 좀 마무리 일찍 했는데요. 능청스런 방자와 새초로만 춘향의 대화가 팽팽하네요. 정복원의 소리 김한샘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우리 음악에서 오늘 단오날의 가장 의미 있는 만남 하면 바로 춘향이와 이도령의 만남이 아닐까 해서 단오날 풍경으로 감상하기에 좋은 음악, 이 둘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그 춘향가의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조금 일찍 내렸습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5월 5일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 단오날이라서 전국 여러 곳에서 단오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우리 여인들이 창포물에 머리 감기를 했습니다. 또 익모초를 채취해서 더위 먹지 않도록 그 쓴 물을 마시기도 했고요. 추천 그네뛰기도 했습니다. 이도령이 춘향이의 그네 뛰는 모습을 보고 인연이 된 것도 바로 오늘 단오날입니다. 뭔가 즐거운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즈음인데요. 무엇보다 단오는 다가오는 더위에 대비하는 날이니까요.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0: 삶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습니다. 한여름 폭염 얼마나 위험한 건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맹소영 경영본부장 또 방문진료전문병원이죠. 건강의집의원의 홍종원 원장 이렇게 두 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자, 맹소영 본부장님께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보통 뉴스 보다 보면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이런 말 자주 들을 수 있는데 기상청이 어떤 기준으로 이런 걸 발령하는 겁니까?
1: 일반적인 날씨 예보와는 특보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일 비가 오겠습니다. 얼마나 오겠습니다와 호우특보가 내려진 거랑도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상특보는 단순히 날씨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에 해당되는 기상 요소의 행동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0: 예.
1: 기상청은 일단 위험 기상이 예상이 될 때 특보를 발표를 합니다. 폭염특보 말고도 강풍, 풍랑, 호우, 대설 10가지 기상현상에 대해서 특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대부분 주의보와 경보 두 단계죠. 아무래도 주의보는 옐로우 카드, 경보는 레드 카드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경보가 내려졌을 때는 그 피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전 조치를 하라라고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폭염도 주의보가 내려지면 더위를 조심해야 하는 단계고 경보가 내려지면은 이제 적극적인 행동, 뭐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작업을 줄여야 되거나 중단해야 되는 단계,
0: 네.
1: 더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폭염 중대 경보 도입이 됐습니다.
0: 그렇군요.
1: 일단 기준은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내가 체감하는 더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그리고 레드카드인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최소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게 됩니다.
0: 예. 자, 근데 요즘 우리나라 여름을 예전 생각해보면 많이 달라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떤 점들이 달라졌습니까?
1: 폭염이라는 단어가요. 이제는 일상이 됐어요. 오늘도 폭염이구나. 올여름 폭염은 또 얼마나 심각할까 이야기를 하지만 2008년부터 폭염주의보를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런데 이 2008년에 도입을 하게 된 폭염특보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해가 1994년입니다. 무려 38도 이상의 기온이 올랐고요. 장마가 끝난 뒤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40일 가까이 무더웠습니다. 그 당시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4천 명이 넘었다 라고 하는 것은 2011년에 질병관리체계에서 온열질환수로 카운트를 했던 그 기준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피해인 거죠.
0: 그렇군요.
1: 그래서 폭염도 재난이구나라고 인식이 되면서 2008년에 도입이 된 거고요.
0: 네.
1: 그리고 2018년에 기록적인 폭염을 통해서 이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자연재난에도 폭염이 명시해야 된다. 재난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2026년 6월 1일부터는 폭염 중대 경보로 이제 폭염을 재난 그 이상의 수준으로 대응을 하는 단계가 돼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0: 네.
1: 근데 실제 기록만을 보더라도 굉장히 과거와는 폭염의 일수나 열대야 일수의 측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두세 배 이상의 그 기간이 늘어났고요.
0: 그렇네요.
1: 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는 현상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0: 예, 우리 저 홍종원 원장님은 방문진료 전문병원을 운영하시니까 방문진료 직접 하시다 보면 폭염이 우리한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직접 체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직접 보시는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2: 저 같은 경우 어르신들의 집에 찾아가서 환자를 만나다 보니 이런 온도들을 제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0: 예.
2: 제 폭염 피해가 주로 야외 노동자들이나 논밭에 나간 어르신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쉬운데 실제로는 굳게 닫힌 실내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0: 예.
2: 작년 여름에 제가 방문 진료를 갔던 독거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워서 누워서만 생활하시는 분이었는데 또 사시는 곳도 오래된 주택의 3층 꼭대기 방이었습니다.
0: 예.
2: 한여름에 달궈진 콘크리트 열기가 정말 뿜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집안은 훨씬 더 덥습니다.
0: 네.
2: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방 안은 이미 찜통 그 자체였고
0: 예.
2: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다 보니 뭐 창문을 열어 환기도 수시로 할 수 없고 비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선풍기조차 제대로 틀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0: 예.
2: 이제 어르신은 피부가 엄청 뜨거웠고 아무래도 연세가 많이 들게 되면 땀 배출도 잘 안 됩니다.
0: 네.
2: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어도 이미 속에서는 체온 조절 능력이 마비되고 심지어는 장기 손상까지 올 수 있었을 텐데요.
0: 예, 예.
2: 저희가 수분 섭취하도록 하시고 긴급한 조치들을 취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해드렸던 경험이
0: 그렇군요.
2: 있습니다.
0: 갈수록 여름이 더 길어지고 더 뜨거워진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는데 이게 다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어떤 연구

0: 연관이 있겠습니까?
1: 기후 변화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보면은 지구 온난화죠. 지구 온난화는 결국에 지구가 뜨거워진 건데 지구 전체의 기본 체온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또 장마가 오면 비로 인해서 어느 정도 폭염이 쉬어갔다가 다시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장기화, 지속적인 폭염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타났다라는 특징, 그리고 낮에만 더운 게 아니라 이제 밤낮으로 더운 그런 날씨. 대표적인 것이 대기의 온도만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취약한 이유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해양온난화 다시 굉장히 커요.
0: 예.
1: 바다가 뜨거워지면 뜨거운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대기 중에 엄청난 수증기를 방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증기들이 낮에 올라갔던 열들을 잡아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오히려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열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밤에도 지치는 그런 더위가 나타나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앞서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체온 조절 능력이 결국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땀을 배출해서 이 땀이 증발을 함으로써 우리 체온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0: 네.
1: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버리면은 증발해야 될 땀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 체온의 어떤 온도 조절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는데 기후 변화의 가속화 때문에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치를 찍는 그런 날들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0: 네. 오늘 이 시간 시작하면서 문을 열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폭염은 이제 단순히 더운 날씨가 아니라 기후 변화가 만들어낸 재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재난이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해를 끼치는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홍 원장님, 우리가 더우면 몸 힘들고 빨리 지친다. 이건 다 직접 겪고 있는데 의학적으로 볼 때 폭염이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2: 흔히 더우면 기운이 없거나 몸이 지친다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의학적으로 폭염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비상상태인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어떤 환경에서도 체온을 36.5도 안팎으로 유지하는 이제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죠.
0: 네네.
2: 기온이 치솟으면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쓰게 됩니다. 피부를 혈관을 넓혀서 바깥쪽으로 피를 몰아서 열을 방출하거나
0: 예.
2: 땀을 흘려서 기와 열로 몸을 식히죠.
0: 네.
2: 이제 하지만 폭염이 지속되면 이 체온 조절 기능이 결국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조절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몸의 주요한 장기들까지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심혈관계에도 과부하가 됩니다. 이제 피부로 피를 많이 보내야 되니까 심장은 평소보다 더 강하게 뛰어야 되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몸속에 수분이 빠져나가 피가 또 끈적해집니다. 이제 끈적해진 혈액은 혈관을 막아버릴 수가 있고
0: 예, 예.
2: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과 같은 정말 치명적인 질환에 이르기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수분 배출은 이제 콩팥에서 하는 건데 신장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물을 쥐어 짜내다가 세포 손상이 있게 되면 급성 신손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뇌도 굉장히 손상을 입기 쉬운 부위입니다.
0: 예.
2: 체온이 40도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뇌세포가 손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두통, 오한 이런 것이 생긴 이후에 헛소리를 하거나 의식까지 흐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체온 조절 능력이 한계를 넘어서 장기들이 손상되는 그런
0: 예.
2: 결과 온열 질환이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생기는 것이고요.
0: 네.
2: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가볍게는 일사병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정말 심각해질 때는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열사병까지 이제 치닫게 됩니다.
0: 예. 뭐 온열 질환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열사병, 뭐 열탈진 이런 온열 질환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떻게 다 다르고 어떤 증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풀어주실까요?
2: 네. 뜨거운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온열 질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0: 예.
2: 말씀해 주신 열탈진, 열사병, 그리고 열경련, 열실신 이런 여러 종류가 있고 위험도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0: 네.
2: 첫 번째로 먼저 찾아오는 단계가 열경련 혹은 열탈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몸속에 수분과 염분이 빠져나가면서 쥐가 나고 그리고 근육이 뭉치는 그런 현상을 열경련이라고 하고요.
0: 예.
2: 여기서 조금 더 진행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사병 이라고 부르는 열탈진이 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피로감, 두통, 어지러움,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아직까지는 체온이 40도는 넘지 않았고 그리고 의식은 뚜렷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2: 여기서 더 넘어가서 온열 질환 중에 가장 위험한 단계인 열사병으로 가게 되면

0: 체온 조절 중추가 완전히 고장나서 우리 몸 온도가 40도까지 되고 장기 손상까지 진행되게 되는 응급질환까지 됩니다.
1: 예.
0: 여기서 두 가지를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일사병, 열사병, 중증으로 가르는 그 두 차이점은 의식의 뚜렷함, 흐릿함 여부 그리고 땀의 배출 여부입니다. 이제 단순하게 말하면 일사병인 경우 초기까지는 의식이 있고 그리고 땀 배출이 많이 돼서 축축합니다. 하지만 열사병 단계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헛소리를 하고 의식이 없고 땀이 나지 않고 몸이 엄청 뜨거워지는 마르고 건조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아셔야 되고 초기 단계 열탈진 일사병 단계에서 수분 섭취와 예방을 좀 해주시는 게 예. 중요합니다.
1: 아 그래서 사람들이 열사병은 이제 한번 겪고 나면 후유증이 꼭 남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떤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겁니까?
0: 네, 열사병은 우리 몸이 높은 온도에서 정말 구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장기적인 손상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 신장, 심장 세 가지의 주요 장기에 손상이 오게 되는데요. 뇌세포도 고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뇌세포가 열사병으로 손상이 되게 되면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언어장애 그리고 인지기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 같은 경우도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심장 근육이 손상 단계까지 가버리면 호흡곤란이 지속적으로 달고 살게 되는 심부전증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콩팥 신장이 망가져버리면은 나중에는 투석을 받아야 되는 만성 신장병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진료를 통해 만난 어르신 중에서도 야외 외출 많이 하시고 텃밭 가꾸기도 하시고 그런 어르신이었는데 대낮에 이제 활동을 하다가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쉬면 낫겠지 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좀 생각을 하셨는데 활동이 계속 길어졌고 어느 순간 집안에서 쓰러져 버리신 거죠. 그래서 의식이 흐릿한 채 다행히 발견이 되었고 예. 큰 위기를 겪진 않았지만 그 네. 후유증이 좀 오래 갔거든요.
1: 예.
0: 그래서 우리가 꼭 초기 단계에서 예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자, 낮더위도 문제지만 밤이 돼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 몸이 회복할 시간이 그만큼 부족해지는 거니까요. 맹모 부장님, 그 앞서 열대야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기상학적으로 열대야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최근에 열대야가 얼마나 길어지고 있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 돌아오는 밤이 열대야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전날 다가올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2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를 열대야라고 정의를 합니다.
1: 예.
2: 그리고 이제 2026년 6월 1일부터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을 한 것도 요 기준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이제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지는 건데요.
1: 네.
2: 열대야가 위험한 이유는 밤에도 몸이 식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밤에가 더우면 잠을 못 잔다.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잔다. 뭐 요 정도의 이야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폭염에 이 폭염 관련한 이야기들도 원장님께서 앞서서 계속 건강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폭염에 노출된 몸이 밤이 되면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온이 떨어지지 않게 되면 피로와 열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누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열대야는 단순히 잠을 설치는 문제가 아니라 다음날 온열질환 위험을 키우는 조건 인데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열대야까지 겹친다라고 했을 때 실제 온열질환 환자 수가 9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청은 이런 어떤 온열질환자 수가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경고 수준의 주의보를 내려진다라고 하는 게 열대야 주의보겠죠. 근데 문제는 도시가 더 취약합니다.
1: 예.
2: 일반적으로 해가 지고 뜨는 것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습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은 낮 동안의 열기를 밤에도 잡아주는 역할 때문에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습니다.
1: 예.
2: 도시가 더 취약한 이유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낮에 바른 열을 밤에 천천히 내보내거든요. 냉방기 실외기나 차량, 조명과 같은 인공열들도 이 폭염과 함께 또 인공적인 열을 내는데 더 가세하거든요. 기상청 분석에서도 도시 지역은 비도시 지역보다 최저기온의 온도가 높고요. 열대야 일수도 무려 2.2배나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느 환경에 위치하느냐가 똑같은 더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체감하고 영향을 주는 그 더위의 강도, 피해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기온 얘기 중심으로 일단 풀어봤는데 앞서 습도 말씀도 하셨단 말이죠. 사실 온도계 똑같은 35도라고 나오더라도 습도 높으면 훨씬 더 덥게 느껴지잖아요. 습도가 폭염의 위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에 폭염주의보, 2008년부터 시행됐던 폭염주의보의 기준값이 바뀌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1: 예.
2: 15

0: 운영을 거치고 나서 보통 일반적으로 기상청에서 특보의 기준을 바꾸게 되면 한 1년 정도 시범 운영을 하거든요.
1: 네.
0: 사계절 사이클을 돌리고 나서 적당하다 싶을 때 이제 정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폭염특보는 3년이나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이 달라지냐면 과거에는 온도계에 찍힌 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가 폭염주의보였다면 지금은 체감더위가. 그런데 실제 35도까지 기온이 높게 올라갔는데 습도가 30%가 안 되잖아요. 그럼 내 몸의 더위는 33도도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폭염경보 수준의 더위였지만 지금은 폭염주의보가 아닐 수도 있고요.
1: 예.
0: 반대로 과거에는 폭염주의보 정도의 수준의 더위였지만 지금은 폭염경보의 수준의 더위 가될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습도거든요. 대기의 기온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양에서 그동안 저장했던 많은 열들이 습기와 함께 지금 방출되고 있는 습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건식 사우나는 거의 100도 가까이 있는데도 견딜 수 있지만 이에 절반도 안 되는 온도에서 못 견디는 습식 사우나가 결국에는 습도와 함께 기온이 같이 높게 올라서 땀도 식히지 않아서 열 조절 기능도 떨어뜨리면서 푹푹 찌는 더위가 6월 달에 일찍 시작되고 급기야는 10월 초반까지 이어지고 있는 날씨가
1: 네.
0: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습도까지 얼마나 높게 올라갔느냐를 균형 잡게 따지는 그런 폭염의 강도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이젠 체감 기온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군요. 홍 원장님, 폭염이 만성질환 있는 분들한테 특히 더 위험하다고들 하는데 이유가 어떤 걸까요?
2: 네, 폭염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물론 힘들지만 고혈압, 당뇨, 신장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을 앓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폭염 자체가 몸의 항상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1: 예.
2: 질환이 악화됩니다.
1: 예.
2: 뭐 예를 들어 이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더위로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탈수가 오고 혈액 속에 수분이 줄어들면서 당의 농도가 더 치솟게 되고요.
1: 네.
2: 또 입맛이 떨어져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저혈당 쇼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 환자는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몸이 피를 피부로 보내려면 또 심장이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럴 때좀 과부하가 걸리게 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 중에 몸을 지키기 위해 먹었던 약이 폭염 상황에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1: 네.
2: 환자 중에 고혈압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매일 아침에 이제 혈압약을
1: 예.
2: 드시는데 그중에 이제 이뇨제 성분이 있는 약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에어컨이 없는 방 안에서 평소처럼 약을 드시는데 과도하게 땀 배출과 이뇨작용이 겹치면서 탈수와 저혈압 증상이 급격하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1: 예.
2: 그러다 보면 신장 기능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평소처럼 먹은 약이 오히려 폭염에서 몸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성 질환자분들께서는 여름철에 평소보다 더 몸을 살피셔야 되고요.
1: 예.
2: 질환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고 드시고 있는 약이 몸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약 복용에 대한 부분을 미리 주치의와 상의해서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예. 폭염은 우리가 하루 이틀 버티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몸에 누적되는 손상을 입히는 재난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만성 질환자처럼 폭염 앞에서 특히 더 취약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 더 폭염이 위험한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홍 원장님, 폭염 취약계층이다 하면 어떤 분들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2: 네, 폭염 취약계층이라고 했을 때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2: 뭐첫 번째로는 어르신이나 영유아 같은 생애 주기별 취약층이죠. 어르신들은 체온과 갈증을 유지하는 그런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영유아들도 반대로 그 체온 조절 능력 자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 네.
2: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만성 질환자분은 특히 취약계층이죠. 고혈압, 당뇨, 신장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질환 자체로 인해서 약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오기 쉽습니다.
1: 예.
2: 그리고 건설 현장이나 택배 농업에 종사하시는 야외 노동자분들도
1: 네네.
2: 폭염의 취약계층이라고 볼수
1: 예.
2: 있습니다. 이분들은 직사광선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예.
2: 문제는 본인들 스스로도 다른 이웃들도 이분들이 폭염 취약계층이라고 선뜻 떠올리기가 쉽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폭염 취약계층일 수 있다. 특히 어르신들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1: 예.
2: 야외 노동자들도 일하실 때 자신의 건강을 너무 믿지 마시고 수분 섭취라든가 휴식 같은 것들을 적절히 취해 주셔서
1: 예.
2: 폭염 시에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우리가 갈증을 잘 못 느낀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그래서 뭐 어르신들이 또 폭염에 더 취약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2: 어르신들이 명백히 폭염에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몸엔 피의 농도를 항상 감지하는 센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예. 물을 마셔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죠.
1: 네.
2: 신장에서도 소변을 줄여서 수분을 아끼는 그런 이제 반응들이 자연스럽게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어르신들의 경우 자연스럽게 이런 기능들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1: 예.
2: 그래서 이런 갈등에 대처하는 시스템 전체가 노화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목마름을 인지를 하는 것이 좀 늦고 신장에서 수분을 재흡수해야 되는 능력도 좀 떨어지게 됩니다.
1: 예, 예.
2: 노화로 인한 대처 능력들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1: 예.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잘 챙겨주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있을 때 수분 섭취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꼭 직접 봐주시고
1: 예.
2: 계속 말로써 조언해 주신다면은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폭염 피해 가까이서 직접 지켜보신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이 기회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요?
2: 방문 진료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많고 주거 취약계층 반지하라든가 옥탑이라든가 이런 곳들에 사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환경 자체가 폭염에 더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독거 노인이시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80대 어르신이었는데요. 반지하에 살고 계셨고 그분은
1: 네.
2: 집을 들어갈 때마다 저희가 느꼈던 것도 거의 사우나 같은 밖에 기온도 35도 어르신도 체감상 40도에 이제 육박하는 그런
1: 예,
2: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환기 같은 걸 좀 하기가 어렵고 왜 그러냐면 이제 안전의 문제도 좀 있고 창문을 꽁꽁 닫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가 전혀 순환되지 않아서 방 전체가 이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니까 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왔다 갔다가 힘들고 소변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물을 좀 적게 마시려는 경향도 보이십니다.
1: 예.
2: 이미 탈수가 좀 심한 상태여가지고 저희가 응급조치를 하고 어르신께 폭염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 환기, 수분 섭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1: 예.
2: 그래서 다행히 아주 위험한 상태까지는 가진 않았는데 이런 독거 어르신들은 정말 폭염에 취약하고 물을 마시는 거, 창문을 여는 게 굉장히 쉬운 일 같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은 고독사의 위험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1: 네.
2: 이런 폭염 속에서는.
1: 예.
2: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족 친지분 포함해서 혹시 이런 상황에 놓인 이웃들이 있는지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맹보문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것들이 폭염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0: 기온과 습도에 따라 체감 더위가 다르다면 똑같은 더위다 하더라도 어떤 주거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느냐에 내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 예.
0: 특히 옥탑방은 지붕이 햇볕을 직접 받아서 실내가 쉽게 달아오르게 됩니다.
1: 예.
0: 밤에도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요. 그리고 반지하의 경우에는 환기가 어렵고 습도가 높아서 땀이 잘 마르지가 않습니다. 체감 온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쪽방이나 고시원은 공간이 좁고 또 냉방과 환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폭염 때 실내가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폭염 피해는 단순히 오늘 몇 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시원한 공간에서 쉴 수 있는지 냉방을 사용할 수 있는지 혼자 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1: 네.
0: 우리가 폭염을 불평등의 어떤 문제들 그런 우리의 사회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폭염 피해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기도 한 것 같습니다. 폭염 대비 요령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기본적인 수칙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네, 물을 정말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수분 섭취 권장량을 생각해보면 가장 좋은 것은 뭐 1.5리터 정도 기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적게 잡아도 1리터는 넘어야 될 텐데요.
1: 예.
2: 1.5리터라고 했을 때 폭염 시기에는 땀으로 배출되는 양이 더 크기 때문에 한 500ml 정도는 좀 더 드신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한 번에 드시기보다는 뭐 200, 400씩 좀 나눠서 틈틈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1: 예.
2: 주의해야 할 점이 좀 있다면 여름에 더우니까 음료를 많이 섭취하는데 그중에 이제 커피죠. 대표적으로 커피는 이뇨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탈수가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맥주 같은 것도 시원하지만 탈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뇨작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커피, 맥주 같은 그런 음료들을 좀 마시게 된다면 조금 더 물을 마셔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순수한 물이 제일 좋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보리차나 생수가 제일 좋으실 것 같고 목이 마를 때 마신다보다는 지금 당장 마르지 않아도 틈틈이 마신다. 이런 식으로 습관을 가지시는 게 여름엔 좀 안전하고요.
1: 네.
2: 마지막으로 소변을 매번 보실 때 소변의 색깔이라든가 소변의 양 이런 것들을 보시면 내 몸에 물이 좀

0: 적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투명도라든가 색깔의 농도, 양 이런 것들을 보셔가지고 너무 진하면 조금 더 물을 많이 마셔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폭염 얘기할 때마다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냉방병입니다. 냉방병은 어떤 증상이고 어떻게 예방하면 될지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0: 의학적으로 냉방병은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가 지쳐서 생기는 증상이고 우리 몸은 외부 온도가 바뀌면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밖은 찌고 에어컨은 세서 춥고 이런 곳들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죠. 증상으로는 이제 뭐 콧물 재채기, 코막힌과 같은 감기 증상과 두통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설사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1: 예.
0: 여기서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네.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를 너무 크게 두지 않도록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약간 덥더라도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환기를 좀 자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찬물을 마시기보다는 좀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예.
0: 우리가 이제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폭염을 피하는 거, 그늘로 가는 거, 편의점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관공서 같은 곳은 시원한 곳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셔가지고 이동하시고 수분 보충을 틈틈이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응급 상황에서 좀 대처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인데
1: 네.
0: 열사병과 같은 단계에 있다면 사실은 억지로 물을 마셔서도 안 됩니다. 삼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럴 때는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119를 통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좀 빠를 때가 있을 수
1: 예,
0: 있습니다.
1: 예. 해마다 폭염 지속될 때는 차 같은 밀폐 공간에 뭐 아이나 반려동물 두고 잠깐 내렸다가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2: 도로교통공단에서 여름철 실외 주차 차량의 실내 온도가 50도에서 60도 심하면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결과를 낸 적이 예, 있습니다. 예. 이 정도 온도는요. 생명에 위협을 주는 수준입니다. 아이가 만약에 잠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함께 내리셔야 되고요. 폭염 속 차는 순식간에 뜨거워지는 밀폐된 온실이다. 잠깐은 괜찮겠지가 가장 폭염 속에 위험한 생각이다.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재난 예방 캠페인 혹서기 폭염편 오늘 함께 했는데요. 폭염은 해마다 찾아오는 재난이지만 우리가 함께 잘 대비하면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 주변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여유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맹소영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영본부장 또 홍종원 건강의 집 의원 원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요 호장이 기안을 안고 영창 밑에 엎드려 기생 정무를 하는 뒤 넉자 화두로 자주자주 불러드리겠다.

그러는 재물이 왔느냐 예든데 허여서 장상 소매를 저기 부어 저녁거리는 무상이 왔느냐 예 등대 허여서 뒷동산에다 대를 심었더니 매두 죽심이 왔느냐 예 등대 허여서 하늘을 알까 바르고 버렸더니 다루를 한다고 섭섭이 왔느냐 예 등대 허여서 이 산병

희생점고 다 한 줄로 아래요. 사또 물으시되 너희 고을에는 준항이라는 기생이 있다는디 점고의 불참이니 어찌 된 노릇이냐? 호장이 여짜오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춘향은 본시 양반의 기출로서 대비 놓고 구실 때의 여곡만 숭상하옵다가 전전 구간사또 자제 이몽룡 씨와 백년 가약하고 떠나신 지후로 독수공방 수절하고 있삽기로 대령치 못하였사옵니다. 사또 반기 듣고 허허허그 희한한 말 듣겠구나. 희생의 자식에게 수절이 있어. 잔말 말고 썩 불러들여 오도록 하여라. 예.

난 아들 오를 지어 날 용차를 떡 붙이고 충충 주부왕 충.

춘향.

마치온 하은이 알아서는 입이 나오너라. 그때여 준향이는 사정이 운한지 굴로가 운한지 아 모른 줄 모르고 독수공방 추야 상사 세

아직 깜짝 반진한 채 허허 분수리에 오라보니 요전 신전을 가였다.

이렇듯 사령이 가도 춘향이 아니오니 행수기생에 나와서 춘향을 데리고 동원으로 들어갔구나. 사또께서 춘향을 보시더니 대번에 환장이 되어 내 여봐라 춘향아, 오늘부터 몸단장 곱게 하고 수총 들도록 하여라. 절행이 있는 춘향이가 사또의 말을 들을 리가 없지. 사또께서 어르고 달래이고 아무리 한들 춘향이 들을 리 없어. 사또 녹이 충천하야 내 여봐라 춘향을 큰 칼 씌워 옥에 하옥하여라. 옥에 갇힌 춘향 형상을 살펴볼지 쑥 뜨.

깔아 죽으리가.

0: 뛰어나보세
1: 한강술래
0: 욱신욱신 뛰어나보세
1: 한강술래
0: 높은 마당이 짚어나지고
1: 한강술래
0: 깊은 마당이 높아지게
1: 한강술래
0: 본대 사람 특기 좋고
1: 한강술래
0: 저태 사람 포기나 좋게
1: 한강술래
0: 날이 좋다고 달맞이 놀면
1: 한강술래
0: 살이 좋다고 달맞이 놀까
1: 한강술래
0: 6월 누도 7월 백중
1: 한강술래
0: 8월 추석에다 넘어간다
1: 강강술래
0: 남생아 놀아라
1: 철래 가자 논다
0: 화색이 저색이 고구남생 놀아라 흑사
1: 석사

누나 개골이 개골천 광주간의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뚝뚝 꺾고 미나리 왕죽을 넣어두마 어흥 어흥 어흥 낭어흥 고라디야 삼대 독자 외아들 병이 날까 수심이 왜 개고리는 못 따라잡냐 유아들 괴아린데 태령이 잡았네 어흥 어흥 어흥 낭어흥 고라디야 뒷동산 고목나무에 가마 후집을 지었네 석자치 금둥을 받아

0: 정아 풀랴
1: 위도 군단 정아 풀랴
0: 정정 정해 풀랴
1: 위도 군단 정아 풀랴
0: 정정 정아 풀랴
1: 위도 군단 정아 풀랴
0: 정정 정해 풀랴
1: 위도 군단 정아 풀랴
0: 정정 정해 풀랴
1: 위도 군단 정아 풀랴
0: 정정 정해 풀랴
1: 위도 군단 정아 풀랴
0: 강강 술래
1: 강강 술래
0: 끙짜 끙짜
1: 고사리 대사리 끙짜
0: 유자 꽁꽁 재미나난다
1: 아장장장 버리여
0: 끙짜 끙짜
1: 고사리 대사리 끙짜
0: 고사리 끙꺼 바구리 담고 아

0: 사리 끙끄다가
1: 우기야 왜 반찬하세
0: 끙짜 끙짜
1: 고사리 내 사리 끙짜
0: 수양산 고사리 끙끄다가
1: 선흥봉대를 하고 구세
0: 끙짜 끙짜
1: 고사리 내 사리 끙짜
0: 고사리 끙끄 밥을 희당고
1: 아산이야 넘자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1: 비온다 덕성 몰자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1: 비온다리 갱개홀
0: 비야 비야 오지 마라
1: 딸밭에 장구친다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1: 비온다 덕성 몰자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1: 비온다리 갱개홀
0: 비야 비야 오지 마라
1: 딸밭에 장구친다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1: 비온다 덕성 몰자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0: 왕가
1: 상자 상자 꼴찌와세
0: 어디 꼴찌왕가
1: 상자 상자 꼴찌와세
0: 어디 꼴찌왕가
1: 상자 상자 꼴찌와세
0: 밭가리 가세 어디만큼 간가
1: 당당 벌었네
0: 일하자라 챙기질
1: 묵은 밭에 다부질
0: 어디만큼 간가
1: 당당 벌었네
0: 일하자라 챙기질
1: 묵은 밭에 다부질
0: 어디만큼 간가
1: 당당 벌었네
0: 일하자라 챙기질
1: 묵은 밭에 다부질
0: 어디만큼 간가
1: 당당 벌었네
0: 일하자라 챙기질
1: 묵은 밭에 다부질
0: 어디만큼 간가
1: 당당 벌었네
0: 일하자라 챙기질
1: 묵은 밭에 다부질
0: 솔직히 하세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한박쪽박 시디가 손나래기 나도가 어린 것이 어찌가 동물동물 잘도가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남산에 북산에 뱅저시 소금장시 연예비 연예비 공할 똑 따먹고 연예비 한때로 장계가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한방쪽방 시지가 종아래기 나도가 어린 것이 어찌가 동물동물 잘도가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남산에 북산에 백여시 소금장시 연예비 연예비 공할 떡 따먹고 연예비 한때로 장

0: 끼자
1: 끼자 끼자 바늘 끼나 끼자
0: 이산한방 헤어날련 붉은 실이나 끼자
1: 끼자 끼자 바늘 끼나 끼자
0: 삼세사방 헤어날련 흔실이나 끼자
1: 끼자 끼자 바늘 끼나 끼자
0: 사세북방 헤어날련 검은실이나 끼자
1: 끼자 끼자 바늘 끼나 끼자
0: 우색 당사실로 바늘 끼나 끼자
1: 끼자 끼자 바늘 끼나 끼자
0: 문지새끼 찔룩짤룩
1: 가사리 입으시오
0: 문지새끼 찔룩짤룩
1: 가사리 입으시오
0: 문지새끼 찔룩짤룩
1: 가사리 입으시오
0: 문지새끼 찔룩짤룩
1: 가사리 입으시오
0: 문지새끼 찔룩짤룩
1: 가사리 입으시오

0: 내 술래가 술래야
1: 술래
0: 높은 나무 앉은 새는
1: 술래
0: 바람 불까 스심이요
1: 술래
0: 동네방네 부자들
1: 술래
0: 도둑들까 스심이요
1: 술래
0: 삼대 독자 외아들
1: 술래
0: 흥이 날까 스심이요
1: 술래
0: 물고 밑에 꼭사리
1: 술래
0: 가뭄들까 스심이요
1: 술래
0: 내기 집은 놈 주고
1: 술래
0: 놈기지 벌라고
1: 술래
0: 울 탈탈 뛰어넘다
1: 술래
0: 어디 가마치 등 탔네.

14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숙종이 어디 옳은 결정만 하였겠는가.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치기 어린 결정에 주변에는 많은 슬픔이 피어났다. 그중 두 번째 부인 인현왕후 이야기를 해본다. 숙종의 세 번째 부인 희빈 장씨가 아들을 낳아 왕의 애정을 독차지하였고 후손을 낳지 못한 인현왕후는 쫓겨나게 된다. 시간이 지나 숙종은 후회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 그녀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고 인현왕후는 입궐후 5년 만에 죽음을 맞이한다. 이후 숙종은 서원흥의 인현왕후의 무덤을 만들고 그녀의 오른편에 자신의 자리를 남겨두어 사후에도 함께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제 숙종이 인현왕후에게 후회의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를 노래로 만나본다.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종종 화가 날 때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는 말 중 하나, 그러려니라는 말입니다. 연락이 뜸하면 바쁜가 보다, 그러려니. 길이 막히면 천천히 가라는 뜻인가 보다, 그러려니. 또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쉬라는 신호인가 보다, 그러려니.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운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 앞에서 그러려니 하고 넘긴다는 거, 그거 보통 내공이 아닌데요. 그렇다고 체념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잠시 한 발 물러서겠다는 거고요. 자꾸 좁아지려는 마음에 작은 여백을 하나 만들어주는 순간일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 보면요, 아, 저 사람에게도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조금은 너그럽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너그럽게 바라보면 그 사람 또한 다른 누군가를 더 너그럽게 대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 너그러움의 선순환, 오늘은 거기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불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헛소리 복청개입니다. 헛소리의 효성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조금은 너그럽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너그럽게 바라보면 그 사람 또한 다른 누군가를 더 너그럽게 대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 너그러움의 선순환, 오늘은 거기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헛소리 복청개입니다. 헛소리의 효성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헛소리 복청계였습니다. 헛소리의 효성이었습니다. 오늘은 6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그러려니 이 말 참 묘한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음 한쪽이 조금 느슨해지고 또 꽉 쥐고 있던 감정이 천천히 풀리는 것 같은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모든 일을 허허실실 웃으며 참고 넘기자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굳이 끝까지 붙들고 또 꼬치꼬치 따지지 않아도 되는 일들, 내 마음을 태워가면서 오래 붙잡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한번 슥 넘겨보자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저 사람에게도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는 마음, 그 여지가 결국 사람 사이를 덜 팍팍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토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뼛 우리 음악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일상 속 건강정보를 짚어드리는 건강더하기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풍경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여러분과 함께 사색의 길을 걷는 시간이죠.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구 안에 담긴 삶의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설 시조 예로부터 듣겠습니다. 소리의 김호성입니다.

0: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에서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2 새음원 시리즈 이난초의 흥부가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어 궁핍한 생활을 하던 흥부가 곤장을 맞고 돈을 벌어오겠다며 매품을 팔러 떠나겠다고 하죠. 그러자 그의 아내가 간곡히 말리는 흥보 마누라 매 맞으러 가는 흥보 만류하는 대목입니다. 이 소리를 이해하려면 동편제라는 판소리 유파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섬세하고 애절한 소리가 서편제라면 동편제는 선이 굵고 웅장한 가락입니다.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쭉쭉 뻗어나가는 우렁차고 묵직한 소리가 가장 큰 매력입니다. 오늘 이 소리를 들려줄 이난초 명창은 그야말로 뼈대 있는 호남의 예인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소리를 접하며 자랐습니다. 이후 동편제의 거목인 강도근 명창에게 흥보가를 이어받았는데요. 워낙 천부적인 공력을 지녀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최연소로 남원 춘향제 판소리 명창부에서 대통령상을 거머쥐며 명창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시원하게 지르는 통성과 깊이 있는 공력으로 흥보가의 해학을 담아낸 이난초 명창의 소리, 그리고 김형석의 북반주로 13분이 넘는 긴 호흡 속에 담긴 동편제 흥보가의 진술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1: 아니, 곱돈이라니요? 아, 이 사람아, 추순돈과 다름이 없단 말일세. 아시오, 노상지 재물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온디. 추순 사람은 좋거니와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속이 아프겠소. 도로 그 자리에 갖다 놓어. 우리 마누라는 착한 마음이여. 그리 알고 싶으면 내가 가르쳐주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굴 좌수가 평양 영문에 잡혔는디. 좌수 대신으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곤장 한 대에 돈이 성냥씩. 30냥은 고바는 돈이요. 말 타고 가라고 맛싹 단냥 받아왔으니 이 돈 갖고 쌀 팔고 고기 사서 육죽을 누그룽하게 써서 코끝을 해서 중말국이 탱강 넓지도록 우리 권속간에 막 끝 한번 먹어봅시다. 흥보 마누레.

생각될지도록 우리 권속간에 맘껏 한번 먹어봅시다. 흥보마조래 말을 듣더니 중한

0: 지
1: 시끄럽네 이 사람아. 사내 대장부가 큰 길을 떠나는 뒤 아 자네가 가란다고 가고 가지 말한다고 내가 안 갈 것인가? 그럼 영감 부딘 배 안 맞고기를 바래겠소. 아 매 맞으러 가는 사람한테 매 안 맞고기를 바래다니. 노는 볼기 좀.

0: 가져봤던들 무슨 상관이 있단가? 걱정 말게. 아. 흥보가 자기 마누라를 달래놓고 평양길을 떠난 은디 아침 밥을 지어 먹고
1: 다 쓰고
0: 언노 평양을 내려간다.
1: 아, 좋지.
0: 아유, 아유 내려가며
1: 좋다.
0: 신세자 다루름을 운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박복은 그는 내 팔자야. 어떤 사람 팔자 좋아?
1: 아이고 좋다.
0: 고대 왕실 높은 집에 부귀 영화가 루그 잘 사는디
1: 좋지. 응.

0: 야,
1: 좋다.
0: 그렁저렁 평양역 문화를 당도하여
1: 아만
0: 지하다 보니 대장길

0: 벌벌 떨고 안으로 들어가서 산문 공기로 아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1: 시과.
0: 모두 매들 맞느니라고 야단이 났겄다. 흥보 마음에 저 사람들은 진지 와서 매 맞고 돈 수백냥 버는구나. 나도 여기 한번 엎드려 볼까? 벌그런 볼기를 까놓고 산문 밖에 이만하고 엎져 있을 적에 한 사령이 보더니 허허 평양 설립지 후에 볼기 좀 보는 놈 생겨났네. 매 맞으러 왔지. 아니 매는 잘 맞나? 매라도 속이 있는 매여. 한 사령이 보더니 박상한 안 되었소. 아니 무엇이 안 돼야? 박상환 대신이라고 어느 놈이 내 솜씨에 권장 열 때만 뭐 누구 했니인가.
1: 아, 좋다 아마.

한편을 바라보니 첩첩산중 험한 길로 훌쩍 훌쩍 울면서 올라온다. 흥보 마늘에 우르르르르 달려들며 아이고 여보 영감 평양까지 가시더니 얼마나 매를 맞았소. 어디 매 맞은 상처나 좀 봅시다. 나 누구야 이 사람아. 자네가 밤새도록 가지 말라고 우는 통에 어느 놈이 날 먼저 발등글 해버리고 내가 매 한 대를 맞았으면 사람이 아닐세. 아니 정말로 안 맞았어요. 자 매 맞았는가 좀 보소. 흥보 마누레 좋아라. 흥보 마누레 좋아라고 주먹을 쥐면서 놓아.

0: 곳을 흐르면서도 나는 좋고 배가 고파도 나는 좋은데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와 다 좋은데 이러고 그래 경사가 또 있나.
1: 이난 초명창의 소리와 김영석의 북반주로 13분이 넘는 긴 호흡을 가진 흥보 마누라 매맞으러 가는 흥보 만류하는 대목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강도근째 흥보가는 과거 송흥록, 송만갑 등 우리 판소리의 위대한 대가들을 거쳐 오늘날 이난 초명창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고요. 또 현재는 이난초 명창의 수많은 제자가 그 단단한 맥을 뜨겁게 이어가며 동편제 소리의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퉁소 연주 연풍대 내 딸 봉섬이 넋두리 건무입니다. 연주의 전통예술원 한누리 예술단입니다.

풍서 연주 연풍대 내 딸 봉섬이 넋두리 건무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전통예술원 한누리 예술단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손톱이든 발톱이든 우린 때가 되면 늘 깎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짧게 깎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늘 익숙하다 보니까 무심하기 쉬운 손발톱. 오늘은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기본 원칙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손발톱은 샤워나 목욕 후에 깎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을 머금으면 손발톱이 더 부드러워져서 갈라지거나 깨질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억지로 자르게 되면 끝부분이 들뜨거나 겹겹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또 손톱과 발톱은 깎는 모양도 다른데요. 손톱은 손가락 끝 모양을 따라 너무 과하지 않게 둥글거나 타원형으로 다듬어 주는 것이 좋고요. 또 발톱은요, 일자에 가깝게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양 옆을 손톱처럼 너무 둥글게 깊이 파내듯 깎으면 자라면서 살을 파고드는 그 내성 발톱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손톱은 손끝을 보호하고 발톱은 우리가 걸을 때 가해지는 그 압력을 완충시켜줍니다. 따라서 너무 짧게 바짝 깎는 습관도 조심해야 합니다. 손발톱 모두 끝에 하얀 부분을 1에서 2mm 정도는 남겨두는 길이가 무난합니다. 또 손발톱 깎기를 사용한 뒤에는 내용물을 잘 털어낸 뒤 건조

한 곳에 보관해 주시고요. 가끔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는 것도 위생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무좀이나 손발톱 질환이 있는 가족과는 도구를 따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 이어서 검은고병창 초한가 들려드리죠. 검고병창의 김영재입니다.

검은고병창 초안가였습니다. 검은고병창의 김영재였습니다. 이번에는 1부 마무리 곡입니다. 신하의 합주 듣겠습니다. 대금의 문동옥, 아쟁의 박종선, 검은고의 김무길, 장구의 김청만입니다.

박종선, 검은고의 김무길, 장구의 김청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곳곳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옛 문구 속에 담긴 통찰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도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불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 소리입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서 인공지능 AI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통음악은 AI와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이 질문을 무대 위로 가져옵니다. 오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중구 국립극장 달로름극장에서 인문학 콘서트 공존이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의 주제는

AI와 인간의 건설적인 공존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AI가 작사와 작곡, 협연 등 공연 진행 전반에 걸쳐 실제 창작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이 공연에는 스타트업이 개발한 AI 음악 페르소나 지음이 함께하는데요. 지음은 100만 개가 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작 5곡을 창작했고 여기에 국악 작곡가 이예진, 김백찬, 이정호 씨가 편곡에 참여해 국악 관현악 작품으로 완성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익숙한 아리랑을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고 다시 풀어낸 알고리즘 아리랑도 연주됩니다. AI가 관객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작사와 작곡을 하고 AI 보컬이 협연한 곡 그대라는 기적도 무대에 오릅니다. 오는 6월 26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중구 국립극장 달로름 극장에서 열리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인문학 콘서트 공전. 오늘 풍경소리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래전 얘기 듣겠습니다. 연주의 백제 가야금 연주단입니다.

들려드린 곡은 오래전 얘기였습니다. 연주의 백제 가야금 연주단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대야장을 위한 하루 전해드리죠. 연주의

해림외 여러분입니다. 아, 이 곡은요, 깊고 묵직한 대야쟁의 소리에 바리톤 기타가 더해져 전통적인 울림과 현대적인 감성이 어우러지는데요. 활과 손가락을 활용한 자유로운 주법을 통해 아쟁의 새로운 색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14분의 긴 호흡으로 전해드립니다.

대아정을 위한 하루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의 최혜림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해금과 피아노를 위한 파랑새 전해드립니다. 연주의 김선미 외 여러분입니다.

해금과 피아노를 위한 파랑새였습니다. 연주의 김선미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등불 아래 붓을 들어 쓴 짧은 한 줄이 오늘날 수천 년을 건너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서성일 때, 인연의 무게에 지쳐 마음이 헛헛해질 때, 그 말들은 때로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주는 환한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그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고사성어는 원수불구 근화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멀 원자의 물수자, 아니 불자와 구원할 구자, 그리고 가까울 근자의 불화자를 씁니다. 직역하면 먼 곳에 있는 물은 가까운 데서 난 불을 끄지 못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양의 물이 저 멀리 있다 한들 지금 당장 내 집 마당에 떨어진 불똥을 끄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네, 참으로 냉정하고도 확실한 지혜라 여겨집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춘추 시대에서 전해 내려옵니다. 당시 노나라는 이웃 강대국 제나라로부터 늘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에 노나라의 왕이었던 목공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자기

아들들을 저 멀리 큰 나라인 진나라와 형나라로 보내 벼슬을 시킨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곳 높은 분들과 줄이 닿으면 나중에 위급할 때 우리를 지켜주겠지 하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속셈을 알아차린 신하 이서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헤엄을 무척 잘 치는 선수를 부르겠다고 저 멀리 월나라까지 사람을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도착하기도 전에 물에 빠진 사람은 이미 숨을 거두고 말 것입니다. 또한 지금 집에 불이 났는데 먼 곳에서 바닷물을 끌어다가 쓰려 한다면 불길을 잡기도 전에 집은 이미 잿더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진나라와 형나라가 강국이라 해도 당장 이웃한 제나라가 쳐들어오면 우리의 위급함을 구하진 못할 것입니다. 자, 음악 듣고 얘기 이어갑니다. 들으실 곡은 오우가입니다. 소리의 안숙선입니다.

0: 으로메라.
1: 오우가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안숙선이었습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고사성어는 원수불구 근화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성어를 이야기할 때 늘 바늘과 실처럼 이 구절을 덧붙이셨습니다. 원친 불여글린, 즉 먼 곳의 일가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도 못하다라는 말인데요. 우리 어린 시절만 돌아봐도 마을 어른들은 이웃을 가깝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함께 머리를 맞댔고, 하지만 요즘 세상은 다르죠. 이웃 사촌이라는 정겨운 말은 어느새 빛바랜 유물이 되어가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휙 돌려버리는 고립된 날들이 많아지는데요. 우리는 어쩌면 스마트폰 화면 속 저 멀리 있는 유명인이나 저 멀리 있는 기회처럼 먼 곳에 물만 바라보며 사느라 정작 내 발밑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것은 멀리 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부를 물어봐 주는 이들, 늘 마주치는 이웃과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을 끄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거대한 강물이 아니라 얼른 뛰어와서 물 한 바가지를 부어주는 소소한 도움을 주는 그 다정한 마음에 있으니까요. 원수불구 근화, 내 가까이에서 보물이 돼주고 있는 이는 누구인지 오늘 아침 가만히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였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2악장 저의 이웃이 되어주실 수 있으세요입니다. 연주의 박경소입니다.

이웃이 되어주세요 이 악장 저의 이웃이 되어주실 수 있으세요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박경소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마무리 곡인데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 준비했습니다. 노래의 장사익입니다.

사랑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사람이 사람을 만나 오늘 마무리 곡이었습니다. 노래의 장사익이었습니다. 자, 토요일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주문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애쓴 당신, 이제는 조금 편해져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예전 한 설문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3, 40대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본인의 노화 속도는 시속 75km 정도라고 합니다.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시속 75km를 계속 유지하려면 엑셀에서 한시도 발을 뗄 수가 없죠. 어쩌면 우리도 일에서, 걱정에서, 책임감에서 한시도 발을 떼지 못한 채 계속 달리기만 했던 건 아닐까요? 속도를 내는 것도 내 몫이지만 속도를 늦추는 일 역시 내 몫이겠죠. 자, 2026년 6월 20일 토요일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어의 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이명훈의 대금 연주, 박경소의 가야금 연주, 이상진의 베이스 연주로 청성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대금 연주하시는 분들이 청성곡 참 즐겨서 연주를 하시는데요. 이명훈 씨가 직접 전자음들을 프로그래밍해서 대금 연주곡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3, 40대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노화 속도가 시속 75km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법 빠른 속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운이 없구나, 얼굴이 처졌구나, 다들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너무 엑셀에 발을 떼지 못하고 일 걱정, 또 건강 걱정, 주변 이러저러한 걱정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노화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기운 없어 보이고 얼굴이 좀 처져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휴일입니다. 좀 쾌적하고 편안한 자리 많이 비워놨으니까요. 마음의 속도, 몸의 속도 좀 느리게 가져가는 그런 두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와 무료

사연 쓰기 둘 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신청곡과 사연 보내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인 놀이 4명의 연주자죠. 윤석영의 아쟁 연주, 이영섭의 대금 연주, 김승태의 해금 연주, 그리고 검은고는 이재하가 연주합니다. 이 네 사람이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핑거댄스라는 음악으로 함께 느껴보시죠.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사인놀이의 연주로 핑거댄스 들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남상일, 박종호가 함께한 흥타령이었습니다. 이 흥타령에는 흥이란 후렴구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흥타령이다 하는 말도 있긴 한데요. 또 반드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후렴 부분에 성화가 났네라는 글귀들이 계속 반복해서 불려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흥이라는 것이 신난다 흥일 수도 있겠지만 탄식의 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음악 들으면서 함께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충훈 씨가요, 노르웨이 민요와 진도 아리랑을 접목시켜서 만든 음악입니다. 달빛의 섬 진도인데요. 후반부에 진도아리랑 선율이 나오고 앞쪽에는 노르웨이 민요가 연주되고 있는데요. 한충훈 씨 대금 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기꺼이 내려놓고 기타 솔로에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유럽 재즈의 거장 기타리스트 울프 바케니우스, 또 영국의 최고 기타리스트 마틴 테일러가 함께하는 음악입니다. 한충훈의 달빛의 섬 진도 듣습니다.

한충은의 대금 연주로 달빛의 섬 진도 듣고 왔습니다. 국악 크로스오버 곡들을 발표하는 팀들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달음악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이 어떤 소리꾼을 픽해서 자신들의 음악을 이어나가는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지금 들려드릴 이 송소희 두 번째 달이 함께한 오돌독이 같은 경우에는 송소희 씨가 먼저 제안해서 두 번째 달과 함께 음반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2017년에 발표한 기진맥진 프로젝트예요. 기운을 더하여 맥박이 오른다라는 의미로 기진맥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달과 함께 작업한 노래 중에서 오늘은 오돌독이 듣습니다. 둥글의 당실, 후렴이 계속 반복되는 제주도 민요죠. 함께 들어보죠.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공에서는 바람이 분다. 군밤 타령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좀 폭을 넓혀서 가요계 쪽으로 바라보면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역시 같은 제목의 노래죠.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는 뭔가 그 노래 속에서 바람이 감정을 스쳐 지나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붙잡을 수 없는 상실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소라 씨가 노래 속에서 아주 구슬프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같은 제목의 노래죠.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는 뭔가 그 노래 속에서 바람이 감정을 스쳐 지나가는 시간을

한국 전통 고유색인 오방색과 아방가르드, 자유로운 예술 표현 방식의 그 단어를 합쳐서 오방가르드라는 팀 이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분다, 그들의 연주와 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보통 노래의 그 화자는 사람인 경우가 많죠. 대부분 다 사람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또 누구와 인생을 나누고 또 응원하고, 그게 다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메시지인데요. 지금 들려드릴 이 음악 구이임의 생은요, 어항 속 물고기가 주인공입니다. 굉장히 기발한 상상력으로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물고기는 굉장히 그 기억력이 짧다, 그런 얘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의 기억력에 착안한 그런 가사일까요? 가사가

진짜 딱딱 끊어져요. 의식과 의지, 조밀한 밀도, 느슨한 시야, 요런 식으로 거의 두 단어로 문장 하나가 구성되는 것이 오늘따라 제 귀를 두드리는 그런 음악인데요. 자, 그런 면에서 어떤 문장으로 노래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죠. 구이임의 생입니다.

구이임의 생, 어항 속 물고기의 시점으로 부른 노래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고래의 느낌으로, 이야 사이즈가 아주 커졌습니다. 안치환 씨가 정호승 시인의 시에다가 멜로디를 붙였죠.

있죠.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다면 그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또 네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그건 청년이 아니지. 라는 의미의 노래였습니다. 고래를 위하여 함께 들어봤어요. 자, 1부 끝곡은요. 창작음악 그룹 1의 밤하늘 듣습니다. 밤하늘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한철의 창호의 들인 햇살 2부 첫 곡은 조공래 명창의 소리로 늦은 시나위 함께 들어봤습니다. 목소리를 쫓아가보는 마음이 함께 드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송내관님과 함께 역사 교육하는 날이죠. 오늘은 어떤 거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귀에 쏙쏙쏙 재밌고 즐거운 역사 시간 속내관의 웃기는 사교육. 쏙쏙 속내관 송용진 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내관님.
1: 네, 안녕하십니까, 송내관입니다.
0: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1: 예, 아, 주말 아침이에요.
0: 맞아요.
1: 제가 주말이면 항상
0: 네.
1: 그 이한철 노래가 저의 노동요잖아요.
0: 우와.
1: 네, 그래서 항상 이한철 노래와 함께 주말을 시작합니다. 제가 주말 아침에 보통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0: 아, 그러시군요. 네,
1: 집필 작업도 하고 강의 준비도 하고. 근데 주말 아침에 이한철과 방송을 하다니 영광입니다.
0: 우와. 저도 영광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송내관 차 제가 얻어 탔는데 네. 정말 제 노래가 꽉 아. 채워져 있더라고요.
1: 노동용
0: 카 오디오에. 자, 무려 4주에 걸쳐 송내관의 재미있는 한국사 기행, 송내관이 최근에 낸 책인데요. 이 한국사 기행을 이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책 속의 역사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1: 그렇죠. 아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0: 네.
1: 정말 요약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1: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군함도 이야기 했잖아요.
0: 예.
1: 아, 근데 군함도가 나가사키에 있거든요.
0: 나가사키에서 배 타고 들어가죠.
1: 그렇죠. 근데 제가 일정을 잡고 갔는데 비가 많이 온 거예요.
0: 아.
1: 그래서 배편이 취소가 된 거예요.
0: 어이구.
1: 일정이 틀어진 거죠.
0: 예.
1: 제 목표는 군함도인데.
0: 그러니까.
1: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숙소들도 다 이렇게 뭐 이미 예약되고 마감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다행히 그 신칸센이 네. 정기권이 있더라고요.
0: 아.
1: 마음껏 탈 수 있는 거.
0: 날짜를 정해놓고 예. 마음껏 탈 수 있어요.
1: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칸센 타고 한 2시간 이동해서. 제가 좋아하는 숙소가 있어요, 브랜드가.
0: 예.
1: 이제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하고 다시 새벽 차 타고 다시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라 그럴까? 서울에서 꽉 찬 거예요, 호텔이. 예. 그래가지고 대구 가서 잔 거지.
0: 이야.
1: 야, 워낙 잘 돼 있잖아요, 신칸센이.
0: 빠르고요.
1: 예, 네, 정말 빠르고 정확하고.
0: 또 그래서 일본은 기차 에키벤이라고 그래가지고
1: 예, 예.
0: 역이나 기차 안에서 먹는 도시락도 야, 되게 잘 나오잖아요.
1: 그게 하나의 문화더라고요, 보니까.
0: 예.
1: 그 근처에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0: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분들이.
1: 그리고 또 워낙 차 사면 세금이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0: 주차 공간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1: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날 결국
0: 네.
1: 예, 저는 이제 맑은 날에 군함도를 방문했고 근데 그 사진을 제가 실었죠.
0: 오, 제가 지금 책을 보고 있는데 320페이지에 송내관이 군함도를 바라보는 사진이 있습니다.
1: 보여야지. 그 다음 날 사진이에요.
0: 아, 다음 날.
1: 네, 전날은 못 가고 그 다음 날
0: 신칸센 타고 어디 갔다 와서.
1: 네, 갔다 와서.
0: 날이 화창한데요.
1: 네, 다음 날은 화창했습니다. 오늘은 326쪽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0: 326페이지로 네. 넘어갑니다.
1: 혹시 그 책 선물로 받으신 분들 같이 펴주세요.
0: 네, 네. 좋습니다. 송내관의 역사 수첩, 책 안의 책 느낌으로.
1: 네.
0: 네. 제목이 추악한 일본 전쟁 위안부 점점점점점점. 네.
1: 이게 이제 군함도라는 게 전쟁의 광기를 단면적으로 보여주잖아요.
0: 예. 네.
1: 상징적인 공간인데 이제 일본이 점점점점 전선을 넓혀가는 거예요.
0: 오.
1: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일본 본토로부터 멀어지겠죠.
0: 예.
1: 그래서 중국, 동남아, 뭐 필리핀을 포함해가지고 태국 뭐 점점 넓어지니까 장기전이죠.
0: 오.
1: 군인들이 불만이 많겠죠.
0: 많겠죠. 예. 고향도 그립고.
1: 그렇죠.
0: 이제 본토에서 멀어질수록 뭐 일상생활이 더 팍팍해지는 거니까요.
1: 그렇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자꾸 그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0: 예.
1: 특히 그 중에서 성범죄.
0: 아이고.
1: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건

0: 진짜 말도 안 되는 성노 일반 위안소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1: 아이고.
0: 곳곳에. 이곳에 수많은 한국의 소녀들도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죠.
1: 너무 안타까운
0: 예,
1: 역사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326페이지 보면 속내간 사진도 있어요. 종군 위안소, 중국 난징에 있는
0: 예.
1: 위안소를 바라보는 사진인데요.
0: 예,
1: 여기 직접
0: 그렇습니다.
1: 가셨네요.
0: 예. 갔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그 난징 위안소 건물 앞에 동상이 있어요.
1: 예.
0: 소녀상인데 이 소녀상이 한국 소녀더라고요. 거기 써 있어요. 코리안이라고. 아, 너무 슬펐습니다. 그 제가 요 부분을 한번 우리 이한철 씨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책 내용을.
1: 아, 성대관이 쓴 글입니다.
0: 예.
1: 그렇게 트럭에 실려 떠난 소녀들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중국 난징에는 당시 위안소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건물 앞에는 슬프게 울고 있는 소녀상이 서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비극의 주인공은 한국인이었습니다.
0: 예, 제가 이그 위안부 관련된 영화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 제가 옛날에 CBS에서 그 배우 손숙 선생님 계시잖아요. 같이 방송을 한몇년 했어요.
1: 아침 9시 프로그램.
0: 예, 그 행복의 나라로
1: 맞아요,
0: 예,
1: 맞아요. 네,
0: 곧
1: 그 한대수
0: 한대수
1: 선생님하고
0: 선생님하고 같이
1: 함께.
0: 했어요. 예, 근데 이때 이제 그 이분이 여기 출연을 하셨어요. 귀향이라는 영화예요.
1: 귀향.
0: 예, 그러니까 1943년에 10살짜리 소녀가 영문도 모르는 채 끌려갔죠. 근데 결국에는 친구들은 다 죽고 주인공 손숙만 살아남습니다. 나중에 이제 친구를 그리워하면서 막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와, 영화 귀향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 오디오로 만나보겠습니다.
2: 여기가 지옥이다야. 니는 미안한 기다리는 부모님 안 보고 싶나?
3: 미안하다.
2: 날 혼자만 돌아왔지. 억수로 미안하다.
4: 이제 곧 다 안 끝나겠나?
5: 언니야, 이제 고마 우리 집에 가자. 집에 가자.
1: 영화 귀향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 함께 들어봤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음악 한곡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볼까요?
0: 네.
1: 귀향 OST 수록곡 중에서 아리랑 엔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영화 귀향 OST 수록곡 가운데 아리랑 엔딩 함께 들어봤습니다.
1: 네.
0: 자, 이번에는 몇 페이지로 가볼까요?
1: 아, 이번에는 329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0: 329페이지 펴봅니다. 어이쿠, 네. 여기는 글이 아니라 페이지 전체가 풀컷 사진이네요.
1: 그렇습니다.
0: 속내관이 김구 선생님 초상화를 바라보는 장면과 또 사진의 왼쪽에는 독립만세라는 김구 선생의 친필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 백범 기념관일까요?
1: 정확합니다. 오호. 백범 기념관이에요. 제가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요.
0: 예.
1: 이 사진 한 장이 100마디 글보다 말보다 더 많은 거를 보여주잖아요.
0: 그러네요. 예. 아, 근데 속내관 예. 그냥 뒷모습만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의 사진들이 이 책 속에 빼곡히 있는데
1: 예.
0: 구도가 상당히 좋아요.
1: 제가 또 미대 주시네.
0: 아, 미술 전공.
1: 예.
0: 맞네요.
1: 예. 자, 이제 우리가 그 윤봉길 의거 이후에
0: 예.
1: 이제 중국 장제스가 김구를 만나서
0: 오, 예.
1: 정말 많은 지원을 해줘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그 힘으로 김구가 광복군을 만들죠.
0: 예. 그러니까
1: 정식 군대를 만든 거예요. 그 광복군이 지금의 우리의 국군입니다.
0: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광복군이 탄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군과 연합작전까지 펼쳐요. 그래서 실제로 한반도, 당시 한반도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광복군들일 거 아닙니까?
0: 당연하겠죠.
1: 예. 미군과 광복군이 연합해가지고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을 쫓아내자. 그 연합작전을 하기 바로 직전 전에 히로시마 원폭이 터져버리죠.
0: 아하.
1: 히로시마 원폭이.
0: 바로 다음 페이지에도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속내관 사진입니다. 역시 원자폭탄으로 초토화된 건물.
1: 예, 이곳이 히로시마예요.
0: 아,
1: 이곳이 히로시마입니다.
0: 건물의 뼈대만 남았네요.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폭으로 일본이 갑자기 항복을 하죠. 근데 광복군은 국내 진입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 항복을 해서 끝났어요 전쟁이.
0: 오.
1: 그러면 한국은 승전국의 자격을 얻을 수가 없죠.
0: 아, 결정적인데요.
1: 네, 그러면은 강대국들의 결정에 따라야 됩니다.
0: 그러네요.
1: 결국 그 결과가 뭐였냐면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한반도가 분단되고 말았죠. 아,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광복군이 국내에 들어갔다면
0: 예.
1: 우리는 어쩌면 승전국의 자격을 얻을 수도 모르고
0: 와.
1: 남북 분단은 일어나지
0: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1: 아, 너무 안타까워.
0: 아, 너무 그래서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1: 광복의 그날 김구 선생님은 피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0: 아, 예.
1: 그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0: 그럴까요? 예, 속내관이 쓴 글입니다.
1: 예.
0: 그러나 이것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일본의 갑작스러운 항복으로 국내 침투 작전은 허망하게 취소되어 버립니다. 소식을 접한 김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란 말이냐. 사흘만, 딱 사흘만 더 있었어도 우리 힘으로 당당히 승전국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고요. 1945년 8월 15일 온 국민이 광복의 기쁨으로 만세를 부르고 있을 때 김구는 장차 닥쳐올 시련을 예감하며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1: 바로 그 장면이 또 2015년 영화 암살
0: 예.
1: 이 암살의 마지막 장면에 그 김홍파 배우님 있잖아요.
0: 예.
1: 김구 선생님으로 나오셨죠.
0: 오.
1: 그리고 이때 이제 의열단장 김원봉이 조승우 배우님이 특별 출연을 하셨는데
0: 예.
1: 남들은 막 이제 외쳐요. 대한독립 만세. 막 광복이 됐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약간 김구가 절규를 합니다. 너무 미안해가지고
0: 예.
1: 그러니까 동지들한테 미안함을 전하는 것도 있고
0: 광복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그렇죠. 분들이 희생당했으니까요.
1: 또 후손들한테도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승전국의 지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0: 아하. 예.
1: 그래서 그 장면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0: 네, 영화 암살 속에 김구 김원봉의 대화 오디오로 만나보겠습니다.
2: 공상마켓실이 와 혼자 앉아있네. 해방인데.
3: 해방이죠. 하지만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최수봉, 나석주, 방덕삼, 추상호.
2: 그만하자. 사람들한테서 잊혀지겠지요. 미안합니다. 아니, 내가 왜래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합니다.
0: 이런 말씀을 하셨군요.
1: 슬픕니다.
0: 예, 영화 장면 듣고 보니까 329페이지 사진이

0: 보이는데요.
1: 달라 보여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아 그리고 참 저기 네. 죄송합니다만 그 339쪽
0: 339쪽.
1: 예. 네. 여기 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0: 챕터가 하나 넘어갔네요.
1: 예. 읽어 주시겠습니까?
0: 드디어 광복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괜찮아. 잘될 거야. 우리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우와. 아. 여기서 이게 나오나요?
1: 예. 아 이제 이 부분을 쓸 때 네. 하필 노동요에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0: 와, 이거 야, 무슨 운명의 넣어야겠다. 장난이랍니까?
1: 이건 넣어야겠다. 그래서 괜찮아 잘될 거야. 우리에겐 미래가 있어. 이 부분을 내가 넣고 말았습니다.
0: 그 미래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고요.
1: 그렇습니다.
0: 와, 재밌습니다. 자, 다음은 몇 쪽으로 가볼까요?
1: 348쪽 가볼까요?
0: 348쪽이면 송내관이 한 표석 앞에 앉아 있는 사진이에요.
1: 네, 이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반민족 특별행위 조사위원회 반민특이라고 들어보셨죠?
0: 알죠. 네.
1: 그 건물에 있었던 곳에 세웠던 표석이에요.
0: 아.
1: 표석. 표석인데 아. 이게 참 슬픈 게 이 광복이 됐잖아요.
0: 예.
1: 그럼 친일파들은 당연히 광복 가야죠.
0: 오, 그래서 반민특위가 생긴 거잖아요.
1: 생겼죠. 아, 프랑스는 가차 없었습니다.
0: 아, 맞습니다.
1: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예. 안타깝게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반민특위 조사위원회를 해체시켜 버립니다.
0: 와, 왜 그랬을까요?
1: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무력으로.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이승만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주로 친일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었죠.
0: 야.
1: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가 처단한다는 것은 스스로 권력을 잘라내는 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0: 그러네요.
1: 결국 어떻게 보면은 역사에 죄를 지은 거죠, 이승만은.
0: 예.
1: 그래서 결국 이승만의 주도하에 반민특위는 해체됐고 우리는 친일 청산에 실패하고 맙니다.
0: 안타깝습니다.
1: 예. 그 장면 또 읽어주시겠습니까?
0: 예.
1: 네, 책에 나와 있는데요.
0: 네, 책에 예. 나와 있는 송내관의 글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차마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합니다. 1949년 6월 6일 경찰을 동원한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고 조사관들을 연행해버린 것이죠. 결국 반민특위는 제대로 된 심판도 해보지 못한 채 허망하게 해체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울 유일한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 비극의 대가는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의 갈등으로 남아있습니다.
1: 네.
0: 맞는 말입니다. 진짜.
1: 이 관련된 내용, 영화는 아니고요.
0: 네.
1: 혹시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아시죠?
0: 꼬꼬무. 유명하잖아요.
1: 네,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명의 이야기꾼들이죠. 어떻게 보면
0: 예.
1: 자기의 친구들과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하죠. 그 사건을. 예. 근데 방송인이죠. 장도연 씨 나오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배우인데 장현선 배우님 그리고 아나운서 장성규 아나운서님이 나오는데
0: 예.
1: 요 반민특위 해체 사건을 다뤘어요.
0: 오.
1: 예.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갖고 왔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0: 반민특위에 습격을 지시한 사람은?
1: 이승만 대통령.
2: 그렇지. 그렇지. 이승만 대통령.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거야.
3: 그렇지.
4: 그 비극의 대가는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의 갈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2: 네.
4: 맞는 말입니다, 진짜.
2: 이 관련된 내용 영화는 아니고
0: 습격을 지시한 사람은
1: 이승만 대통령.
2: 그렇지. 그렇지. 이승만 대통령.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거야.
3: 그렇지. 특경 해산. 내가 명령.
1: 반미 체포는 한꺼번에 하라.
0: 결과적으로 반민특위 활동의 가장 큰 장벽이
5: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거야.
3: 말이 안 되지.
5: 말이 안 되지.
3: 왜 전 요단강을 건넜을까, 대통령이.
4: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반민특위 해체 사건 편 들어봤습니다.
2: 네.
4: 역사의 안타까운 부분을 이렇게 또 오디오로 확인했는데요. 아, 송내관의 이번 이 한국사 기행과 관련된 그 이야기들 진행의 어떤 흐름이 있네요. 일단 책 속에 사진을 보여줘. 그다음에 책에 글을 읽게 만들어.
2: 그렇죠.
4: 그다음에
2: 관련된
4: 관련된 어떤 예능이나 드라마 영화. 속 영화 속 장면들을 들려주시는군요.
2: 그렇습니다. 아, 이 책 갖고 한 1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 아, 이렇게 예. 3단 어떤 입체적인 이야기 구성 좋네요. 자, 오늘 웃기는 사교육은 여기까지 할까요?
2: 그렇습니다.
4: 좋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4: 보내드리면서 이광복의 노래 Never 잊지 않으리 들어봅니다.

이광복의 노래로 Never 잊지 않으리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일요일 코너 새음원 시리즈에서 최근에 계속 산조 음악들 들려드렸습니다. 그 산조기행 음반 수록곡 중에서 한 곡 준비했는데요. 김선구, 문경아, 허윤정, 김영길 외 여러분의 연주로 신화위 합주 함께 듣겠습니다.

김성구, 문경아, 허윤정, 김영길 외 여러분들의 연주로 시나비 합주. 자유분방한 연주지만 너무나도 조화로운 그런 연주로 마무리되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오늘 휴일인데요. 너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쫓기듯이 하루 보내지 마시고 자유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끝인사드리고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0: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곡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 제자입니다. 제가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이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 선생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섭. 송순섭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승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가서 뭐 100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술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의 작품들 있지만 이거 보면은 어디 빈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서양 미술에서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산이 있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많아. 그럼 색을 안 칠한 부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죠. 동편판소리가 없어질 뿐 알았는데 특히 춘향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박봉술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크지.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판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뭐 대마디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끊어서 하고 거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그게 멋있죠.
2: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이팔 홍한 젊은 년을 나온 자만 빼어 두고 죽은 장어를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지마오.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3: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연주되고 있는 당악계 음악으로 보허자가 있는데요. 제목의 보허는 걸음보, 빌, 허자를 써서 허공을 걷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당시 송나라에서는 문학 장르의 하나인 사가 유행했습니다. 보허자 역시 송사를 노랫말로 부르는 음악이었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처음에 외래 음악으로 유입됐지만 보허자는 우리나라에 뿌리 내렸고요.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노랫말이 탈락됐지만 다시 복원돼서 오늘날에는 노랫말 없이 기악으로만 전해지는 곡도 있고요. 노랫말이 복원돼서 성악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곡도 있습니다. 오늘 산책길은 노랫말이 복원돼서 연주된 그런 형태로 보허자 감상하시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